듣거나 부르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부르기 어려운 곡은 그저 듣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산책길은 여창가곡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 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최윤진의 가야금, 이루의 피리, 고진호의 대금, 천지윤의 해금, 김솔미의 양금, 심운정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불이오. 조선 중기의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역임한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들으셨는데요.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은고, 최윤진의 가야금, 이희루의 피리, 고진호의 대금, 천지윤의 해금, 김솔미의 양금, 심운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뇌과학자들의 연구성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노래를 듣는 행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실험 결과였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노랫말이 있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돼서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우리 평소 생활을 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종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뇌가 별 활동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도 그런 일에 속하고요.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독서, 책 읽기도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라고 하죠.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이런 활동이 기분을 좋게도 하고 또 더구나 뇌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좋다고 하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평소에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뇌 건강 더욱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지훈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덕러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별곡 골랐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돌짱,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순서로 연주하는 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로학회의 연주 별곡 보내드립니다.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돌장,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순서로 연주하는 별곡 들으셨는데요. 정농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농악회의 정농, 이 한자 표기로 바를 정자에 농사 농자를 쓰는데요.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 하는 취지에서 1976년에 창단이 됐고요. 정악을 위주로 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지름 시조 태백이입니다. 이 시조시에 나오는 태백이 시성 이태백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술과 그 낭만을 좋아하는 이태백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 이태백은 당현종 밑에서 한때 일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주옥 같은 시 작품을 남긴 분이죠. 오늘 감상하실 남창 지름 시조 태백이 노랫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르도다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하여라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바로 이런 시조십니다. 태백이 술을 실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하마 올까 하는데 다른 배만 오고 그 배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시작음을 청태주음으로 높게 질러서 부르는 남창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루 도다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남창지름 시조 태백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신라시대부터 그 역사적 흔적을 보이고 있는 춤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를 출 때에 다양한 춤 동작이 나오는데요. 꽃의 형태로 흩어지며 추는 산화장무라든지 무릎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가며 추는 무릎디피무와 같은 춤사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화유수와 같은 춤도 있고요. 팔을 들어 올리고 흔들면서 추는 수양수무와 같은 춤 동작을 처용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음악만 듣기 때문에 이 모든 동작을 볼 수는 없겠죠.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처용무 공연 토요일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권하고요. 오늘 처용무 반주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음악은 여러 명인이 연주하는 산조의 가락을 해금 산조 한 곡 안에 두루 녹아들도록 해서 재구성한 해금 산조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산조 가락, 특히 대금 산조 가락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 선율을 해금 산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한 짜임새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듣다 보면 아, 저게 원래 해금 산조 가락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한범수류 해금 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 산조 가락을 더해서 만든 해금 산조입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 산조, 고수용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존의 해금산조에는 사용되지 않던 부분을 해금산조로 가져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다채로운 해금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성주풀이 골랐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 이 성주신을 말하죠. 이 성주신은 가정의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음악인데요.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신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모 아주 두루루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루루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루루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루루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루루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우리 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놓으면

있어 통자 제왕이 사정하고 오호장 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 제왕 4대 육신 빼

영남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조감룡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이 음악은 우리 한글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우리 한글 자모의 순서대로 노랫말을 엮어나가는 음악인데요. 한글 자모의 순서가 오늘날처럼 확정된 이후의 노래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음악은 19세기 전후 무렵에 완성된 노래로 보이는데요. 국문 뒤풀이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글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잊었구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가갸 거겨.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녀. 다닥다닥 붙었던 정이 어이없이도 떨어졌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한글 자모를 순서대로 엮어가며 노래했는데요. 노랫말 구성이 재미도 있고 해학적이기도 하네요. 기억부터 희읍까지 어떤 내용이 엮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는 곡이죠. 이 서도솔의 특징인 5도 음정의 도약이 잘 들리는 그런 선율 구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국문지 풀이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망자를 위한 넋풀이 중에서 길다금 전해드립니다. 박병천 외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진 하시죠 아주 동네방네 아주 살던 짓도

불쌍하신 방자님, 이 세상 인연 다 버리고 저 세상에 가옵실종. 꽃은 꽃꽁어리에 꽂고 연불로 양석사고 세왕하고 극락갈증은 천궁 없이

진도 씻김꽃 중에서 망자를 위한 너풀이 중에서 길다금 들으셨습니다.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은 망자를 위한 음악이기도 하고 망자가 길을 잘 가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산자를 위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면 네 번 혹은 가끔 다섯 번의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어느 월요일이라 해도 한 번도 똑같은 월요일은 없죠. 오늘은 2026년 7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이라서 그 의미가 더 새로운데요. 이럴 때 한 번쯤 나를 위한 행복한 이벤트 같은 걸 열어도 좋겠죠. 방법은 여러분 형편되는 대로 하면 좋겠죠. 저는 오늘 월요일에 산뜻한 산책을 저녁 무렵에 신선해질 즈음에 이벤트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

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시각장애 친구들은 그릇 하나에 담긴 음식을 선호한다. 도움받는 게 미안해 선택지를 좁히는 것이다. 나는 일부러 한식집으로 친구들을 이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시금치, 계란말이, 김치야. 그러면 친구들은 공간과 거리감을 기억했다가 젓가락을 뻗어 맛을 즐긴다. 음성 해설 작가 서수연의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때 우리는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김사월 생각의 여름에 착륙 듣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 모든 걸 대신해 줄 때가 있죠.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이 상대의 기회를 뺏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이런 믿음과 존중이 서로를 대등하게 연결해 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미스트 유진규님을 모셨어요. 한국 마임의 개척자이자 몸짓으로 시대를 깨워온 아티스트인데요. 50여 년에 걸친 마임 인생 이야기 잠시 뒤에 청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된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김덕수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다섯 머리 일악장.

네, 김덕수 외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다섯 모리 1악장 함께 들었습니다. 1178번 쓰시는 분께서 지인에게 손편지를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를 전달할 때 떨리더라고요. 손편지 덕분에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손편지 이야기 해드렸더니 정말 그냥 흘려듣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직접 써서 전달을 하셨다니 오늘 마음이 좀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할 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 외롭고 막막할 때도 많을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를 외치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마이미스트 유진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힙하고 멋지게.
1: 그런가요?
0: 네, 네.
1: 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네. 라디오인 줄 알고 네. 아무 꾸밈 없이 왔는데
0: 보이는 라디오였어요.
1: 네, 보이는 라디오네요.
0: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오늘 방송을 위해서 원래 지금 춘천에서 거주하고 계시죠?
1: 예, 예.
0: 그 되게 먼 걸음을 또 아침 일찍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도 서울에서 공연을 하셨었다고요.
1: 예, 지난 토요일 날 그 서울 연극창작센터라는 곳에서
0: 네.
1: 그 늘푸른 연극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로 연극인들 이렇게 각 몇 사람 이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저는
0: 각 다른 분야의 원로 연극
1: 그렇죠. 연극 배우, 뭐 희곡 작가, 연출가 뭐 이렇게 이제
0: 네.
1: 각 분야별로 이제 한 사람씩 해서
0: 네.
1: 근데 저는 그 첫 프로그램으로 아카이빙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러니까 네.
1: 제 예술 세계를 1시간 90분 동안 아카이빙을 해서 보여주는
0: 네.
1: 그 첫 무대 공연을 올렸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예.
1: 54년

0: 공간을 어떻게 90분 안에 이제 녹이느냐 네. 하는 뭐 재밌었습니다.
1: 그 마이민생 54년을 90분 안에 녹이는 공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연 제목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
0: 그렇죠.
1: 네.
0: 아, 누구나 가면 그게 길입니까? 내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1: 네.
0: 그게 참 말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다 길을 가는데
1: 네.
0: 누구의 길을 가느냐고 물어보면은 아 이제 좀 난감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많은 길이 이미 있었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내가 가는 길을 가나 과연 내가 내가 간다는 길은 없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히죠.
1: 네.
0: 근데 한 발 내디디면 또 어렵진 않은데.
1: 내딛기까지가 그렇죠. 어렵죠. 저는 이 공연 제목이 이제 지난 2020년에 마이민생 50년 맞아서 출간한 책 제목과도 같은데 내가 가면 그게 길이지라는 이 제목이 뭐랄까요. 두 가지 의미로 좀 다가왔는데 하나는 자신감도 느껴지면서 사명감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54년 지금 마이민생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런 제목을 언제적부터 쓰셨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으나
0: 네.
1: 너무 잘 담으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하는 게 이제 창작의 세계를 가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예술의 길을 예술을 가는데 뭐 누구 것 뭐 따라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제 그러한 이제 길을 나서면서 그 정리가 된 말이 그래. 내가 내 길을 내가 가면 그게 길이 되는 거지라고 이제 하게 됐죠.
1: 네. 아, 보통 이렇게 저처럼 이 마임이라는 이 예술 장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우리에게 익숙한 그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를 떠올려요. 그럼 굉장히 조금은 희극적인 어떤 동작들이 연상되고는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 마임이라는 예술에 한국적인 어떤 정체성을 넣어서 예술적으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차차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 청취자들에게 도대체 마임이 뭔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래 마임하면 다들 이제 체리 채플린을 떠올리거나 하얗게 칠하고
1: 그렇죠.
0: 그런 광대가 떠오르죠. 근데 서양에서의 이제 그 판토마임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1: 네.
0: 이제 그랬고 근데 이제 서양서도 현대 마임으로 나오면서 그런 광대 탈을 틀을 다 벗고
1: 네. 네.
0: 이제 그 본연의 몸의 세계를 이제 추구하게 됐죠.
1: 아.
0: 저 역시 처음엔 이제 판토마임을 배워서 했는데
1: 네.
0: 똑같은 어떤 나의 길을 찾는 즉 내 몸의 표현을 찾아가는 세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1: 네. 올해로 지금 마임 하신 지 54년이라고
0: 예.
1: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시간을 거슬러 그 과거로 돌아가다 보면 70년대 초반입니다. 마임을 처음 시작하신 게.
0: 예.
1: 그러면 지금 떠올려 봤을 때 아, 그 당시에 마임이라는 예술 세계를 어떻게 알게 됐죠?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게 돼요.
0: 그래요.
1: 네.
0: 제가 마임을 처음 접하게 된 건 이건 운명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1: 예.
0: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서양의 마임 공연이 왔어요.
1: 아.
0: 그러니까 68년도에 그 공연을 하는데 제가 알 수 없어요. 이유는
1: 네.
0: 어떻게 그걸 보러 갔고
1: 네.
0: 와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표현의 세계가 있구나. 즉 타이즈라는 건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 텅 빈 큰 무대에서 아무것도 걸치진 몸 하나로 모든 이야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1: 몸으로서.
0: 그러니까 다 보여준다는 건 필요한 것들이 다 눈에 보이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놀라서 무려 한 2시간 가까이를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속에 빠져들게 하는데
1: 네.
0: 그랬다가 잊어버렸죠. 너무 재밌다 그랬는데 제가 또 알 수 없어요. 제가 연극, 대학교 연극반 하게 되고
1: 예.
0: 연극을 하게 됐는데 그 극단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마임을 연극에다 도입한 극단이었어요.
1: 운명이네요, 정말. 예.
0: 그렇게밖에 이렇게 뭐 말을 할 수가 없네요.
1: 아,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50년 넘게 지금 올해.

0: 54년 동안 마힘 인생을 살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처음에 이 마힘을 배우기 시작하셨을 때, 아, 이것은 내가 갈 길이다 하셔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궁금해요. 마힘을 하는 사람들은.
1: 전 이제 처음에 대학교 가서 영국부 들어갔는데 거기에 너무 좋아갖고 이제 학교를 이제 중퇴하고, 그때는 연극 하려면 이제 극단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실험 극단이었어요. 극단 애조또라고.
0: 네.
1: 갔더니 그 일반 사실주의 연극이 아니고 신체 표현을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이제 그 연극을 하니까 마임 이제 수업을 받았죠. 훈련을 받았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연극을 했는데 어느 때 그 한국 마임 연구소라는 거를 발족하면서 그 발족 기념 작품을 하게 됐어요, 제가.
0: 네.
1: 그 이제 순수한 마임, 그 당시에 말하는 판토마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임의 세계 고등학교 때 본 거랑 내가 직접 한 거랑 또 연극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모순. 내가 생각한 연극의 세계가 이 개인 예술의 세계가 아니구나.
0: 네네.
1: 하는 그런 조직 예술이구나 하는 거에 생긴 그런 나의 갈등.
0: 네.
1: 이러다가 근데 마임은 혼자 할 수 있는 개인 예술이거든요.
0: 네.
1: 아까 그 채플린 영화 보면은 끝에 자막에 작 채플린, 연출 채플린, 출연 채플린, 네. 음악 채플린, 다 채플린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마임이라는 세계는 그런 세계구나 하면서 이제 그 마임의 길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0: 네.
1: 그때 제 위로는 마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0: 그럼 어디서 배우셨어요?
1: 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본 기억,
0: 예.
1: 그리고 애저또에서 방태수 선생한테 배운 그 마임 테크닉,
0: 그때는
1: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마임을 비롯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창작을 그걸 바탕으로 창작을 하게 되는 거죠.
0: 아, 굉장히 어려우셨겠습니다. 일단 모델이 없으니까.
1: 그렇게도
0: 네.
1: 얘기하고
0: 예.
1: 또 모델이 없으니까
0: 자유롭고
1: 뭐 자유롭게
0: 네,
1: 거리낄
0: 네.
1: 게 없이
0: 네.
1: 그렇게 했죠.
0: 아, 와, 그냥 방금 말씀하셨을 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서 선생님이 막 어떻게 고군분투하면서 마임을 무대에 올렸을지 그런 장면을 좀 상상해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을 때 마임은 좀 익숙치 않지만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중에 다른 영역이 있다면 무용이 떠오르거든요. 무용과 마임의 차이는 그럼 어떻게 정의하세요?
1: 무용은 이제 춤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무용은 어떤 이제 음악 또 리듬 이것에 맞춰서 몸을 아름답게 움직이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하면은, 마임은 음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0: 네.
1: 자기의 어떤 내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구체적인 몸짓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극계에서 흔히 야 연극에서 말 안 하고 하면 무언극이니까 그게 마임 아니냐 그러는데 연극은 대사가 중심이잖아요.
0: 네.
1: 근데 마임은 그 대사를 다 없애고 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마임은 연극과 무용 사이에 있는데 요런 면도 좀 닮았고 요런 면도 좀 닮았지만 전혀 고유의 이제 공연 양식의 하나다.
0: 네.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네. 몸을 통해서 어쨌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몸의 변화도 또 예민하게 누구보다도 느끼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떠십니까?
1: 갑자기 70년대 청년 얘기하다가 갑자기 건너뛰는
0: 왔다 갔다
1: 제가 네. 갑자기 확 늙는다고 하는 기분
0: 아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아 그래요
0: 예
1: 한때는 정말 그 이제 혈기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무조건 몸으로 부닥쳐서 심하게 몸을 막 그래야 뭔가 나를 드러내는 거고 관객들한테 어떤 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강하게 이제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어요.
0: 네네.
1: 그러니까 뭐 그 몸을 막 굴렸죠 심하게. 근데 그게 당연하게 내가 근데 어느 때부터 이제 몸이라.

0: 하는 게 사실 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그게 아 이게 억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안에 그런 뭐라 그래 그런 기운이 지금 이렇게 뿜어 올라오지 않는데 그 옛날 생각만 하고 계속 그렇게 부닥치는 게좀 꾸며서 내가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다른 방법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몸에 그런 어떤 그런 기운이 떨어진다고 공연 자체의 기운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1: 다른
0: 다른
1: 방식으로.
0: 방법으로 다른 기운을 찾아갖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무를 보더라도 고목 그러면 고목이 주는 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제는 나는 새파랗고 이렇게 쭉쭉 뻗어가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점점 어떤 이렇게 비틀리고 굳어가는 고목인데 그게 이렇게 보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이렇게 깊이 뭐 주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아마 안 움직일 것 같아요.
1: 그럴 리가요. 지금도 이렇게 54년 현역으로 몸으로서
0: 아,
1: 예술을
0: 지금은 그렇지 뭐,
1: 표현하고
0: 전혀.
1: 계신데, 아유, 꾸준히 해주십시오. 현재 진행형으로. 작년에 그래서 또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제목이 꽃입니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해
0: 아,
1: 주세요.
0: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이 사실 저한테 굉장히 힘들었어요. 몸이 힘들었어요. 몸이. 그러니까 대상 초연초부터 대상 포진으로 고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는데 굉장히 심하게 아, 저려갖고 끝까지는 10m도 못 걸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물론 알고 있었죠. 증상이 뭔지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제 그 척추관이 막힌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망설이다가 그러니까 수술하니까 뭐한 6개월은 이제 회복하고 뭐 하는데 또 갔죠. 그다음에 또뭐 치통으로 그러니까
1: 복합적으로
0: 항생제를 계속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면서 이제 10월 이렇게 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그냥 몸에 진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되나? 아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야지 하면서 작품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꽃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지만 그 죽음이 연상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늙으면 이렇게 해서 일확천장으로 이렇게 해서 몸이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죽음으로 가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내가 죽기 전에 남겨야 될 작품이 뭘까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했던 작품을 돌이켜 봤더니 나름 이렇게 그 본질적인 것만 추구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덕지덕지 붙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싹 제거하자. 근데 공연이잖아요. 한 시간, 적어도 한 시간 해야 돼. 근데 싹 제거하면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러니까 없애도 남는 게 뭐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만든 작품이고, 꽃은, 우리가 이제 불꽃이라는 게 이렇게 확,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번 휙 했다가 사라져요. 불이라는 게. 그게 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하나. 그래서 공연할 때 제일 필요 없는 거 했더니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음악, 음향이라는 거. 전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일단 빼고, 조명도 아주 극소화. 그러니까 주로 한 70%, 80%는 어둠 속에서 이제 공연이 진행이 됐죠. 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뭐 그렇죠 모든 공연. 근데 저는 굉장히 그래서 지난 6월 말에도 다시 다듬어서 꽃을 공연했었습니다.
1: 선생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때에 그러니까 그 시점에 그 나.

0: 나에게 맞는 또 내가 할수 있는 공연을 하는 거 같아요. 다른 걸 갖다가 막 내가 하는 게 아니고.
1: 아까 굉장히 그 몸의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때 몸에 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공연을 올리고 싶었고 이 공연은 이전까지 했던 더하기식의 공연이 아니라 빼기 방식으로 진짜 본질만 남기는 공연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꽃이라는 공연이.
0: 볼건 없어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에서 진행이 되니까.
1: 어둠 속에서 가장 최소한의 장치만 두고
0: 근데
1: 하셨다니까.
0: 그냥 이또그한 요번 6월에 한 공연은 어둠이 더 많아요. 한 90%. 그러니까 극장 조명을 10%, 그러니까 전체에서 10%밖에 안쓸 정도로 어둠인데, 그 나중에 이제 관객 어떤 분이 자기가 불면증 환자인데 잠을 못 자잖아요. 제 공연을 보고 간날 너무 푹 잤대요.
1: 어머, 세상에.
0: 그러니까 저도 듣고, 아, 그런, 뭔가 다른, 그런, 뭐냐, 하여튼 교감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게 있구나, 느꼈어요.
1: 이거야말로 본질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평생을 이제 몸으로서 예술을 표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몸은 어떤 존재인지, 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0: 글쎄, 이제 일단 내 몸인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당신 몸 맞아요? 하고 물어보면은, 아, 잘은 모르지만 아닐, 어딘가 속해 있는 몸이지, 정말 스스로 독립된 자유로운 몸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몸을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근데 몸은 마음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몸하고 마음은 하나지 결코 분리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몸을 좀 그동안 천시했어요. 뭐 형이상학, 형이하학처럼, 아, 육체적인 거는 좀 이렇게 그런 거고, 그래도 정신 뭐 이런 게더 우월하다. 이런 좀 가식적인 거죠, 사실은. 감춘 거죠, 몸이라는 거를 가리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이제 왜곡되고 변형되고 하는데, 일단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내가 내 몸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자유로운 몸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다음에 계속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그 노력을 해야지 이제 그 몸이라는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몸은 사실 그 마음은 보여줄 수 없지만 몸을 통해서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야말로 진짜 기운 덩어리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 다들 자유로운 몸의 세계로 가는데, 이 사회가 결코 그걸 또 용납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자기를 지키려면 또 싸우고 나가야겠죠.
1: 아주 용기를 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나 다 속해 있는 몸으로만 평생을 살고 있는데 싸워서라도 자신의 몸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이
0: 그게 싸움이 일단 자신과의 싸움이
1: 그러네요.
0: 먼저입니다.
1: 자, 선생님께 저희가 음악 추천을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또 준비해 와주신 곡이 있어서
0: 네.
1: 이번에는 추천곡을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0: 네, 좋습니다.
1: 어떤 곡 들을까요?
0: 허윤정님의 그 검은 고어 연주 복선 좋겠습니다.
1: 단가 사철가를 먼저 얘기해
0: 아,
1: 주셨다고
0: 그래요?
1: 저희 제작진께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기도 한데.
0: 사철가는 그딱 지금 늙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게. 백발 보면 왔건만. 좋습니다. 얘기와 이어지는 이미지네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자, 그러면 조상현 소리로 단가 사철가 듣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2: 이간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범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 먹으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이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노상봉 노래한하여 제결개를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 놓았던 목.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목 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은색에 태고 보면 벌백 솔백 천개백 헌지 모두가 백발이 부시로구나. 오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느려워라. 와 세상 은염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꿈만

0: 그런 도려 생년 일배주만 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으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는나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무너진 개소남북 끝끝 들에다가 테랑비 달아놓고 북극 투식하는 농과 부모 부려 흐는 농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입 내들 서로 모아간 녀석 한잔 더 먹소 덜 먹게 허미연서 거드름 가리고 놀아오
1: 정말 좋네요.
2: 아, 좋습니다.
1: 네, 조상현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선생님과 잠깐 짧은 이야기를 저희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저는 이 가사에 되게 주목하면서 아, 판소리의 가사는 정말 시 같아요 했더니 우리 선생님은 그 여기 끝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는
2: 뽑아내는
1: 그, 네. 그 에너지가 몸을 움직일 때 그리고 소나무가 네. 그 모양을 만들어 갈 때 그 느낌과
2: 소나무가 이렇게 베베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것에 느낌이 이렇게 들어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방금처럼 이 몸으로 표현해 주시면 저는 살짝 엿봤습니다. 자,

0: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1세대 마이미스트 유진규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54년 엄력의 유진규 선생님 깊은 경외심을 표합니다 라고 인사를 남겨주셨고요. 2323번 쓰시는 분, 마임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자, 앞서서는 이제 선생님께서 마임과 어떻게 첫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해 선보인 꽃이라는 제목의 신작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선생님이 하셨던 수많은 작품 중에 그 대표작 중에 98년도에 발표한 빈손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제 매 작품마다 선생님께서 아까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빈손이라는 작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아픔의 시간 이후에 나오게 된 작품이라고요.
1: 그렇죠. 진짜 제가 96년에 이제 춘천 마임 축제 이제 예술 감독을 하고 있을 때 좀
0: 네.
1: 뭐라 그럴까, 그 안에 문제가 생겨갖고 제가 굉장히 그 충격을 받은, 내적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0: 네.
1: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0: 네.
1: 좀 있다가 너무 심해갖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MRI를 찍었더니 뇌종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근데 저는 그 MRI 그걸 딱 보면서 아, 저거는 병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안으로 겪고 있는 이 마음의 이것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갖고 네. 다 손을 놓고 산으로 들어갔어요. 절로 네. 들어간 거죠.
0: 네.
1: 그래서 한 3개월 있는 사이에 통증이 이제 서서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왜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진 게, 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듣고 흘려버렸으면 되는데 이걸 심장에다 꽂아버린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죠. 내가 왜 이걸로 맞았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은 이유는 내가 욕심이 있고 아집이 있고 집착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0: 네.
1: 그랬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MRI, 또 CT 찍었죠. 그다음에 사라졌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을 네. 겪고 이제 작품을 이제 구상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빈손이란 작품으로 나오는데, 빈손이란 거는 우리가 무엇을 잡을 때 빈손이어야 잡을 수 있다.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늘 뭘 쥔 거를 가지고 또 지으려고 한다. 또 지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0: 네.
1: 거죠. 그리고 이거를 표현하는 그 뭐라 그래, 방법이라고 그럴까?
0: 네.
1: 그것은 이제 굿, 우리 굿에서 모든 걸 이제 끌어들여 갖고, 근데 뭐 굿판을 벌린 게 아니라 굿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정신이랄까, 본질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0: 네.
1: 끌어들여갖고 이제 공연을 했죠. 빈손. 하여튼 국내 반응도 좋았지만 해외, 그때는 유럽 공연 나가고 그럴 텐데
0: 네.
1: 아주 굉장히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 하면은
0: 예.
1: 당신 무당이냐 아니냐 라고 물어보느라고
0: 예. 유럽에서는
1: 그러니까 네. 아무리 봐도 그들이 볼 때는 좀 그 저게 공연 같지가 않다.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모던 무당이라고 그랬죠.
0: 모던 무당이다. 아, 그러니까 이 빈손이란 작품이 어쨌든 굉장히 힘든 그런 고비를 극복한 뒤에 자신을 옥죄고 있던 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풀어낸 그런 작품으로
1: 그렇죠.
0: 볼 수 있는데 그 작품의 형식을 구세의 어떤 정신과 어떤 구조적인 것을 좀 가지고 와서 녹여내신 거잖아요. 근데
1: 네.
0: 그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외 유럽에서는 좋은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예술인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까지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한국적 요소와 구세의 구조라는 건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셨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는 그 9세 이렇게 그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굿을 좋아했어요.
1: 네.
0: 그 좋아한 이유는 우리 민족의 예술의 총화는 굿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굿 안에는 연극, 음악, 무용, 또 설치, 뭐 의상, 하여튼 모든 게다 있거든요.
1: 그러네요.
0: 모든 게 하나, 그러니까 필요한 요소,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굿을 이렇게 차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 그 정신이 뭐냐, 굿의.
1: 네.
0: 그 굿의 정신은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죠. 혼령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영매 역할이 굿의 핵심이잖아요.
1: 그렇죠.
0: 밖으로 있는 것들은 꾸며진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오브제가
1: 네.
0: 뭐냐 했을 때뭐 향, 또 한지, 또 신칼이라고 이렇게 저기 있어요. 그 붓할 때 쓰는 거. 또 정한수,
1: 네.
0: 뭐또 상여소리,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요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뇌종양 이후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경험들과 과정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입혀서 보여준 거니까 굉장히 미니멀한 형태로 배경은 안에 이 근저에는 굿이 있지만 겉으로 보여줄 땐 굉장히 미니멀 형태고 그러니까 유럽서는 자기네한테는 그러니까
1: 없는
0: 샤머니즘이 없는데
1: 네.
0: 제가 그 독일의 하노버에서 그 종교 연극 축제라는 데 초청받아 갔거든요. 근데 그 종교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이가 보고 나서 당신이 굉장히 난 부럽다.
1: 네.
0: 그왜 그러니까 우리 게르만족도 당신과 같은 샤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1: 네.
0: 그게 다 사라졌다 이제는. 근데 당신네들은 그걸 그대로 지키고 있어서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 네.
0: 그렇죠. 그들도 인간이면은 그렇잖아요. 종교심이라는 게 어떤 저 바탕이 샤머니즘이겠죠. 가장 근저적인 바탕은
1: 그렇죠. 예.
0: 뭐 그런 이제 작품이 너무 작품 자랑 같기도 하고.
1: 자랑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쓰여진 이제 그 설명을 잠깐 보니까 한지나 이런 향불 같은 것들이 공연 안에서 어떻게 보여졌을까? 이제 일단은 저희는 상상으로만 지금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 한지로 빈손이란 작품에서 이렇게 몸을 가리거나 뭐 보여주는 방식으로
0: 그렇죠.
1: 활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러니까 한지를 들고 있으면은 한지 뒤에 숨으면은 몸은 안 보이죠.
1: 예,
0: 한지만 보이죠.
1: 그렇죠.
0: 그죠? 한지만 흔들려 한지. 근데 조명을 뒤에서 치면은 그림자로 내 몸이 보여요.
1: 그러네요.
0: 그렇죠?
1: 예.
0: 다시 조명을 바꾸면 몸은 사라져요. 한지만.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실체의 나와 그림자로 보여지는 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지의 형태를 바꿔서
1: 네.
0: 완전히 구겨버리면 안 보이죠. 한줌 안에 들어오니까.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는 세계, 없는 세계, 존재의 그 실체, 또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보여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얘기 나간 김에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공연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다. 오감으로 느껴야 된다. 즉 소리를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음악은 사물놀이를 이제 베이스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놀이 자체도 있지만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들을 이제 새로운 소리로 바꿔갖고 근데 소리를 가장 극대화해서 들을 수 있을 땐 암전, 깜깜할 때 소리가 극대화로 들린다는 거죠.
1: 네.
0: 즉 청각만 열어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그다음에 향으로 냄새가 극장 안에 이렇게 가득 차게 만드는 거죠. 후각도. 그러니까
1: 네.
0: 청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 변화를 보여주고 청각으로 보여주고 시각으로 보여주고 후각으로 보여주고. 근데 제가 촉각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려웠어요, 극장에서.
1: 네.
0: 미각은 또 두 개는 어려워서 기술.

0: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1: 정한수를 돌려서 마시는 건
0: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 좀 아무튼 그 얘기도 했었어요.
1: 아, 그런가요?
0: 조금씩 이렇게 물을 돌려서 한 모금씩 하게 하자 뭐.
1: 네, 네.
0: 근데 하여튼 근데 어쨌든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느끼게 하는 공연하게 보여주자. 그게 살아있는 공연 아니겠느냐.
1: 네.
0: 이제 그렇게 했죠.
1: 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오감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연의 형식이 요즘 굉장히 또 다시 주목받고 많은 이제 막 새롭게 준비하는 그 젊은 예술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이머시브 공연 뭐 이렇게 하면서.
1: 예, 이미 시작을 하셨었네요.
0: 아니 뭐 또 다 먼저 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공연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예. 고민을 늘 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있는 형태에는 이미 있는 형태고 어떻게 하면 없는 형태, 없는 속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체험하게
1: 네.
0: 같이 공감하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끊임없이 생각을 하니까.
1: 네. 자, 마임을 통해서 이런 어떤 오감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이제 들은 설명으로는 작품 속에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와 질문을 담고 늘 준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임을 통해서 사실은 이런 예술적인 그 활동도 하시지만 사회적 메시지도 전하고 계십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이제 세월호 참사였다고 알고 있어요. 예.
0: 물론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그 뭐 박정희 시대도 살았고 전두환 시대도 살았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살아오면서 작품으로도 표현해주고 또 춘천으로 간 것도 사실 그러한 정치적인 거로 또 벗어나려고 사회 어두운 사회로부터 숨어 살자 그래서 춘천으로 갔고 근데 제가 춘천 마임 축제 하면서 이게 마임 축제라는 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1: 네.
0: 내 나의 정치색이나 이런 걸 드러내면 안 된다 해갖고 그동안 작품으로 뭘 어떻게 표현하지를 않았어요 가급적
1: 네.
0: 근데 제가 2013년에 이제 그 마임 축제 예술감독을 그만두고 그때 마침 또 세월호가 터졌어요
1: 예.
0: 그래갖고 아 이제 내가 홀가분하게 다시 나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이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 아니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작품을 표현을 만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래서 어루만지는 몸이라는 작품도 나왔는데 아까 몸 얘기 나왔지만 그 우리 시대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니다. 그리고 사회나 국가가 몸을 살아있는 몸으로 대하지 않는다. 나쁜 말로 취급하지 않는다. 도구로 취급하고
1: 네.
0: 국가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몸이다. 교육도 그렇게 한다.
1: 네.
0: 사회도 그렇게 대한다. 군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결국은 세월호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를
1: 네.
0: 보여주었죠.
1: 네.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이후에 2016년에 촛불 시위 때도 광화문 광장에서 예술가와 연대도 하기도 했고 또 춘천의 그 유적지에 놀이동산이 들어서는 걸 퍼포먼스로 반대하시기도 했고 그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예술로서 사회적 참여를 한다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글쎄 이제 제 주위에 뭐 다른 연극인이나 예술인들은 그래 왜 자꾸 정치에 정치적인 걸 하느냐고
1: 네.
0: 그래요 그 광화문 2016년인가요 아까 네, 얘기한 네. 촛불 것도 예. 그때 제가 했던 그룹 이름이 주류 아닌 예술가들의 시국 퍼포먼스 아. 올이에요 올 올타의 올
1: 아.
0: 왜 주류 아니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주류 뭐 연극, 무용, 뭐 얘기했더니 다들 아 우린 정치하고 관여, 우리는 순수 예술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 주위엔 퍼포먼스나 또 이런 쉽게 말하면 좀 여기저기도 끼일 수 없는 예술하는 친구들도 많, 젊은 친구들도 많아서 얘기했더니 그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1: 네.
0: 그래서 같이. 그래서 야 우리 이름 뭘로 붙이게 돼? 우린 주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류 아닌 예술가들의 그래서 올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기 춘천의 그 중도의 선사 유적이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 최대의 선사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그걸 다시 덮고 그 위에 레고랜드라고 하는 걸 세웠잖아요. 이건 절대 옳지 않은 일이죠.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든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게 또 다시 어떻게 하면 복원할 수 있을까? 이 운동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0: 그 경계, 그리고 내가 무슨 어떤 당을 특정 지지하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한 일은 없어요. 내가 볼
1: 네.
0: 때 이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1: 그렇죠.
0: 그 판단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예술가로서 작품으로든 아니면 어떤 행위로든 밝히는 게 당연한 거지.
1: 네.
0: 그걸 뭐 나는 순수 예술가니까 예술을 지키는다는 명목으로 모른 척한다.
1: 네.
0: 이건 전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거죠.
1: 예. 아까 앞서서 그 몸이라는 것이 정신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술가의 삶이란 게 그냥 영 떨어져 있는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 세계와 이상이 함께 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유진규가 사라지면 유진규의 공연도 사라지나라는 화두를 품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명언 제조기신가 봐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0: 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 갖고
1: 예.
0: 6개월 따지면 9개월이에요. 하여튼 회복되는데, 근데 누워 있다가 아 내가 이대로 그냥 끝나나? 왜냐하면 저기 무릎이 나갔거든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무릎이 나가면 공연을 못하나? 내가 팔다리가 없어지면 공연을 못하나? 그냥, 그러면 나는 그때는 마임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1: 네.
0: 할수 있어.
1: 예.
0: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나는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몸, 내가 열심히 무대에서 움직이고 관객들은 가만히 앉아서 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것도 공연이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관객을 움직이게 해도 공연 아니냐.
1: 예.
0: 그럼, 그 맞네. 내가 생각한 형태로 관객들이 움직이게 하는 거죠.
1: 네.
0: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이제 설치 공연 빨간 방이라고 이런 공간에 빨간 이 뭐냐 이 술,
1: 예.
0: 바짝에는 술이 가득 차 있어요.
1: 네.
0: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몇 개의 이제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60도로 된 거울 앞에 서면은 자기가 6개로 보여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거기에 딱 섰을 때 당신은, 그러니까 이거 쓰거든요. 이게
1: 아니,
0: 뭐냐, 리시버를,
1: 헤드셋을,
0: 헤드셋은.
1: 네.
0: 당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6개 중에 누가 당신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1: 그러니까 관객이 그 방으로 들어가서 거울에
0: 들어가서 이제
1: 비친 자신을
0: 다니는데,
1: 보면서,
0: 문제는
1: 예.
0: 빨간 술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순간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든 헤쳐나가야 돼요.
1: 예.
0: 가다가 불쑥 거울이 나타나요. 그러면 일단 놀라는 게, 긴장된 표정에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구야? 난줄 몰라요, 처음에.
1: 네.
0: 깜짝 놀랐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잖아요.
1: 예.
0: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몇 개의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를 돌다가 나는 저 구석에 이제 일종의 그 숨어 있듯이 있어요.
1: 예.
0: 그럼 찾다가 나를 찾으면 거기 이제 조그만 방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뭐 붉은 빨간 방이니까 레드 와인을 이제 주는 거죠.
1: 예.
0: 그럼 레드 와인 마시고 알아서 찾아 나가십시오. 그럼
1: 굉장히
0: 또
1: 흥미롭네요.
0: 찾아 나가야 돼요.
1: 네.
0: 근데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뭐
1: 예.
0: 그다음에 이제 까만 방이라고 빛이 하나도 없이 새까만 방이에요. 또 이번에는
1: 네.
0: 어둠 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손으로 만져서 뭐 하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
1: 많은 방들에 대한
0: 하얀
1: 이야기는
0: 방이라고 또 하얘 다
1: 선생님, 저도 그방 안에 다 들어가 봐 보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마무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0: 그렇구나.
1: 자,
0: 하여튼 그렇게 해서
1: 예.
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은 끝이 그거였어요.
1: 예.
0: 아까 죽음 얘기 나왔죠. 내가 죽으면 내 공연은 끝나나 라는 그 화두예요,
1: 예.
0: 사실은.
1: 네.
0: 이건 이제 모르겠어요. 화두를 잡고 어떻게 답이 나올지, 답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1: 그 답은 글쎄요. 아마 꾸준히 질문을 던지시며 마무리를 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사실 벌써 60주년 기념 공연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역으로서 선생님 현재 진행형 몸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저 또한 네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0: 아, 난데없이 60주년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1: 네, 끝까지 그 기운과 에너지를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마이미스트 유진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삶이 허망하다 싶을 때 연극이 잡혔고 마임을 만나 길이 보였습니다. 유진규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김창원의 기타 비가 오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조용한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을 감는 모습 먼저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진짜 명상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에서 더 자주 이뤄지곤 해요. 창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갓 지은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 그리고 걸어갈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는 것. 이 모든 게 다 나를 돌보는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복잡한 생각의 타르를 잠시 내려놓고요. 내 주위에 머무는 그 사소한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엔 벌써 평온함이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내 안에 숨을 고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오세철의 풀피리 연주로 풀피리 산조 준비했는데요. 자연의 숨결을 첫 곡으로 전해드려요.

풀피리 산조 전해드렸는데요. 풀리프로 연주한 산조 어떠셨어요? 와, 자연의 소재로 이렇게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아, 그 풀리프로 진짜 새 소리랑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게 느껴지는데요. 아,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명상하는 거. 이건 역시 진정한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상을 보내다 보면 밀려드는 일과 속에서 쉴 틈 없이 막 내 마음을 뭔가에 쏟아붓게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비워내기만 해도 되나? 나를 너무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아요. 멈추고 내 호흡과 주변의 풍경을 한번 찬찬히 바라보는 것만큼 좋은 이 생활 속 명상도 없다고 하네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거장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순간, 초록빛 가로수 그늘 아래서 잠시 더위를 식히는 시간, 이런 것들이죠. 어디론가 멀리 떠나지 않아도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쉼표가 될 거예요. 오늘 하루가 바쁘고 물론 고단할 수도 있겠지만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풍경을 보는 그 짧은 여유가 아마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이 지친 마음에 잠시 시원함 불어넣을 수 있도록 좋은 음악도 많이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김재호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옵니다.

김재호의 노래였어요. 백산 별곡 듣고 오셨습니다. 김인설님께서 12시 평온한 음악이 흐르는 마루입니다 하고 찾아와 주시고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도 일찍 이렇게 또 출석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6642님께서 여름 한낮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마음 쉬면서 고운 우리 음악 소리 들으며 잠시라도 명상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음악마루의 깊은 멋입니다. 아, 명상이라는 게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가부좌 틀고 앉아서 허리 딱 곧게 펴고 자리 깔고 뭔가 진짜 준비된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리 들으면서 눈 감고 잠시 즐겨보는 거 그것 또한 명상이 아닐까 싶죠. 영디바라기님께서 전주도 비가 오는지요? 서울도 비가 계속 오네요. 장마 대비 잘하세요. 오늘도 목소리 들으면서 고단하지만 힘내서 일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장마철인지라 비가 내리다 그치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전주는 지금은 소강 상태인데 아침까지 비가 내렸는데요. 제가 오늘 한 6시, 7시, 6시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그 빗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일어나겠는 거 있죠. 그 빗소리가 정말 오늘 얘기한 것처럼 명상의 소리 같은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소리가 더 잠들게 만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잠에서 못 깨어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늦게 일어났는데 빗소리 또한 명상의 배경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서 비가 며칠 동안은 계속 내리겠죠. 그 빗소리도 명상의 소리 삼아서 한번 마음 차분하게 유지해보시죠. 저희가 배경음악으로 좋은 음악 많이 전해드릴게요. 자, 1부에서는 오늘도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경옥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걱정 대신 현재를 즐기는 법과 마릴라 아주머니의 늦은 성장담에 관한 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함께 하실 겁니다.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 오늘은 조선시대의 출산휴가와 돌봄휴가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유난히 듣고 싶다 하는 곡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청해 주셔도 되겠어요.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하는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넓은 초원의 정상에서 부는 바람 같은 멜로디로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으로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특징을 담아서 연주한 곡인데요. 누룽지의 연주로 캘리포니아

누룽지의 연주로 켈틱 야금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과수원 얘기해 주셨는데 어릴 적 중학교 다닐 때 학교 가는 길에 양옆으로 과수원이 있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힘드셨대요. 과일 향기가 코끝을 스쳐서지 않았을까. 아, 지금 한창 자두 복숭아 향기가 막 이렇게 막 코끝을 스칠 때죠. 여러분은 어떤 과일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딱 이맘때 먹을 수 있는 과일. 저는 자두 복숭아 이런 거 참 요즘 먹으면 새콤달콤하니 참 맛있더라고요. 6855님께서 오전에 비가 내리더니 습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아우 맞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이게 끈적끈적 바닥도 좀 끈적거리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기도 한데 참 이건 마저도 계속 이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언젠가 장마도 끝이 나겠죠? 캘리그라피 수업 마치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듣게 돼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글씨 그 예쁘게 쓰는 그거잖아요. 캘리그라피가 그 수업 들으시고 또 귀로는 좋은 음악 들으시고 좋습니다. 두꺼비님께서 토요일 오후에 길거리 가로수에서 매미가 울고 있더래요. 아, 벌써 지금 매미 등장했어요? 오, 저는 아직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듣고 가셨대요. 아, 진짜 여름이 왔나 보다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제 제 귀에도 곧 들리겠죠? 벌써 아무튼 매미가 등장하는 계절이 됐구나 싶습니다. 두꺼비님께서 매미 이야기하셔서 다음 곡으로 이 곡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감상해보시죠.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전 이 드라이브를 마음껏 즐기기로 작정했어요. 즐기겠다고 결심만 하면 대개 언제든지 그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애니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한 말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내게 다독여준 말 같았다. 돌이켜보면 걱정했던 일들은 걱정한 대로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 늘 사표 전야 같았던 날들이었지만 그런대로 제법 오래 이어져 나는 그 후로도 한동안 회사에 다닐 수 있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는 능력. 고대 로마의 현자들은 그것을 현재를 살아내는 능력, 카르페 디엠이라고 불렀다. H가 언젠가 지나가듯 내게 말했었다. 행복은 지속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해지는 방법은 큰 행복을 가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다. 사람은 다만 천천히 변한다. 퍼붓눈 소나기에 옴팡지게 젖듯 변화하는 게 아니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다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젖어드는 것이다. 어떤 것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라는 걸 알게 해준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었다. 빨강 머리 앤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결코 좋아할 수 없었다. 냉정하고 차갑고 엄혹한 그녀의 고집이 싫어서 그랬다. 하지만 빨강 머리 앤을 긴 세월에 걸쳐 보다 보니 이제 마릴라 아주머니의 마음이 눈에 들어온다. 만약 내 아이가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빨강 머리 앤은 앤의 성장기이면서 마릴라 아주머니의 양육 일기이기도 하다. 아이 앞에선 매일 실패만 하는 많은 엄마처럼 그녀 역시 실수하고 실패하는 엄마인 셈이다. 언제나 기상천외한 실수를 하는 앤 못지않게 잦은 실패를 통해 성장하는 마릴라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는 게 참 좋다. 아이의 성장기보다 이제는 아주머니의 늦은 성장담이 내 마음을 더 잡아끈다.

한 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란을 위한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배경옥의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는데요. 이 책은 오랜 시간 수많은 어른의 우짤한 내면을 따뜻하게 위로해온 베스트셀러죠. 올해로 출간 1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명장면을 더해서 다시 독자들을 만나고 있죠. 빨강머리 앤, 저는요 만화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 토요일 아침만 되면 꼭 TV통에서 방송해줬던 기억. 보면서 뭔가 참 뭉클하기도 하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이야기로 떠올라요. 어릴 때는 그저 긍정적이고 밝은 앤의 모습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다시 마주한 앤의 세계는 또 다른 깊이로 다가오네요. 실수투성이 앤과 함께 성장해가던 그 마릴라 아주머니의 늦은 성장담도 이제와 와닿고요. 매일 크고 작은 실패를 겪는 우리에게 어쩌면 앤은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면서 지금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음속에 빨강머리 앤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잔잔한 미소를 안겨줄 그런 글이었어요. 한옥 찻집, 배경옥의 빨강머리 앤이 하는 말과 함께 해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찾아온다는 희망과 순환을 노래한 곡 만나보실까요? 이나연의 노래로 겨울 지나 봄 전해드려요.

나태주의 시를 이수빈이 노래하고 고수진이 건반 연주한 곡 선물 전해드렸어요. 제가 곡 소개를 잘못 전해드렸어요. 방금 들으신 곡 선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 바로 오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을 선물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제가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곡 이번에 만나볼게요. 순서가 살짝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자, 이나연의 노래로 겨울 지나 봄 듣고 올 텐데요.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찾아온다는 그 희망과 순환을 노래한 곡 한번 만나보시죠.

이나연의 노래로 겨울 지나 봄 듣고 오셨어요. 아이에게 전하는 응원과 위로의 곡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6642님, 우리 음악이 명상하지 않는 분들도 명상으로 이끌어주는 듯 곱게 들리고 여유로움을 느끼게 하는 마음 느긋하게 하는 매력의 소리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게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은 이제 명상이라고 말하는데 좀 마음 편안하게 할 만한 좋은 생각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 비워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공간을 음악으로, 좋은 우리 음악으로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그건 역시 또 명상이 아닐까 싶네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요. 바라기 준비했는데요. 해를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짙은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렸어요. 진미림의 가야금, 이창현의 키보드, 조한민의 장구 연주로 바라기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덕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길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아, 이 곡 들으면서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김덕수 선생님도 수십 년을 사물놀이라는 길을 걸어오신 거잖아요. 한눈 한번 안 팔고 한 길을 걷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하다 보면 살짝 지겹기도 하고 아 다른 거 한번 해볼까? 그렇게 눈을 돌리기도 할 텐데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왔기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겠죠. 직업에 대한 길도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길, 신념의 길 이런 길들을 나는 잘 걷고 있는 건지 한번 또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2부 순서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만날 수 있어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 오늘은 출산휴가와 돌봄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조선시대에도 이미 이렇게 출산과 관련한 복지가 잘 돼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자, 그리고 음악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사연 쓰기란 통해서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남원으로 내려오는 변학도의 행차를 담은 소리 한번 다음 곡으로 감상해 보시죠. 춘향가중 신년맞이 준비했어요. 서진실의 소리 김형석의 북자

0: 양단입니다.
1: 그때여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났는디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쓰는 양반이라 호색어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미량 성마다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허였구나. 하루 난 신연아인 대령어여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 차로 내려오는 뒤 신연 절차가 꼭 이렇던 것이었다. 신연 마저 내려온다. 벌려 맵시 정이 좋다 모란 세금 환자차 내 활기적 벌려 일등 마부 유량 날마 덩덩 그렇게 실었다. 키 큰 사령 정창옷 뒷체제비에 힘을 주어 벌현 뒤달았다. 남대 문박 성나서자 우산 천발해봐 화란 춘성 만화방 장버들리 푸릇푸릇 백사동자 걸핏 건너 승방고를 지내야 남태령고개 넘어 과천읍에 가중하고 이튿날 발행얼제 병방집사 친해봐라. 회홀망고 추한맥자 우간자 진사당줄 아볼 접어 빼어쓰고 새무릎에 금패가 끈 우수 집시제법부척기 알당건을 바쳐서 진남항나자락 전륙 진자주 대고 띠어절령 배피승차고 청파형마가지 인보다 모피 두둠을 연저타고 자후라무신나주 일산구중의 전후배 태고적 밝은 달과 유순신 덕근길로 각체 제비가 말을 타고 신리허다웃다. 마부야 네 말이 낫다 말고 내 말이 좋다 말고 정마 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에 지우잔게 마상을 흐르러 보면 고루적거라 저루섭다. 신연급 장호동 보소 키 크고 길 짧고 꼬어 예쁘고 말 잘하고 영리한 저급 장성성방 그대 무관자 진사당줄에 달아서 가는 양태 평포리 갑사가 끈을 넓게 달아 한염죽에 비쓱 쓰고 보라수주 방패 철륙 철륙 자락을 각기 접어 뒤로자 저자범에 비단 쌈지 처주머니 은장도 비쓱 차고 사날 조신을 넌지 신고 저름저름 양유지 초록 따님을 자범배고 청창출 검처 잡고 활기활활 충충 걸음걸어 에라이놈 나지 마라. 전배나장 고동보소 토경가세다 흰기꼭 꼬왕자 덜거리 방울 차일사 내가 나서서 에이찌르고 이놈 저놈 개한거라. 통인난상 제철리 빠상태 곱분이로다 충청양도를 지내어 전라감명을 들어가 소산자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걸제 누구바구 임시숙소 후기 있게 내려올지에 우리 정당도 허니 육방관속이 다 나왔다. 제천도무기방의 묘인물 차지호장이라 후적 차지장저빛과 숫자로는 토서원 병서일사 토집사 급창형방 웅이여여 권마성이 진동하여 거덜거리고 들어간다. 첫판 초초간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50명 동인들은 벌려나 풀배 행오고 60명 굴로 사령 두 줄로 늘어섰대 기르기 소리오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한장 개철립상

가진욕강 홍철이 남잔데 띠를 잡아 메고 포장구 떡콩 부처코 낙저때 피리소리 경세가 진동온다 수성 장하문이라 청청이 용소로여 총도끼 벌려난디 총도 한쌍 홍문한사 주장남도 강남서가 홍초남문한쌍 백호연무 북동강 북서가 흑초 관원수 망원수 왕영하는 운수 표현다 표미 금고한쌍 호초한쌍 난쌍 처한쌍 바리한쌍 세악두쌍 구두사 영기두쌍 구두 진열의두쌍 자 임병교사당 포학 두쌍으로

0: 일을 썩금지 못한단 말이야. 청청 파워 하만 부이 삼승 이름 잡고 흔드는 듯 객사이에 명호고 통하는 자기여 대포수 예 방포 일상하라 붕.
1: 춘향가중 신년맞이 전해드렸어요. 서진실의 소리 김형석의 북장단이었습니다. 남원으로 내려오는 변학도의 행차를 담은 소리였죠. 모든 이야기는 갈등의 요소가 있어야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고 하잖아요. 춘향가의 춘향전에 등장하는 악역 변사또. 하지만 누가 뭐래도 주인공은 춘향과 이도령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판소리 춘향가에서 이몽룡과 성춘향이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진 아름다운 무대. 뭐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오랜 세월 우리 곁을 지켜온 남원 광한루인데요. 아, 며칠 전에 이 아름다운 남원의 광한루가 보물로 지정된 지 무려 63년 만에요. 대한민국의 국보로 승격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조선 초기의 명재상 황희정승의 이야기부터 정유재란의 불길을 견뎌내고 약 400년 동안 그 당당하고 화려한 목조 건축의 자태를 그대로 유지해온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건데요. 긴 세월 동안 선비들의 시문이 흐르고 수많은 판소리 가락이 울려 퍼지던 그런 공간인 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문화적인 가치도 조금 남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단순히 어느 한 지역의 유산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오랜 이야기와 예술을 품어온 귀한 유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광한루원 호숫가에 스치는 은은한 바람을 떠올리면서 아름다운 우리의 소리들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사랑가 준비했는데요. 이봉근 오정혜의 소리 앙상블 신화위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사랑가 듣고 오셨어요. 이봉근 오정혜 소리 앙상블 신화위의 연주였습니다. 6642님께서 광한루가 국보로 지정된 사실 오늘 음악마루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국보로의 승격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음악 아름답고 음악이 아름다운 최고의 시간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남원 가면 정말 대표적인 장소가 광한루인데 거기에서 이제 행사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소리꾼들이 그 소리도 하고 하는 장소거든요. 누구나 들어가서 올라가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소 광한루 국보로 지정됐다는 사실 여러분께 만천하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이현의 농 연주인데요. 댄스 오브 러브 만나보시죠.

아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의 법전에 새겨진 아주 특별한 휴가 출산 휴가와 남편 돌봄 휴가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0: 이복의 김서방, 한동안 자네 안 보이던데 어찌 된 일인가?
1: 아,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지 않았는가? 해서 내 아내를 돌보며 푹 좀 쉬다 왔다네.
0: 천혜와 같은 관청 노비가 아내를 돌본다고 휴가를 써? 그게 말이 되는가?
1: 이래봬도 나라에서 법으로 딱 정해준 정당한 휴가라네. 남편이 옆에서 안 도와주면 산모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일세. 임금님께서 직접 챙겨주신 특별 휴가지. 왜? 부러우면 자네도 휴가 달라고 해보든가?

아기 낳는 날 다가오면 논밭 일을 어찌 할 꼬. 한 손으로 아기 보듬고 한 손으로 호미 쥐네. 과거 여성들에게 노동과 출산은 일상 속에서 동시에 감내해야 하는 고단한 무게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조선시대에 국가가 법으로 이들의 출산과 돌봄을 엄격하게 보호했다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시절에 시작돼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명문화된 노비들의 출산휴가 제도인데요. 물론 사대부나 일반 백성 전체가 아닌 관청에 소속된 관노비를 대상으로 한 제도였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출발은 세종 8년인 1426년이었어요.

기존에 겨우 7일에 불과했던 산후휴가를 단숨에 100일로 파격적으로 확대 조치합니다. 아기를 낳고 겨우 1회 만에 일터로 나오니 미처 회복하지 못한 몸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많다는 세종의 깊은 애민정신이 반영된 결과였죠. 세종의 배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종 12년에는 출산이 임박해 만삭의 몸으로 일하는 것이 가엽다며 산전 1개월 휴가를 추가로 보장해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종 16년 1434년에는 그 남편에게까지 산후 30일의 돌봄 휴가를 내립니다. 아내 혼자 아이를 낳고 돌보다가 가엽게 목숨을 잃는 것을 막고 부부가 서로 도우며 생명을 살리라는 뜻이었죠. 이 따뜻한 시책들은 일시적인 유효 처방에 그치지 않고 성종대에 완성된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형전에 당당히 법으로 명문화됩니다. 법전에는 관청에서 일하는 여종에게 산전 30일, 산후 50일의 휴가를 주고 그 남편에게는 산후 15일의 휴가를 준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일수가 조금 조정되기는 했지만 국가가 법으로 산모의 몸을 보호하고 가정 내 돌봄 노동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한 역사적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천년만세 전해드렸어요. 김성경의 검은고, 변종혁의 해금, 김은경의 양금, 이영섭의 단소 연주였습니다. 와, 저는 이 얘기 전해드리면서 정말 놀라웠어요. 와, 그 몇백 년 전에도 이런 복지가?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조선시대 관비와 그 남편들에게 주어졌던 오늘날로 치면 출세

식단휴가, 돌봄휴가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비록 뭐 오늘날의 현대식 육아휴직과 완벽하게 같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오래전에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이 생명 존중의 무게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게 다가오잖아요.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던 노비의 출산과 관련해서도 국가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로 봤던 그 시절의 해안이 참 깊은 울림을 주네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루어지는 돌봄, 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일의 숭고함을 제도로서 지켜주려고 했던 그 600년 전의 기록들. 효율과 성과만을 앞세워서 정작 일상 속 가장 소중한 돌봄의 시간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져주는 듯합니다.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경국대전에 기록된 조선의 출산휴가와 남편 돌봄휴가에 담긴 지혜 전해드렸어요. 송소희의 노래로 내 나라 대한 듣고 오시죠.

요즘 장마철이라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졌다가도 차를 타고 터널 하나만 지나면 거짓말처럼 하늘이 맑게 개어 있고요.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날씨를 보면서 장마철에 우리가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은 뭘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방 속 작은 우산과 가벼운 겉옷,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어떤 날씨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해도 그 너머에는 늘 맑은 태양이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마음 날씨도요, 쏟아지는 소나기에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겠죠? 변덕스런 날씨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내 안의 맑은 풍경들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엄청 걸어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이야기. 오늘 밤 9시 악가무를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는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고법, 아쟁과 철가야금까지 두루 섭렵하며 남도음악의 길을 걸어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데요. 공연은 진도 식김굿을 바탕으로 한 초망으로 막을 열고요. 이어 이태백 명인의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북이 함께하는 적벽가, 그리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멋을 아우른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이어집니다. 또 음악적 동반자인 이용구 명인과 함께하는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그리고 여러 명인들이 함께 펼치는 즉흥합주 신화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김일구 명창을 비롯해 거문고 허윤정, 대금과 퉁소의 이용구, 장구 김태영 등 오랜 시간 이태백 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남도의 멋과 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이어집니다. 진도 국립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펼쳐지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무용, 연희까지 다채로운 전통 예술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의 정기공연 결연이 열립니다. 북을 치며 추는 춤인 무고무를 시작으로요. 강선영류 태평무, 해원무, 지전춤, 장구춤, 진도북춤까지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18일에는요. 예결밴드가 한가운데, 흥겨운데를 선보입니다.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퓨전 국악 콘서트인데요. 몽군포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 예결밴드만의 개성이 담긴 13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의 연희 판타지아가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인데요. 흥겨운 놀이와 화려한 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춤의 멋부터 퓨전 국악, 창작 연희까지 7월 한 달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주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판소리의 참맛을 더욱 쉽고 깊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마련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일요일 오후 4시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월에 열리는 두 차례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민속학자 임승범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리의 배경과 유파의 특징, 눈대목의 의미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2일 일요일엔 소리꾼 임현빈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줍니다.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깊이 있는 소리로 춘향가의 멋과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요. 고수 김경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이어 7월 26일 일요일엔 소리꾼 박수범이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웅장한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대목이 돋보이는 적벽가를 들려주며 고수 김태영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7월 12일과 26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누리집을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장마가 시작되긴 했는데 스타일이 뭔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1: 장마긴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2: 예, 저거. 장마인데 장마가 아닌 느낌.
1: 단마.
2: 단마. 단마.
1: 소나기 스타일로 치고 빠지는 스타일로 지금 바뀐 맞아요. 것 같습니다.
2: 갑자기 물폭탄이 확 쏟아지는 스타일.
1: 예, 예.
2: 기습폭우를 그래서 조심하라는 기상청의 당부도 있었어요.
1: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산 좀 작은 우산 챙기고 다니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고요.
2: 네.
1: 자, 지금 아마 점심 식사하시고 몰려오는 기습 졸음에 또 커피도 드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겠죠.
2: 자, 몰려오는 졸음에 기지개 켜시는 분들은 오늘도 졸음을 쫓아내는 우리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두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죠.
1: 어디서요?
2: 여기서요.
1: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요게 그렇죠. 중요하죠.
2: 맞습니다.
1: 자, 오후의 냉감 이불 냉감 패드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오늘도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자, 프리의 비나리 뒷불 오늘의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김영기님께서 두 분 공연 잘하고 오셨나요? 하셨어요. 상우 씨 잘 하셨어요?
1: 예, 덕분에 네. 네, 공연이 잘 끝났습니다.
0: 저도 탈 없이 네네.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1: 고생하셨습니다.
0: 6186님께서 비 온 후라서 습하네요. 공연 잘하셨나요? 물어봐 주시면서 두 분 대신 방송하신 전병훈 이민지님은 아주 잘했어요. 근데 황혜리님하고 닮았더라고요.
1: 민지 씨가
0: 방송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 잠깐 들었었는데 약간 네. 이미지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네. 전병훈 씨와 이민진 씨의 케미가 진짜 좋더라고.
1: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던데.
0: 저도 그래서 문자 보냈거든요.
1: 뭐라고요? 누구한테?
0: 아, 여기 공상부 둘이 잘해보라고.
1: 근데 진짜
0: 웃긴 거 뭔 줄 알아요?
1: 뭐?
0: 아니, 전병훈 씨가 철벽을 쳐.
1: 민진 씨는?
0: 민진 씨는
1: 괜찮다고 하고
0: 웃으면서 막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데 네. 병훈 씨가 아이 괜찮고요.
1: 뭘 괜찮아? 아유 답답하다.
0: 병훈 씨 진짜. 사람 참 좋은데
1: 아니 독신주의자인가?
0: 몰라요
1: 그것도 아니잖아요.
0: 아니, 평생 등산 혼자 하려나봐. 아유 정말 좀 어떻게 따로 만나든가 해야지.
1: 아니 그냥 허허허 웃으면서
0: 그렇죠.
1: 이렇게, 일단 뭐 그래요 얘 이러면 되는데
0: 특유의 그 전병훈 씨가 막 부끄러워하면서 괜찮고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답답해가지고 진짜. 아 근데 민진 씨 진짜 매력적이더라고.
1: 그러네요 지금.
0: 그리고 두 분이 금요일 방송을 진짜 버스킹까지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1: 아 진짜.
0: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1: 네. 아 지금 스튜디오 보니까 좀 직직하네요 지금 저희.
0: 예. 완전 다르잖아요.
1: 네.
0: 이제 본래색을 찾은 거죠.
1: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튼 이번 주는 장마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 할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좀 눅눅하고.

0: 예, 좀 처질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아, 자, 그럴 때는 또, 이제 예. 또 제습기 돌려야죠.
0: 그쵸?
1: 실제 제습기도 필요하고 마음의 제습기도 필요한 법
0: 그렇습니다.
1: 아니겠습니까? 풀 가동하시면서 장마철 건강 잘 챙겨야겠죠.
0: 그리고 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문구전이 열려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요즘 요즘 문구는 예전에 문방구에서 보던 그 문구하고 많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최첨단 문구도 있고요.
0: 네.
1: 반대로 스티커 같은 옛날식 문구도 굉장히 요즘에 인기라고 하고요. 문구방.
0: 문구방. 오늘 문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해요.
1: 우리 어렸을 때도 문구방 하면은 설렘의 장소 아니에요.
0: 그럼요.
1: 거기 가면 볼거리도 많고
0: 그쵸, 그쵸.
1: 사고 싶은 것도 많고
0: 네.
1: 눈길이 참 많이 갔던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억의 문방구 문구에 얽힌 여러분들의 다양한 추억들 문자 받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옛날에 생각해보면 문방구 앞에 오락기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죠?
0: 조그만한 거.
1: 네.
0: 네, 있어요.
1: 동전 넣고 하는 거. 네. 크레파스. 아, 그리고 연필깎이.
0: 아.
1: 연필깎이 같은 것도 있었고.
0: 그렇습니다.
1: 옛날 학용품 문구방 그리고 지금의 문구들까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추억담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7444님께서 네. 혹시 그러면 전병훈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셨는데
0: 에이
1: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0: 아니
1: 맨날 저, 레슨만 하고 공연만 하고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0: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뭐랄까요 안타깝다 그래야 되나 너무 좋은 에이, 분이에요 좋은
1: 진짜
0: 분
1: 사람
0: 좋은
1: 좋아요.
0: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짝 만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저희는
1: 전병훈 씨 듣고 있을런지 모르겠 어? 어 전병훈 씨가 지금 문자 온 것 같아요.
0: 진짜?
1: 2114. 아 이거 전병훈 씨네. 전 정말 괜찮습니다.
0: 바보다 병훈 씨 뭐가 괜찮아요?
1: 아, 나 정말. 아무튼 뭐 개인의 또 생각은 존중해야 되니까. 아 민지 씨도 보고 싶네요.
0: 그러니까.
1: 자 어쨌든 네. 여러분들의 문방구 관련된 용품들 추억들 문자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0: 네.
1: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0: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추대해의 쌀음 듣고 왔습니다.
1: 자, 추억의 문방구 문구에 얽힌 여러분들의 추억담을 기다리고 있고요.
0: 네.
1: 2630님, 우리 때는 문방구에, 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50원 불량식품 팔았던 거 생각이 납니다.
0: 아,
1: 그리고 그때 당시 뽑기 1등 당첨돼서 라디오 선물을 받았어요.
0: 우와, 그거 종이로 된 거 그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건가?
1: 네, 이게 뜯어가지고
0: 스탬플러로 찍혀져 있어가지고 그거.
1: 그게 당첨이 되긴 되는 거였군요.
0: 1등이 라디오였어요?
1: 전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0: 나는 저기 그 붕어.
1: 어, 맞아요, 맞아요.
0: 그죠?
1: 거기서 이렇게 떼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0: 붕어가 항상 여기 큰 게 있어가지고 저거 받고 싶다고 막 그랬었었는데.
1: 와, 1등 당첨이 되셨어요.
0: 대단하시다.
1: 대단하신데.
0: 아무튼 그 생각이 납니다.
1: 네.
0: 4961님께서 처음으로 12세 크레파스 엄마가 사주셨을 때 너무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1: 맞아요.
0: 근데 보니까요, 38색, 뭐 40몇 색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전 저의 12색 크레파스가 아주아주 소중했었습니다 하시면서.
1: 맞아요.
0: 크레파스.
1: 당시에는 저게 권력이었죠.
0: 그 부심이 좀
1: 몇
0: 있죠.
1: 몇 색이었냐.
0: 그쵸.
1: 그러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0: 맞아요.
1: 나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0: 미술 실력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1: 상관이 없고 그걸 다 쓰지도 못해요.
0: 그럼. 그냥 색깔이 누가 더 맞냐.
1: 맞아요.
0: 그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1: 쓸데없는.
0: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1: 맞아요. 그때는 네. 그게 참 중요했고요.
0: 네네네.
1: 6186님. 저는 공부는 거리가 좀 멀었지만 돌리는 그 연필깎이가 생각이 납니다 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갖고 싶었어요. 기차 모양 은색깔. 그 연필깎이.
0: 그 지금도 있지 않나요?
1: 지금도 있어요.
0: 있을 거예요 아마.
1: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0: 지금도?
1: 본향에도 있어요.
0: 와.
1: 아직도 잘 됩니다.
0: 와.
1: 근데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좀 가격이 높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0: 당시에?
1: 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자랑거리였던. 빛났던. 그 빛나지 않았어요? 실제로 약간
0: 그럼요.
1: 반짝반짝거렸어요.
0: 그럼.
1: 네. 맞아요.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0: 나는 그 연필깎이인데 전동이고.
1: 전동?
0: 그 무지개 삼색 띠가 이렇게 있고 빨간색인데 위에 삼색 띠 불 들어오고 110볼트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그걸.
1: 거기까지 가면
0: 야, 그런 제품을 봤다고.
1: 아 봤다고.
0: 봤다고.
1: 근데 소유했다고 그러신
0: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1: 오
0: 와이프 거.
1: 아
0: 제 거는 아니고.
1: 저 이거 기차 모양 깎는 거랑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건. 레이어가 다른 거. 대단히 좋은 걸 가지고 계셨네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맞아요. 하신 7444님. 맞아요. 빛났어요. 진짜로.
0: 생각납니다.
1: 생각납니다. 재밌네요. 오늘.
0: 그러니까요. 7444님이 저는 학교 옆에 문방구점이 있었었는데 뽑기도 있었고 불량식품 먹으면 혓바닥이 파랗거나 빨개지는 그런
1: 맞아요.
0: 사탕도 많았고 어묵이랄지 컵떡볶이 제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샀던 거는 지우개와 편지지예요. 지우개 게임을 많이 했거든요.
1: 맞아요.
0: 제 지우개가 친구 지우개보다 올라가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1: 아 이거 맞아요. 다 알죠.
0: 그래서 저도 대왕 지우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1: 네.
0: 대왕 지우개 하나랑 좀 작은 애 하나랑
1: 맞아요.
0: 뭐 중간

0: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
1: 네.
0: 따먹게 하려고.
1: 맞아요.
0: 예.
1: 좀 전술 전략이 필요했고요.
0: 그렇죠. 전보지우개라고 하지. 전보지우개.
1: 네. 근데 예. 그런 전보지우개가 약간 불리해요. 넙대대 해가지고 예. 확 올라타기가 좋았어요.
0: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한 번 둥 가기도 좀 맞아요.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잘 써야죠. 진짜.
1: 그래서 작은 애가 같이 있었어야 돼요.
0: 맞아 맞아.
1: 네, 맞아. 작은 애가 이 약간 지우개에 따라서
0: 네네네.
1: 오늘은 네가 출전이다. 아 재밌었어요.
0: 맞아.
1: 그래서 네. 그때 당시 그 지우개를 잘 따먹는 친구들은 지우개 부자였어요.
0: 그래.
1: 진짜
0: 쓰지도 못하는데도
1: 그게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 맞아, 권력.
0: 맞아 맞아. 네.
1: 아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육 네. 8852님께서 요즘 문구점에 가면요 말랑이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두 분 모르시죠? 아시려나? 슬라임이요. 옛날에는 만득이라고도 했습니다. 문구류 엄청 많네요 하시면서. 슬라임?
1: 슬라임은 이제 그
0: 쪼물딱쪼물딱거리는 그거 아닌가요?
1: 맞아요.
0: 맞죠? 네.
1: 애들이 찰흙도 아닌 것이
0: 맞아요.
1: 약간 네.
0: 색상도 좀 다양하게 다양하고. 있고 아, 그 옛날에 만득이라고 했구나. 용어는 잊어버렸었습니다.
1: 예전에 저는 찰흙 가지고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찰흙.
0: 저도요. 네. 슬라임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1: 모르겠어요.
0: 점토랑 찰흙 이런 식으로 좀 했었었죠.
1: 네. 6855님 제가 어릴 때는 번호 딱지 때면은 그 번호에 쫀득이 먹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뽑기 같은 거 맞아요. 그거 떼면은 그 쫀득이 같은 걸 이렇게 먹을 수 교환해가지고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게임들도 있었어요. 네, 뽑기처럼. 맞아요.
0: 그러네 그러네. 생각납니다 진짜. 2630님께서 우리 학교 우리 동네 학교 근처 문구점이 있었었는데요. 7,80년대 문방구 같아요. 떡볶이 토스트, 햄버거 이런 거 팔거든요. 진짜 레트로 감성이 제대로였어요. 내일 청국장 신청합니다.
1: 좋다 좋다. 좋아요.
0: 와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1: 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0: 네, 네 제작진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도 내일 청국장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네. 저도 찰흙 세대예요. 이렇게 공감해주신 분도 계시고.
0: 그죠 그죠.
1: 봐봐요. 전보지우개 불리하다고 7444님도 얘기하셔. 그거 불리해.
0: 그렇긴 해요.
1: 예. 예, 예, 예. 그냥 살짝만 올랐다도 그냥 내 거야.
0: 맞아요. 맞아 맞아.
1: 아 그리고 반쯤 걸쳐 있으면 뭐 1점,
0: 2점,
1: 완전 3점까지 해야 이제 오는 거고 완전 올라타면은 홈런인 거죠.
0: 맞아요.
1: 일종의.
0: 네.
1: 아 재밌다. 그 옛날 게임들.
0: 옛날 그 책받침 잘라가지고 축구 이런 건 안 했어요?
1: 했어요.
0: 그 볼펜으로.
1: 볼펜으로. 그래 그래. 떵떵 해가지고. 네. 그게 뭐라고 나름대로 월드컵이었어요.
0: 축구 골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 판이 있었어요. 맞아요.
0: 뭔지 알죠?
1: 알죠.
0: 볼펜으로 이렇게 톡톡톡 네. 해가지고.
1: 저는 그때도 축구 좋아했기 때문에 네. 그 게임은 또 잘했습니다.
0: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0: 맞네.
1: 아 재밌는데요 여러분.
0: 음악 한 곡 듣고 와야겠네요.
1: 자, 예전에 문방구에서 보던 문구들, 추억들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대교 어린이 TV 합창단의 뚫레뚫레 듣고 오겠습니다.

0: 대교어린이 TV 합창단의 뚤레뚤레 듣고 왔습니다.
1: 자, 문구점 이야기 해보고 있어요. 2390님, 60년대 저 어릴 때에도 문방구에서 간식거리 많이 팔았는데요. 번데기는 기본이고요. 오징어도 구워서 적당히 잘라서 팔기도 하고 여름에는 하드, 아이스 깨끼, 옥수수 등등을 팔았었죠.
0: 맞아, 맞아. 문방구가 보물창고 같은 거였죠.
1: 네.
0: 뭐 학용품 이런 것도 팔지만은 네. 문제집도 뭐 팔았던 것 같고.
1: 맞아요.
0: 근데 이 간식 이런 것들도 아,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1: 저 어렸을 때
0: 그 친구
1: 쭈쭈바가 100원이었고
0: 네.
1: 하드는 200원이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이제 500원이었는데
0: 그래, 굉장히 고가에 셌었죠.
1: 네. 네.
0: 맞아. 있는 집 애들이나 좀 먹고. 네. 네.
1: 쭈쭈바보다 그래서 하드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0: 어.
1: 네.
0: 맞아 맞아.
1: 기억나요. 500원 생기면 이건 거금이에요.
0: 그렇죠.
1: 문방구 안에서
0: 그럼.
1: 선택지가 있었어요.
0: 맞아요.
1: 500원짜리 하나면.
0: 그럼.
1: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500원짜리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0: 6198님께서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조카가 지우개 가루 청소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우개 가루 청소기가 따로 있어요?
1: 있어요.
0: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마우스 같은 걸로 지우개 가루를 찡 이렇게 청소하더라고요. 세상 좋아졌습니다.
1: 저는 저희 와이프가 그거 쓰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0: 아, 지우개 가루 청소기가 있어요?
1: 네.
0: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쓱쓱 해서 버리면 안 되나?
1: 그게 이제 구식이죠.
0: 아, 그래?
1: 요즘에 다 전동으로 가능하더라고요.
0: 그래요.
1: 쑥 빨아들이던데.
0: 검색해봐야겠다. 모터가 괜찮아요? 흡입력이?
1: 그러니까 이게 뭐 멀리는 걸 빨아들이고 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쓱 하면은 싹 들어가요. 지우개 그
0: 그래.
1: 덩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싹 빨아먹어요.
0: 지우개 가루 하니까 옛날에 그 미술할 때 쓰는 지우개가 따로 있어요.
1: 있었어요.
0: 걔는 지우개 가루를 다시 뭉쳐가지고 뭐 만들 수가 있었어.
1: 그 정도로 이제 많이 그 사비 연필을 지울 네. 수 있었어야
0: 맞아요.
1: 했기 때문에
0: 잠자리 지우개인가?
1: 아무튼
0: 그랬어요.
1: 어.
0: 그래서 개로 약간 찰흙같이
1: 네.
0: 뭐 이렇게 만들고 그랬던 기억.
1: 그 정도로 네. 사실 지우개 많이 나왔죠.
0: 맞아요, 맞아요,
1: 가루들이.
0: 맞아요.
1: 옛날에 필통에 게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꽈배기님.
0: 필통에 게임?
1: 게임.
0: 아 뭐였?
1: 근데 그런 캐릭터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0: 게임에 붙었었어요?
1: 네.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친구들이 가지고 있으면
0: 네.
1: 연예인 얼굴들이 들어가기도 했었고.
0: 아 그래요?
1: 네.
0: 책받침이 추억입니다. 7444님께서 책받침 뒤에 구구단이랑 영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가
1: 맞아.
0: 있어서 예. 시험 때 컨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책받침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1: 요즘에도 팔겠죠?
0: 그러네. 본 적이 없네 요즘.
1: 책받침?
0: 네.
1: 안 팔아요 요즘에?
0: 글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연예인
1: 네.
0: 책받침 이런 거 되게
1: 맞아요.
0: 소피 마르소 우리.
1: 아
0: 네, 소피 마르소
1: 맞아요.
0: 네. 그랬던
1: H.O.T. 좀 이제 세대가 올라가면 잭스키스.
0: 네.
1: 또 보겠습니다. 6708님 저는 어렸을 때 오빠 태권도 학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갔는데 꼭 관장님이 저만 문방구 데려가서 200원짜리 만두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걸 호호 불어가면서 오빠랑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관장님이 굉장히 좋으셨네.
0: 저도 기억납니다. 문방구에서 겨울에 호빵을 팔았어.
1: 팔았었어요.
0: 예, 예. 예.
1: 그 통 있잖아요.
0: 그래요. 약간 동그란 거.
1: 맞아요.
0: 돌아가잖아요.
1: 거기에서 계속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사실 그거 지나치기 어려워요.
0: 맞아.
1: 500원짜리 있으면 바로 사 먹죠. 그건 좀 비쌌어요.
0: 맞아 맞아.
1: 당시에
0: 아 노래도 있었는데. 뭐뭐뭐뭐 따스하게.
1: 그렇죠. 북극곰 나와가지고.
0: 햇살을. 뭐뭐 이게 뭐뭐나나나나나 있었는데.
1: 땡립 호빵.
0: 어.
1: 지금도 그 땡립 있죠.
0: 맞아 맞아.
1: 그게 사실상 본자죠.
0: 그죠.
1: 그리고 이제 좀

0: 돈이 부족할 때는 그냥 팥 드러내. 네, 호빵을 사 먹었고 네. 좀 여유가 있다.
1: 야채.
0: 야채로 넘어가죠. 그때는 그렇게 그 야채 호빵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네. 네. 자, 떡 선물 6708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6823님께서 문방구 하면은 짬깸뽀? 짬깸뽀랑 불량식품이 최고예요. 특히 밭두렁은 제가 좋아했던 거예요.
0: 밭두렁! 맞아.
1: 나 기억이 안 나. 먹는 거예요?
0: 먹는 거예요. 이름이, 그 동글동글한 거.
1: 이름이 밭두렁이에요?
0: 네. 그, 맞죠? 그 밭두렁.
1: 지금도 과자, 먹어요? 밭두렁.
0: 네. 그래서 그 밭두렁은 제 기억이 맞다면 손으로 먹는 거 아니고요. 털어 먹어야 됩니다.
1: 그래요?
0: 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1: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0: 아니요. 아니요. 스낵이에요. 과자인데.
1: 아, 그래요?
0: 동글동글해가지고.
1: 이름이 밭두렁?
0: 네.
1: 오, 귀엽다.
0: 약간 옥수수 관련된 거였었던 것 같은데.
1: 그래, 이런 건 제목이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논두렁, 밭두렁 뭐 이런 거.
0: 굉장히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귀여워님, 어릴 때 문구점 앞에서 꼭 방학 전에 병아리를 야. 팔았어요.
1: 아, 맞아요.
0: 두 마리 사 와서 기르다가 한 마리를 일찍 또 보내고 한 마리는 완전 크게 컸는데 집에서 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시골 할머니 댁에 드렸는데. 그 이후 조용히 사라졌어요.
1: 그렇죠. 네.
0: 누구나 알 수 있는 엔딩.
1: 그렇죠.
0: 네.
1: 맞아, 맞아.
0: 새드 엔딩이죠.
1: 네. 아, 시골 할머니의 그 인터넷에 영상 그거 생각나네. 니 잡피 하나? 이거.
0: 어? 그게 뭐요?
1: 몰라요?
0: 몰라요.
1: 할머니가 무슨 손자가 와가지고, 손자가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네. 할머님이 아~ 피자, 네. 이렇게 외우시면서, 네. 건너 할머니 댁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피자
0: 잡피
1: 그래. 문을 딱 열고 니 잡피 아나 그게 생각이 나.
0: 화초장인데?
1: 진짜 그래. 실제 리얼.
0: 저는 짤 중에 그거 봤었어요. 한 시골에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유튜버일걸요. 이제 먹방을 혼자서 막 하시는 거예요. 직접 기름 막 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싹싹 먹으면서 막 먹방을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계속 이제 달기 울어. 그러니까 이제 사투리로 막 저 작것이 왜 저러냐고 막 이러시다가 다음 장면이 뭘로 넘어간 줄 알아? 소떼 끓이고 계시더라고.
1: 아, 정말
0: 소떼 끓이고 계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네가 그래가지고 날 방해했냐 그러면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여기에요. 그 솥에서 이제 오 막 김 모롱모롱 넣고 그 이제 닭을 삶은 닭을 이렇게 꺼냈는데 고에 확 미끄러져가지고 흙바닥에 확 내팽겨치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래요. 헤헤이 배렸네. 거기까지가 엔딩이에요. 닭 이야기 하셨더니 갑자기 네. 그게 떠오르네요.
1: 잠깐 곁으로 저 옆으로 좀 샜습니다.
0: 네.
1: 아, 오늘 너무 웃기네요.
0: 여름에 문방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3601님.
1: 맞아요.
0: 5847님. 어렸을 때 연필만 쓰다가 처음 샤프라는 걸 써보고 볼펜 쓸 때 너무 좋았어요.
1: 아.
0: 지금도 가끔 큰 서점 가서 문구류 구경 엄청 합니다. 맞아요. 하셨어요.
1: 매니아, 지금도 뭐 매니아분들 되게 많고.
0: 맞아요.
1: 문구류도 진짜 이게 많더라고요. 뭐 이게 하이엔드급이다 뭐다 뭐다 되게 많고. 맞아요. 진짜.
0: 야, 샤프도 진짜 충격적이었죠. 에. 깎지 않고 그냥 버튼만 착착착착 누르면 심이 축축축 나왔던 그때 그 충격.
1: 맞아요. 7444님이 음식물 쓰레기만 잠깐 버리고 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덥네요. 아직 7월 초인데 어떻게 이번 여름을 버틸지 고민입니다. 이제는 좀 봄 이불은 넣고 얇은 여름 이불 꺼내야겠어요 하고 남겨주셨는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여름 중에 이번이 제일 시원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0: 그러니까요.
1: 시원한 음악 한 곡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0: 7444님께서 그 길쭉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아폴땡. 이거 지금도 팔고 있어서 쭉, 이제 상호명은 말할 수 없고
1: 쭉 빨아먹는 거.
0: 네. 네. 그것도 잘 빨아먹으면은 박수 받았었어요.
1: 그렇죠.
0: 이 잔여물이 남지 않고
1: 점 생기지 않게.
0: 그렇죠. 쫙 그러면서 그 하얀 원통은 지켜주는.
1: 그렇죠.
0: 원형을 지켜주는 맞아. 그 스킬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 기억납니다.
0: 재밌네요.
1: 네. 네. 자, 이번에는 강허달님의 조율 들을 건데요. 윤혜성님의 신청곡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플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미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투의 상사디아.

0: 대기라 대기라.
1: 언녀나.
0: 저기 메뉴판 있지? 음료수 골라봐. 내가 사줄게.
1: 언녀나. 저기 MSGR이란 게 뭘까?
0: MSGR? 미숫가루를 몇 년 전부터 MSGR이라고 쓰더라고.
1: 허... MSGR이 미숫가루였어. 미숫가루 얼마나 좋아. 나는 말이야 은연아, 얼음 동동 띄운 미숫가루가 여름엔 제일로 좋아.
0: 미숫가루가 정말 좋지. 요즘엔 견과류나 오트밀을 추가하기도 하고 물 대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먹으면은 더 건강하고 든든하거든.
1: 언녀나, 아니야. 나는 구수한 보리차나 맹물에 탄 미숫가루가 더 좋아.
0: 그랬구나. 그래. 아이고 참 그랬었구나. 아 근데 우유가 귀했던 우리 선조들도 아마 그렇게 마셨겠지. 옛날 옛적부터 미숫가루는 흉년을 대비하는 구황식으로 여행 다닐 때, 전쟁 때도 요긴한 여행식이자 전투 식량이었대요.
1: 조선왕조실록에도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 피난 준비 식량 중 하나가 미숫가루였다잖아.
0: 그치 그치.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는 영양 만점의 건강식인 거지.
1: 게다가 요즘엔 다이어트 한다고 미숫가루 찾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0: 그치. 너 화난 건 아니지? 자, 대신 가루를 타서 마시는 미숫가루는 소화도 빠르고 흡수도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서 가급적 설탕이나 꿀은 안 넣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1: 그래도 얼음동동. 그래도 난 얼음동동 달달한 미숫가루가 얼마나 좋아.

0: 누룽지의 지금 여기 듣고 왔습니다.
1: 미숫가루는 뭐 사실 시대를 망라하고 누구라도 참 좋아할 수밖에 좋아요. 없는 예, 그런 음식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시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챙겨 먹는 미숫가루인데 이제 다 좋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설탕이나 꿀 추가하지 않고 드시는 게 좋고 견과류나 오트밀 혹은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게 네. 건강에도 좋은 좋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우리 봉혁 씨는 이 대길이 캐릭터 네. 약간 버럭이 스타일로 지금 잡으신 건가요?
1: 아니 이제 장혁 씨가 그렇게 하시니까.
0: 아 그래.
1: 네. 장혁 씨는 저보다 아마 더 네. 세게 하시잖아요.
0: 아 근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요거는 정보 전달인데 아무튼 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오늘 참는데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1: 아니 이게 약간 우리 청취자들보다 상호 씨가 더 재밌어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웃음 버튼처럼.
0: 아 맞아요. 네. 저에게 웃음 버튼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행복하긴 한데
1: 상호 씨의 취약점이 여기서 드러나네요.
0: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 그거 말씀드려야죠. 오픈런 초대에서 어떤 분이 나오시냐. 사실 오늘 그 남도 지역으로 국악방송 전파를 보내고 있는 남도 국악방송이 개국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주파수 94.7MHz로 2006년 7월 6일에 남도 국악방송이 개국됐는데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바투예상사디아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 남도 국악방송이 처음 개국할 때 자리 잡았던 국립남도국악원의 성악부 지도단원이자 중심 소리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허정승 소리꾼과 오늘 함께합니다.
0: 그렇습니다. 멀리 진도에서 올라와 주셨어요.
1: 네.
0: 오늘 허정승 명창과 함께 오픈런 초대석 진한 남도의 소리를 또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랑도 이제 친분이 있죠.
0: 그죠.
1: 네. 허정승 씨는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선배님이기도 하셨고
0: 예.
1: 소리를 너무 잘하시는 선배님이었고
0: 네네.
1: 그리고 상원 씨랑도 연이 있잖아요.
0: 저랑 동갑내기예요.
1: 네. 네
0: 80 1년생 같이
1: 대회에서도 많이 만나셨다고
0: 한 번인가?
1: 대학 때도 어쨌든 만났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입시 때 계속 네. 만났었고, 예 네, 그렇습니다.
1: 경쟁 상대.
0: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허정승 명창은 이제 예종에 한 번에 탁 붙었고, 저는 이제 떨어졌고.
1: 아니 이제 뭐 또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셨으니까.
0: 네.
1: 그때 굉장히 그 세대의 어떤 투탑이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아니에요.
1: 허정승 이상화 투탑.
0: 아니 저기 대일 씨도 있고. 그다음에 도현 씨도 있고 네, 많았어요.
1: 아 근데 네, 저는 네. 그렇게 들었어요.
0: 남자가 별로 없었어요.
1: 아,
0: 그렇죠. 남자가 좀 귀하죠.
1: 네.
0: 없어서. 네.
1: 자 이상화의 경쟁자 허정승 씨가
0: 경쟁이 안 돼요. 저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은 완전. 예.
1: 근데 진짜 좋은 소리를 가지고 계시는 허정승 씨가 오늘 라이브도 준비하고 계시고
0: 네.
1: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소통 나눌. 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네. 2부에서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똑대기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장마철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빨래 말리기가 참 곤란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대부분이 빨래는 맑은 날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걸 선호하죠. 그도 그럴 것이 햇볕은 천연소독제, 표백제 역할도 하고요. 빨래의 냄새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옷의 직사광선, 햇볕이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옷에 따라 햇볕에 말리면 색이 바래거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빨래를 말릴 때 햇빛을 피해야 하는 종류는 무엇일까요?
0: 1번 흰 티, 2번 검은 티, 3번 면바지.
1: 집안에 이거 이제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집안에
0: 네.
1: 약간 바렌
0: 아.
1: 바렌 이거 하나쯤은 다 있지 않으세요?
0: 색이 바랬다 하는 거죠.
1: 뭐가 바랬는지는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0: 아,

0: 보통 이제 발에서 할 때는 뭐 그렇게 하니까.
1: 네네. 에, 에, 에. 어쨌든 발에서 이렇게 널어놨는데 네. 그 라인 쪽만 그 널었던 줄 쪽만 발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선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햇볕에 말렸을 때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0: 네. 자, 흰 티, 검은 티, 면바지 중에 햇볕을 피해야 하는 종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제 피부 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1: 자, 흰 티, 검은 티, 면바지.
0: 네.
1: 이 중에 상화 씨의 어떤 상징할 수 있는 색을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0: 네네네.
1: 자, 흰 티, 검은 티, 면바지. 네. 상화 씨의 어떤 모습이
0: 네.
1: 면바지 같다 하면 3번. 검은 티 같다 그러면 2번.
0: 네.
1: 흰 티 같은데 하면 1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면바지 같은 사람인지 검은 티 같은 사람인지 흰 티 같은 사람인지.
1: 네.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라디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요것을 네. 많이 착용을 합니다.
0: 그렇잖아요.
1: 상화 씨도 그렇고 저도 약간 그렇고.
0: 맞습니다.
1: 예.
0: 네. 자, 정답이 들어오고 있네요.
1: 오답도 많네요. 오답도 있어요.
0: 태권도 딸 때
1: 최고의 띠.
0: 그렇죠.
1: 아, 그렇지.
0: 태권도 할 때 제일 끝에 따는 거.
1: 맞네요.
0: 그거.
1: 네.
0: 저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1: 너무 좋네요.
0: 아, 그래요? 괜찮아요?
1: 땡땡띠.
0: 예. 예.
1: 맨 마지막에 따는.
0: 예, 예, 예, 예.
1: 예.
0: 예. 예. 그거.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네요.
0: 예. 자,
1: 힌트 듣고 알았다고 이제 정답들이 막 들어오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빨래를 말릴 때 햇빛을 피해야 하는 종류는
0: 2번 검은 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검은색이나 짙은색 의류가 햇빛과 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수록 탈색이 빨리 올 수가 있대요.
1: 맞아요.
0: 예, 그래서 뒤집어 말리거나 세탁 표시에 적힌 건조 방법을 따를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1: 청바지 같은 경우도 장시간 햇빛에 말리게 되면은 특유의 그 진한 색감이 좀 옅어질 수 있고요.
0: 네네네.
1: 프린트가 된 티셔츠 같은 경우도 햇빛에 이제 프린트가 갈라지거나 벗겨질 가능성이 또 높아요. 그래서 여름철 자주 입는 기능성 운동복이나 수영복도 또 햇빛을 피하는 게 좋고요.
0: 네.
1: 이런 걸 좀 잘 지켜주셔야 옷감을 좀 잘 지킬 수가 있죠.
0: 네.
1: 네. 자, 떡 선물은 6823님께 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1: 6823님이 검은 티가 그래서 좋아요. 흰 티는 금방 더러워지는데 일할 때도 거의 검은 티만 입어요 하셨는데.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1: 저희 작업복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한 거의 저는 한 80-90%를 거의 검은색으로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1: 그야말로 상징이네요.
0: 네.
1: 검은 티.
0: 네.
1: 알겠습니다. 자, 정보 챙겨가시고 이제 두 번째 퀴즈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1: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오늘은 세계 인수공통 감염병의 날인데요.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전체 감염병의 60% 이상이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된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1번 예방 접종, 2번 손 씻고 마스크 착용하기, 3번 생선이나 고기는 그냥 가볍게
1: 네.
0: 익혀 먹기.
1: 가볍게.
0: 네.
1: 가볍게 익혀 먹기.
0: 네.
1: 자, 이 중에 예방 방법이 아닌 것을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예방 접종, 손 씻기, 마스크, 생선이나 고기는 그냥 가볍게.
0: 네. 막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말고 그냥 네. 가볍게
1: 레어로 네. 먹는 거죠.
0: 먹을 거냐. 네. 아니면 예방 접종을 잘 맞을 거냐, 손 꼼꼼하게 씻고 마스크 착용 잘 할 거냐, 생선이나 고기는 그냥 가볍게 익혀 먹을 거냐.
1: 거의 그냥 회 뜨듯이 살짝 익혀 먹을 거냐. 이 중에 정답.

0: 답을 맞춰주시면 아닌 거예요. 아닌 네, 거.
1: 아닌 거.
0: 예방 방법이 네. 아닌 겁니다.
1: 그냥 육고기도 그냥 다 육사시미 먹듯이 그냥 그렇게 먹을 거냐.
0: 네. 네. 그렇죠. 네,
1: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0: 네. 네. 자, 이 중은 이 중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1: 네.

0: 보여주셔도 돼요.
1: 3번.
0: 3번 하셔도 되고요. 네.
2: 이거 너무 쉽죠.
0: 너무 쉬워요.
2: 네. 아무튼 우리가 이 감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맞습니다.
2: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0: 네. 보기 보고 빵 터졌습니다. 하시면서 네. 어우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떤 분께서는 본인의 생각이에요. 와 무겁게 익혀 드세요 하시면서
2: 알겠습니다.
0: 6623님 아, 네, 무겁게 감사합니다. 익혀 드시라고 네. 네, 또 챙겨 주시네요.
2: 그죠 그죠 그죠.
0: 아 7691님은 철저하게 익혀 먹어야죠 하시면서
2: 꼼꼼하게 그렇죠 꼼꼼하게
0: 네. 아 좋습니다.
2: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게요. 사실상 정답이 나왔죠.
0: 그렇죠.
2: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는 가볍게 익혀 먹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익혀 먹어야죠.
0: 철저히 꼼꼼하게 무겁게 익혀 드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또 떡 선물을 7691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자, 1부 꾹꾹 듣고요. 2부에서 우리 또 허정승 명창. 만나봐야겠죠.
0: 네.
2: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하늘소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로 알려진 우리나라 전통 공예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긴 높나 봐. 문체부가 나서서 K공예도 키울 거라네.
1: 그렇더라. K공예의 지속가능한 성반 기반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2차 공예 문화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발표했잖아.
0: 2030년까지 매출 9조 수출 40억 달러 수준으로 키운다는데, 와, K공예가 이 정도로 가능성 있는 콘텐츠로 성장하다니 이거 놀랍지 않냐?
1: 그러니까 2019년 글로벌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조선시대 좀비를 다룬 드라마 킹덤 때는 갓이 시작이었을까?
0: 그랬을지도 모르지. 조선시대 갓부터 시작해서 작년 K-POP 데몬헌터스에서는 놀이개와 매듭부터 민화 속 캐릭터 굿즈까지 K공예의 영역이 엄청 확장됐잖아.
1: 예전에는 촌스럽다고 사라져가던 우리 전통 공예가 지금은 세계 시장으로 간다니까 감개가 무량해.
0: 그치. 하지만 많은 전통 공예들이 전승 위기 상황인 만큼 전승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6일 월요일 2부 시작합니다. 참 거문고를 잘하시는 고보석 거문고 연주로 신켜동류 거문고산조 자진몰이 듣고 왔습니다.
1: 와, K공예가 지금 와 전 세계인들의 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아마 2018년 네, 영주 대장간 성록이 장인의 호미가
0: 맞아요.
1: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네, 네.
0: 근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사실 몇 년 전에 생각을 못했었어요.
1: 뭐 전혀 못했죠.
0: 맞아요.
1: 네, 네, 네.
0: 영주 대장간의 호미는 2013년부터 세계적인 유통 플랫폼인 아마존과 이베이에 조금씩 공급을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부터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세계인들이 어이 그 호미 좋다더라. 뭐 이런 효율성이 이제 소문이 나면서 연간에 막 2천 개 이상 팔리고 그러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죠.
1: 그 이후로 드라마 킹덤에서 이제 갓
0: 네. 네.
1: 그리고 영화 캐대연의 다양한 전통 공예까지 해가지고 쭉쭉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데 바로 그 K공예를 문화체육관광부도 주목하고 공예 문화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0: 맞아요. 네. 뭐 사실 공산품으로 찍어내려면 왜 못 찍어내겠어요. 근데 K공예의 이제 어떤 특장점은 사람이 한땀 한땀 그 그렇죠. 마음이 담겨 있고 그 어떤 노력이 한땀 한땀 들어가면서 이제 공예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 이태리 장인 뭐 한땀 한땀 뭐 이런 것처럼
0: 장인 정신 그야말로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우리 공예이기 때문에 또 종류도 엄청 다양해요.
1: 그죠, 그죠.
0: 그래서 만들어진 걸 봐도 또 만드는 모습을 봐도 아 이건 정말 보물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마 세계인들도 거기에서 큰 마음이 동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그렇죠.
0: 세계인이 주목하는

0: 전통 공예에 쭉쭉 잘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이게 시스템으로 잘 구축돼서
1: 그죠, 그죠.
0: 지속 가능성을 키우는 쪽으로
1: 전승이 좀 잘 돼요.
0: 맞아요. 전승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소위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네. 그렇죠. 그래야 또 전승까지 이어지겠죠.
0: 전승과 성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쵸, 거니까요.
1: 그쵸. 네. 네.
0: 자, 이제 오늘 2부에서 만나볼 허정승 명창. 이분은 그야말로 남도 소리를 꿋꿋하게 또 지켜나가면서도 또 소리가 가질 수 있는 확장성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아주 아주 멋진 소리꾼이세요.
1: 네.
0: 자, 이상화의 경쟁자, 자 라이벌, 자 허정승 명창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둥그리 둥둥그리 둥둥 모여라 모여라
1: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2006년이었습니다. 7월 6일 20년 전 오늘 진도에 있는 국립남도국악원 한켠에 남도국악방송이 개원을 했어요.
1: 그래서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남도국악방송을 품은 국립남도국악원을 대표하는 소리꾼 명창을 모셨습니다. 26년 전 한때 저의 경쟁자 한때 그 이후에 싹 다 정리가 끝났어요.
0: 아, 그래요?
1: 허정승 명창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부 지도단원 소리꾼 허정승입니다.
0: 귀한 걸음 먼 걸음 하셨습니다. 아이고.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어떻게 그러면 연차 쓰고 오신 건가요?
2: 아, 국악원이요? 원래 네. 화토 근무라서 오늘은 네. 쉬는 날입니다.
0: 쉬는 날이고.
2: 네. 그리고 또 저번 주에 또 금요일부터 예.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안숙 선생님 제자인데
0: 네.
2: 그분 그 문화재 전승 행사가 있어서
0: 있었죠.
2: 예, 마침 또 그거 하고 또 일요일은 또 선생님 생신이셨어요.
0: 예.
2: 어제가 그래서 생신까지 하고 또 이렇게 만나러 왔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항상 모시고 싶어도
2: 아이고.
0: 진도에서 계시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와주십사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1: 죄송하죠.
0: 예, 또 올라오신 김에 또 행사도 있었고.
2: 네.
0: 근데 만약에 행사 없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또 연락 드려도 그쵸. 오셨을까요?
2: 아니죠. 왜 그러냐. 26년 예. 전에 라이벌도 있고 또 친한 후배인 우리 또 우리 봉영 씨도 있고
1: 예. 학교 후배.
2: 학교 후배. 예예. 예. 예.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불러주시면 무조건 오죠. 와, 무조건 오죠.
1: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 사실 오늘이 남도국악방송 개국일이고.
2: 네.
1: 그리고 내일은 또 국립남도국악원의 개원일.
2: 맞습니다.
1: 이라고 한다면서요.
2: 네. 네.
1: 딱 하루 차이네요.
2: 네. 딱 하루 차이기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0: 네.
2: 근데 저 옛날 생각이 나요. 이게 2004년에 제가 7월 7일에 개원할 때 있었고 또 저희는 또 단원들은 또 8월 1일자로 왔었어요.
0: 예.
2: 예. 그렇게 해서 정말 국립남도국악으로 같이 제가 지금 오고 있고 그다음에 남도국악방송 그 개원할 때 제가 거기 있었어요.
0: 네.
2: 실제 개원식을 할 때.
0: 네.
2: 그래서 그 남도국악원이 이제 진학당이라는 이제
0: 네.
2: 공연장
0: 네.
2: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봉영 선생님이
0: 네.
2: 하셨지만 그 남도국악원 한 켠에 진짜 남도국악방송으로 이게 현판 딱 있고요.
0: 있죠.
2: 예, 그렇게 개원을 했었던
0: 맞아요.
2: 그런 생각이 또.
0: 그러니까 허정승 씨가 그 남도 국립국악원 개원할 때부터 그 자리에 그렇죠.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역사세요.
2: 네,
1: 그러면
2: 아이고.
1: 올해 지금 국악원 생활이 몇 년 차시죠?
2: 국립 남도 국악원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22년 차입니다.
0: 네. 와, 20년이죠, 20년.
2: 네네네.
0: 20년 연속 그러니까 근무를 지금 하시는
2: 네, 그러고
0: 건데
2: 있습니다. 네.
0: 대단하십니다. 한 직장에서
2: 네, 저의 청춘을 다 바쳤죠.
0: 그러니까요.
1: 대단하신 거예요. 남도 국악원만의 특색, 특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2: 네, 다른 국악원에 비해서 남도 국악원이 이제 전라남도 진도에 있다 보니. 아무래도 진도라는 고장이 약간 그 무속적인
1: 식김꽃
2: 그렇죠. 식김꽃이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0: 네.
2: 어찌 보면 그런 식김 관련 굿의 본고장이라고
0: 본향이죠.
2: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그러다 보니 남도 국악원만의 뭔가 색깔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식김꽃을 조금 배워보자 해서 실제로 최정래 선생님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0: 네.
2: 예, 그렇게 모셔서 저희가 식김꽃을 배웠고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한 15년, 6년을 계속 지금 연행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2: 그게 남도 국악원만의 약간 무기고
0: 맞아요.
2: 색깔이죠.
0: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국악원, 남도 국악원 내려가서 공연도 했지만 소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0: 소리꾼의 무덤이다.
1: 아,
0: 진도가.
1: 정말 그런 게 뭐냐면요. 네.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잘하는 사람한테 정말 우레 같은 박수를 쳐.
0: 맞아요. 추임새 막 쏟아져 나오고.
2: 관객분들이.
1: 예, 관객분들이. 네. 근데 조금 못한다. 뭔가 좀 삐끗했다. 그러면 바로 아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0: 그 정도야.
1: 바로 이렇게. 네. 바로 표현을 하세요.
0: 맞아요. 와.
1: 어떻게 보면 진짜 무대가 뭐 무서운 무대예요, 사실은.
0: 진짜 무서운 무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공연할 때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이제 관객들과 함께 한다고 이제 모셔 가지고 같이 막 이제 소리 한 부시 하고 막 이랬었는데 어떤 여학생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공생이냐고.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못 하는데 그랬더니 할머니가 인간문화재이시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완전 소리 고장인 거예요.
2: 그러네.
0: 근데 그런 곳에서 20년 넘게 그렇게, 공연을 해오셨어요.
1: 잘 버티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1: 네.
0: 거기 계시는 단원 다른 소리꾼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혹시 항상 있으세요?
1: 언제나 있죠.
0: 그죠.
2: 그런 것 같아요.
1: 그리고 진짜 이제 우스갯소리로 길 가다가 지나가는 할머니가 우리보다 전공자들보다 노래 더 잘한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네. 근데 진짜 잘하세요.
0: 네.
1: 제가 진도에서 병원을 가서 심심하니까 노래를 흥얼흥얼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오더니 너 왜 이 노래 어떻게 알아? 해서 저 국악원 다녀요. 그랬더니 네. 그분 내 앞에서 노래 한번 해보라고.
2: 그래서 노래 병원에서
1: 그런 곳이요. 그래서 노래를 네. 했어요. 그랬더니 쌈짓돈을 이렇게 노래 잘한다고.
0: 우와 최고의 극찬.
1: 네 쌈짓돈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고서 와. 같이 박수 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0: 이야.
1: 근데 저보다 훨씬 잘 부르세요.
0: 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선 절대 느낄 수 없는 진도만의 특색이죠.
1: 그렇죠.
0: 지금 거주는 진도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1: 네, 지금 거주는 제가 이제 고향이 전라남도 목포예요.
2: 아, 원래 목포세요?
1: 네,
2: 원래가.
1: 네, 제가 목포가 고향이라서 목포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실제로는 목포에서도 또 직장 왔다 갔다 하시려면 거리가 꽤 있지 않나요?
3: 한 40분 걸리나요?
1: 40분이 아니고 1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정확히 키로수로는 100 왕복 150km 정도.
2: 아이고야 매일.
1: 예, 예 매일.
0: 아유. 왜냐면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진도 공연하러 내려갔는데 또 현판이 보여 진도군 해가지고 딱 보여서 다 왔구나.
1: 네.
0: 거기서 한참 더 가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한참을 더 가더라고요.
2: 맞아, 맞아, 맞아.
0: 언제 도착하는 거야 대체? 맞아, 할 정도로.
1: 맞아. 네 맞습니다.
0: 네 매일 매일 이제 출퇴근을 하고
1: 네,
0: 계시고.
1: 네네네. 네, 네.
2: 아.
0: 그래서 더더욱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1: 아이고 고맙습니다.
0: 게다가 귀한 라이브를 지금 준비를 해주셨어요.
2: 오늘 보니까 첫 번째 들려주실 라이브가 어떤 소리입니까?
1: 이게 이제 단가 운담 풍경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0: 네.
1: 좀 사연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이제 목포에서 판소리를 계속 이제 수학하고 있다가
0: 네.
1: 중학교 3학년 때. 네. 안숙 선생님께 제가 찾아갔어요.
2: 중3 때요?
0: 선생님 서울에 계시지 않으셨죠?
1: 서울에 계셨죠. 네. 논현동에 이제 거주하고 계실 때
0: 예.
1: 제가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선생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노래를 그럼 한번 해봐라
0: 네.
1: 해서 노래를 했더니 너 괜찮게 하는구나. 그럼 오늘부터 배워봐라 해서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오면 보통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0: 네.
1: 뭐 민요를 처음 배운다든지 단가를 예. 배운다든지 하잖아요.
0: 예.
1: 이제 안 선생님이 단가를 딱 처음 가르쳐 주는데 그 단가가
0: 바로
1: 운담 풍경이었습니다.
2: 네. 처음 배웠다.
1: 제일 처음. 예.
2: 세상에.
1: 그것도 그냥 배운 게 아니고 손수 이렇게 써 주셨어요 가사를.
0: 선생님께서요?
1: 예, 직접 써 주셔. 지금도 제가 갖고 있어요. 가보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0: 보물이죠, 보물.
1: 네, 보물이죠.
0: 예.
1: 그거를 써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거 보고 해라 해서 했던 기억이 있던 그런 단가라서. 세상에. 저에게는 좀 뜻깊은 단가입니다.
2: 오늘 안 가져왔어요 그 가사?
1: 그러니까요 그걸 가져왔을 써야 되는데
2: 갔다 오세요 집에
1: 얼른 갔다 올까요?
0: 목포까지?
2: 알겠습니다. 자 네.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2: 귀한 소리네요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안숙선 선생님께 배웠던 첫 번째 소리가 바로 운담 풍경 단가라고 합니다. 자 허정승 명창의 소리로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1: 운담 풍경 근오천 소거의 수를 싣고 방화수류과전천 심리사장 나려가니 겁노나니

오나니 부하로다. 푸른 꽃 푸르니 본사냥 행주를 그리모고

사랑 헌다. 어디로 가자 서라 한 곳을 정.

중에 참 여이 아니냐. 월강산 구경하고 동해로 건너갈 때

상봉은 사르고 세건 반공이라 남산 송백 우루를 장창 한강 유순한

0: 무궁토록 성수무강사 천추만세를 우리 서서
1: 아 좋다 와 여전하시네요
2: 아
1: 예
2: 단가 음단 풍경
1: 네
2: 그 중3 네. 때죠
0: 네. 네. 16살 시절에
2: 처음 배웠을 때 야 얼마나 소중한 단가일까요
1: 그러게요
0: 네 노래하면서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1: 아 그죠
0: 네네
1: 그때 당시에 선생님과 또 지금은 사뭇 다르기 때문에
0: 다르죠 네네
1: 아 참 뭐 여러 가지 느낌이 들 것 같고

0: 어때요? 옛날 이제 같이 경쟁했던 그때와 이게 또 오랜만에 재회를 하셨잖아요.
1: 그쵸.
0: 경쟁자로서 들었던 소리의 평도 느낌도 되게 궁금해요.
1: 한때 이분과 경쟁 상대였다라는 게
0: 예.
1: 영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0: 오, 아유,
2: 아유 가찬이십니다.
0: 지금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1: 지금 이제 제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0: 열진도에서 했으면 또 이제 할머니께서 용돈이 나왔겠죠. 아우. 어떻게 용돈 한번 안 가시나요?
1: 계좌이체 계좌이체로. 아니 이제 저는 그 허정승 씨와는 그냥 사회, 그러니까 사회 친구예요.
0: 그렇죠. 네.
1: 그잖아요.
2: 우리가 이제 대외 친구며 네. 네, 사회 친구.
1: 같이 학교 생활을 해본 것도
2: 맞습니다.
1: 아니요.
2: 네네.
1: 정말로 그냥 대외 때 안녕 그냥 그거였어요.
2: 네,
1: 그죠?
2: 네.
1: 그러다가 뭐 우연 공연을 같이 해본 적도 없고.
2: 맞아요. 예, 네, 맞아요.
1: 그래서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2: 네.
1: 정도에서 가지고 저는 목포가 고향인지도 몰랐어요.
2: 아 그러셨구나.
1: 저에게는 아 국악 국고 국립고 다니는
2: 네네네네.
1: 서울 출생의 친구인가 보다라고만 아, 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
2: 그러셨구나.
1: 네. 근데 오늘 좀 이런저런 얘기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2: 네.
1: 그러면 소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럼 그때가 처음인가요? 아니면은
2: 아니요 아니요 제가 소리는 12살에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 예.
2: 제가 그 사물놀이로 먼저
0: 아 사물놀이로
2: 시작했습니다.
1: 아, 몇 살 때부터요?
2: 그때 10살 때였죠.
1: 예. 되게 일찍 오셨네요.
2: 예, 그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지금 고향은 목포지만
1: 예.
2: 원래 제가 출생이 경기도 광명시예요.
0: 아,
2: 예, 경기도 광명시에 아버지가 광명시청에서 근무하셨었거든요.
0: 아하.
2: 예, 그래서 이제 광명시에서 태어나서 거의 10살 시절까지 거기 있다가
1: 광명에 살다가
2: 예, 근데 아버지 고향이 목포신 거예요.
0: 아.
2: 이제 고향이 너무 그리우신 나머지 이제 목포 쪽으로 거죠? 내려오신 거죠. 예. 전출을 신청을 하셔서 목포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포로 가게 된 거예요.
0: 그럼 사물놀이는 학교의 뭐 특활 활동이나 뭐
2: 아니요,
0: 이런 거
2: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천주교 그때 당시엔 천주교 신자였어 가지고 네. 이제 너무 장구가 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데 딱 보니까 그때 당시 목포 카톨릭 연합 풍물패 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0: 카톨릭인데 사물놀이를 했어요.
2: 네네네네.
0: 풍물패를.
2: 네네네.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저 장구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1: 예.
2: 지금 이제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지금 이제 광주 시립국악단에 계시는데 그 이상호 선생님을 만나서 제가 이제 사물놀이 장구로 시작을
1: 장구는 어떻게 알고 그 어린애가 장구라는 거 어떻게 알고 하고 싶다를 어떻게 한 거예요?
2: 그냥 그 두드리는 게 너무 좋고 네. 길 가다가도 막 길놀이 하고 막 이제 이런 거 보고 저거 너무 재밌게 했는데 해서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1: 네. 이쪽 길로 들어갈 어떤 그런
2: 아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저희 네. 어머니가 사실은 가야금 병창을
0: 그렇죠.
2: 예, 하셨습니다.
1: 아, 그러셨어요. 예.
2: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래서 국악을 좀 일찍 접했었죠. 네. 뱃속에서부터 사실 접했다고 할 수
1: 그렇죠.
2: 있죠.
1: 그러면은 그 목포에서 살았는데
2: 네.
1: 어떻게 해서 그 목포에서 배우면 되잖아요. 거기도 선생님들 계시니까.
2: 그렇죠.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1: 어떻게
2: 계시는데
1: 어떻게 알고 다시 안숙 선생 서울로 이렇게
2: 예.
1: 가시는
2: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판소리를 하니까 마침 그때 그 임권택 감독님의 서편제 영화가 전국으로 아주 흥행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고 지금 이제 이 명칭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포의 국도극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0: 네.
2: 지금 없어졌지만
0: 네.
2: 거기를 데리고 가셔서 서편제를 보여주셨어요.
1: 네.
2: 그 서편제를 보는데 그 눈먼 송아가 나중에 득음을 해서
0: 네.
2: 그 동생이랑 밤새서 노래를 하잖아요.
0: 네, 네, 네.
2: 그때 나왔던 소리가 전 너무 이제 귀에 이 뇌리에 이게 박혀 있었던 거죠.
0: 네네.
2: 저분은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오정의 분이 그분이 노래를 한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뇌리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일요일 날 국악 한마당을 딱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확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래서 저분은 누구지 했더니 안숙 선생님이셨던 거죠.
0: 어허.
2: 그래서 나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겠다.
1: 아버지가 오케이 했어요?
2: 오케이 하셨죠.
1: 왔다 갔다 거리가 있는데?
2: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기보단 어머니가 밀어붙이셨죠.
0: 어허.
1: 아시니까.
2: 가야금
1: 명창 하시고
2: 예, 그럼
1: 아시니까.
2: 가자. 해가지고 바로.
0: 그 레슨은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2: 그
0: 일주일에 몇 번?
2: 일주일에 한 번 갔습니다.
1: 주 토요일 날.
2: 토요일 날.
0: 토요일 날 갔다가.
2: 갔다가 하루 자고 일요일 날.
0: 일요일 날 내려오고 매주 그러셨어요?
2: 매주 그랬습니다.
0: 목포에서 서울까지.
2: 네.
0: 엄청 지금이야 뭐.
2: 힘든지도 몰랐어요.
1: 근데 그때 KTX도 없는데.
2: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목포 터미널에서 그 강남 그 고속터미널까지 5시간 반 걸렸었거든요.
0: 그러면 우리가 오늘 미안해 안 해도 되겠다.
2: 때.
0: 어차피 왔다 갔다.

0: 내가 그 뭐 원래 가던 길이었었으니까.
1: 아니 근데 그리고 그 뭐 소리에 고장하면 진도도 꼽히기도 하고 남원이 꼽히기도 하고 전주가 꼽히기도 하고. 근데 목포 출신의 소리꾼들도 진짜 맞아요. 많아요.
2: 박예리 씨도.
1: 박예리 씨도 그렇죠. 목포 출신.
3: 목포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1: 있어요.
2: 윤진철 선생님도 목포 출신이시죠.
3: 네, 목포에서 예 그렇죠. 예 그랬고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예리 명창도 계시고 네,
1: 맞아요.
3: 또 예전에 조상현 선생님이 네. 목포에 지금 조상현 선생님의 아버지 묘가 목포에 있습니다.
1: 아~
3: 예. 그래서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목포도 굉장히 소리 고장이에요.
2: 맞아요.
1: 정말
3: 엄청난 맞아요, 소리의 고장이에요.
1: 엄청나죠.
3: 네, 네.
2: 맞아요.
1: 그렇게 이제 힘들게 소리길을 꽃길 삼아서 소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국구로 이제 이름 알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춘향국악대전.
3: 네.
1: 내서 또 화려한 무대를 가지셨어요. 그죠?
3: 네.
1: 예.
3: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진짜 많은데요. 제가
1: 좀 풀어주세요.
3: 예. 그 이제 다른 대회 처음 나갔던 대회가 예. 대통령상 대회가 이제 전주 대사섭이 먼저 나갔었어요.
1: 네.
3: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연습을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떨어졌겠죠.
1: 네.
3: 그래서 이제 많은 이런 대회들을 나갔다가 춘향 국악대전은 사실 생각도 안 해봤어요.
1: 네.
3: 왜 그랬냐면 저희 안 선생님께서 안숙 선생님께서 춘향 국악대전에서 이제 타신 대통령상을
2: 받으신 거예요.
1: 예. 고향도 남원이시고
3: 그렇죠.
1: 예.
3: 그 감히 내가 우리 선생님 받았던 대로
1: 아 그래서
3: 예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 그럴 수 있죠.
3: 춘향제는 정말 저는 생각도 안 하고 다른 대로만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친한 후배가 춘향제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2: 나갔는데
3: 이렇게 됐어요.
1: 그 근데 후배가 누구예요?
3: 그 후배가 강기론 씨라고.
1: 아 강기론 씨.
2: 아, 아 강기론 씨.
1: 예예예. 네. 예, 예.
3: 고등학교 1년 후배면서 예.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의 권유로 이제 춘향제를 나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대통령상을 탔죠. 근데
1: 네.
3: 그 대통령상을 탄 그 과정이 정말 좀 스펙타클한 게 본 이제 예선을 보잖아요. 예선을 한 40분 정도 이제 본 다음에 본선을 이제 추첨을 하는데 원래 제가 이제 대통령상을 춘향가 중에 박타는 대목으로 받았어요.
1: 네.
3: 첫 번째 박타는 대목으로 받았는데
1: 네.
3: 사실은 제가 정한 게 그게 아니었어요.
1: 아이고
3: 원래는 심청가의 그 곽시분 유언 대목을 준비를 했거든요.
1: 네.
3: 근데
1: 그게 나머지
3: 다른 분이 내가 그걸 하고 싶다.
1: 어머.
3: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사실은.
2: 그 가능은 해요 시스템적으로.
3: 네, 그래서 추첨할 때 그 대목을 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하세요. 그래서 그냥 춘향가에 그래서 두 손 합장 대목을 하려고 했어요.
1: 네.
3: 근데 또 다른 분이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 대목을 하면 안 되겠냐.
2: 에?
3: 그래서 제가 좋은 마음으로 네. 아이 그러세요 이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했던 게 첫째 박 이 대목이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저희는 그 내부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
3: 네.
1: 얘기만 듣고 볼 때는 허정승 씨는 일단 다 베풀었네요.
3: 그렇죠. 제 마음을 정말 좋게 먹고
1: 네.
3: 아이 그래.
2: 그래. 예. 상이 아니라 일단은 예, 참여하는
3: 그렇죠.
2: 뭐
3: 예.
2: 이런 식으로.
3: 왜냐면 저는 대통령상 바라지도 않았고요.
1: 예.
3: 영광스러웠어요. 춘향제를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 선생님의 뒤를 이 무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기 때문에
1: 예.
3: 아무런 욕심이 없었어요.
1: 예.
3: 예. 물론 이제 본선 되니까 조금은 타고는 싶었겠지만
1: 사람 마음이라는 게
3: 예. 예.
1: 그, 그럼
3: 솔직히 사람인데요.
1: 그럼요. 예.
3: 그래도 마음을 좀 좋게 먹어서 그래 하세요 하세요 해서. 했던 게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1: 맞아요. 확실히 대회는 더 그렇고 무대라는 게 내가 꼭 이번에 받아야 돼. 내가 네. 이번에 사람들의 막 마음에 불을 네. 한번 지펴봐 이제 그치. 하는 순간 힘이 들어가고
3: 그래서 긴장이 좀 더 안 됐던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약간 네네. 내려놓으셨다라는 얘기신데
3: 네네네.
2: 맞네.
3: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1: 네.
2: 그리하여 이제 두 번째 라이브가 바로 이제 그 라이브죠.
1: 흥보가죠.
3: 네.
2: 베풀고 베풀어서 베풀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3: 네.
2: 내가 그 산 증인이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3: 네, 네, 네.
2: 야,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라이브가 다 사연이 있고 연이 있는 소리네요.
3: 맞습니다.
2: 진짜?
3: 네. 이거는 정말 풀어도 풀어도 마르지 않는 네. 용지불갈 지전처럼.
2: 네. 그러네, 진짜. 자, 그럼 두 번째 라이브도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3: 네.
2: 네. 흥보가 중 첫째 박 타는 대목이라고 했죠?
1: 네.
2: 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3: 네.
2: 네, 가보겠습니다.
3: 그때 흥보가 박을 한 통 따다 놓고 타는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렁 실건.

0: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시리릉 쓱싹 토크. 팍이 그냥 탁 쪼개지고 보니 웬 쾌 두 짝이 불거지거날. 아따 요거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무지한 놈이 팍송 그냥 싹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만 흠차다 넣어놨네 그려. 여보소 마누라 요거 갖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가만히 보더니 여보 영감 괴짝 뚜껑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있소.
1: 아 그걸
0: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 박흥보시 개탁이라 쓰여있겠다. 아여 날더러 열어 보라는 말이로구만.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득.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마구 떨어비어 보란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 붓고 나면 도로 소부. 톡톡 털고 토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뜨 살도 도로 하나가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뜨 살도 도로 하나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하나가 뜨. 아이고 좋아 죽겠네. 1년 361월 그저 꾸여 나오너라.
2: 여기까지요? 아,
1: 아쉽네.
2: 얼씨구나
1: 저씨구 안 가세요?
3: 얼씨구나 얼씨구 혹
1: 가요? 아 좋아. 아, 가죠. 에이,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2: 박, 그 박을 쪼개놓고 나니 뭐 그
0: 어찌 떨어 비어 났던지
2: 그거 봐야죠.
1: 자 이거 예정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0: 돈이 1만 9만 양이요?
2: 쌀이
0: 쌀이 1만
2: 그래, 9만 그래 이거 봐야지. 이거 이거
1: 이거 뭔지 뭐가 나와야지.
2: 그럼 그럼 잠깐만 너 돈 준비해.
1: 어, 나 없는데
2: 기타 그 할머니 병원 같이 그거 그거 해야 돼. 어디서 돈이
1: 이런 방송 처음이죠?
3: 예, 이거 진짜 예정이 없었던 건데.
0: 아이, 한 켠을 보니
1: 아이, 기억 안 나면 하다가 멈추실 거야. 아, 아, 아, 아.
0: 용지불갈 지전이요 치지무궁침이라 하였겄다. 흥보가 돈 한 꼬리를 들고 노는디 할시구나 절시구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아! 네.

아, 이놈의 도나 아나도나 어디 갔다 겠지 오르냐가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보가.

황제보장을 시구월 시구 초월 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예. 나의 한 말 들어보소 예.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와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문전 걸식을 일삼던

찾아오소. 낫도고 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얼씨구.

0: 가야죠 또 그거
1: 셋째빠까지 가야 되나?
0: 그러니까. 아 좋네요.
1: 너무 진짜. 좋습니다. 아.
0: 자, 허정승 명창의 흥보가중 첫째 박타는 데모 예정에 없는 분량까지 들어봤습니다.
2: 네, 아주 감사합니다.
1: 이게 이제 친분 방송이죠. 그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0: 약간 뒷풀이 예 분위기처럼
1: 그렇죠.
2: 네, 네. 아, 재밌겠습니다.
1: 근데 역시 준비돼 있는 소리꾼이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0: 맞아요.
1: 어 오히려 더 뜨거운 무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0: 맞습니다.
1: 이게 구력이죠. 네. 지금까지 이제 정말 작품 활동도 많이 하시고 직장 내에서 전통 공연도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직장 생활 하시면서 힘들었던 순간. 또 넘어야 됐던 순간 고개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2: 아주 많았죠.
1: 그러니까요.
2: 예, 그러니까 22년을 진도 남도의학원에서 네. 근무하면서 네. 다들 이렇게 삶이란 게 그렇게 평탄하게 가진 않잖아요.
1: 그럼요.
2: 예, 정말 막 목이 안 나와서 막 공연을 못한 적도 있었고.
1: 허정승 씨도 그렇습니까?
2: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니, 타고나신 목 구성 아닙니까?
2: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소리꾼들은 남자 소리꾼들은 아마 다 같은 그런 예. 아마 고민이 있을 텐데
1: 예.
2: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하다 보면 여자분들의 청을 맞춰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2: 그런 걸 엄청난 그
1: 맞아요.
2: 노력을 하잖아요.
1: 맞아요.
2: 저도 한창 안 나왔을 때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철사나 뭐 이런 걸로 목을 이렇게 쭉
1: 그럴 정도
2: 이렇게 좀 하면은 뭔가 좀 잘 나오려나
1: 막 내가 막혀 있는 목을 뚫리고 네, 쉽게 만들 정도
2: 뚫고 싶어서 예, 네. 그런 진짜 욕망에 살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좌절을 할 때도
1: 그래요?
2: 있었고 마찬가지로 대회에서도 또 많이 떨어져 봐서 거기에서 오는 약간 또 좌절감도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 간에 또 그런 네. 것들이 있잖아요.
1: 네.
2: 그런 거에서 이제 좌절이 있었지만 또 그거를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또 많은 거를 또 인생을 배우게 되고
1: 예.
2: 그러면서 참 소리꾼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예술이라는 게.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고난들이 또 나를 촉진시켜서 성장하게끔 네. 만드는 자양분이 되죠.
2: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개들 넘어오고 힘든 역경들을 딛고 이제 오시다 보니까 이제 22년 이제 연속 근무를 하셨고
2: 네.
1: 이제 따지고 보면은 정년도 한 15년 남았네요.
2: 네.
1: 이제 근무한 시간보다
2: 65세까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될지 모르겠습니다.
0: 지금은 몇 년이에요?
2: 지금은 만 60세까지입니다.
0: 아, 아직 연장이 아직
2: 네,
0: 안 됐네요.
2: 아직은 안 됐습니다.
1: 그러면 이제 한 15년 남은 건가요?
2: 그렇죠. 15년 남았죠.
0: 아, 벌써.
2: 네.
0: 야. 그것도 군방이잖아요, 진짜.
2: 예, 그러니까 제가 24살에 진도를 내려가서
1: 네.
2: 22년을 그러니까. 있었는데
1: 이제 질문지에 있어서 15년 뒤에 앞으로의 계획은?
0: 아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니에요? 지금부터?
2: 지금부터 15년이죠. 예.
0: 네,
2: 작년까지 네. 15년 남았으니까.
0: 네. 앞으로의 뭐 계획? 계획.
1: 일단 직장 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2: 그렇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는 건 하는 건데
1: 네.
2: 제가 이제 그 진도에 계속 있으면서
1: 네.
2: 이제 직장에 사실 어찌 보면 계속 직장 공연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제 스스로의 뭔가 발전하는 게 없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1: 아.
2: 물론 직장에서의 많은 경험을 해서 쌓인 것도 많지만
0: 네네네.
2: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서
1: 네.
2: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 하루는 이제 저희 와이프가 공부를 다시 해봐라.
1: 와이프도

0: 예술가이시죠?
1: 예,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원래 가야금 전공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가야금을 하지 않고요. 지금 네. 이제 일반 음악 교사로.
0: 교사로 지금 재직 중이세요?
1: 예, 이제 장학사가 됐습니다.
0: 아, 그래요? 그 사이에?
1: 예, 예. 그래서 지금 장학사로 1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2: 참교육 하고 있어요?
1: 참교육이요?
3: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2: 드라마 이거 참교육.
1: 아, 그 참교육.
2: 아, 참교육 하고
3: 네,
2: 있네.
3: 아, 이거 네, 빵빵 네, 터져야 되는데. 네. 아, 아저씨들. 아.
1: 그러니까. 예, 시대에 참
3: 내가 참교육
2: 할 말이 없다.
3: 참교육 하겠습니다. 요거 요즘 이게 좀 네,
0: 네. 아, 그 사이에 또 영수님은 네. 또 그 길을 가고 계시고.
1: 그래서 권유를 하면서
0: 한번 공부해 봐라.
1: 예, 2018년 16년부터 제가 이제 대학교 이제 석사도 하고 네. 또 한양대 박사도 에? 지금 하고 있고
0: 그럼 벌써 또 서울 왔다 갔다 하셨네요 계속?
1: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3: 사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네
0: 전혀 없었네
3: 자주 왔다 갔다 하셨네
0: 진짜 연락드릴 걸
1: 네, 그러면서 이제 출강도 하고 이제 강사도 예. 하고 지금은 또 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제 모교거든요 예. 예, 또 겸임교수로 지금 출강하고
0: 있습니다 겸임교수세요?
1: 네
0: 자주 부를게요. 저희 뭐, 방송
3: 전혀 정말요? 미안해할 필요가
0: 없었네.
1: 아유 그럼 불러주시면 제가 예.
0: 어 진짜 그렇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뭐 아, 진짜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네요. 아직도. 네. 예,
3: 예. 뭐 완창이랄지 혹은 앨범 이런 거에는 계획이
1: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정년하기 전까지 이제 시간을 좀 넓게 가지고 한 15년 동안. 다섯 바탕을 다 하자.
3: 네. 완창을.
1: 예, 그게 지금 계획이고요. 첫 번째 목표가 사실은 지금 저희 안숙 선생님이 춘향가 보유자 하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올해 10월에 이제 제가 알기로 이수 시험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수자가 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0: 아, 예.
1: 이수가 된 다음에 이제 다음 내년부터 이제 차근차근 뭐 춘향가부터 해서 완창 발표하는 게 목표입니다.
0: 아, 한 몇 년간을 생각하세요?
1: 15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5년 안에 네. 예를 들어서 정년 안에 다 한다.
1: 네네네. 아, 아.
3: 2년에 한 번씩 완창을.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쵸? 딱 공약을 해버리면 네. 뭔가 좀 이렇게 목을 잿는 느낌이 들어서
0: 예,
1: 예 아. 그러지 않고 좀 여유롭게 하자, 예 열어놓고 하자라고 생각해서 15년 안에 다섯 개를 다시 좀 해보자.
0: 어떤 게스트들은 일부러 본인을 옥죄기 위해서 네. 방송에서 공약을 내걸기도 하거든요.
3: 아, 우리 네. 세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0: 아, 네. 그래요.
3: 옥죄는 그렇죠. 거 별로 안 해요.
1: 예. 아, 네. 여유롭게 살아야죠.
3: 좀 여유가 있어요. 아니, 계획은 세우되 네. 뭐 안 되면 뭐
1: 네, 네. 뭐
3: 이런 거죠.
1: 뭐 인생 뭐 있겠습니까?
0: 네. 맞아요. 누가 살아야 돼.
3: 쫓아와 가지고 왜 네. 완창 안 하냐고.
1: 하십니까?
3: 네. 그러지 않으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한 계기도 있어요.
0: 왜요?
1: 저희 선생님이 이제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셨잖아요.
0: 네.
1: 예, 제가 2023년인가 22년 말에 그 창극단 송년 판소리를 하는데
0: 네.
1: 그게 어찌 보면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이에요. 제대로 된. 예. 그때 선생님이 사람들 이렇게 제자들 손을 붙잡고 나처럼 열심히 살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0: 아, 진짜.
1: 예, 본인이 너무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더니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여유도 좀 가지고 진짜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소리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시는 거예요.
0: 너무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0: 인생... 저도 갑자기 지금 마음이 아파지는 게 이제 선생님과도 같이 막 공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젊은 소리꾼들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네. 에너지를 발현하셨고,
1: 맞습니다.
0: 일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네. 빡빡한 일정을 다 소화하셨거든요.
1: 네.
0: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시지? 막 놀라울 정도였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 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 말씀 이후로 좀 곰곰이 돌아봤어요.
0: 아, 네.
1: 물론 진짜 우리 안숙 선생님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신데
0: 그럼요.
1: 야, 저렇게 몸이 아프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하면 아, 인생이란 게 참 뭔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아 그래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이제 마음의 여유도 좀 가져가면서 이렇게 좀 살아보자.
0: 그러면 저는 네. 완창을 꼭 정년 안에 하시는
1: 네,
0: 게 아니라
1: 그래서
0: 그리고 정년이 넘어가면 어때요?
1: 아 그런가요?
0: 정년 아니 은퇴를 아니
1: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0: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소리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1: 네. 네.
3: 저는 안숙 선생님의 제자도 아니고 안숙 선생님을 뵌 적은 없지만 안숙 선생님 말씀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유롭게
1: 아 훌륭하십니다
3: 선생님께 꼭 전해주십시오
1: 네.
3: 이미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친구가 있더라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아니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하지
3: 그러고 하고
0: 아예 안 하지 말아라 하는 거 아니에요
3: 선생님한테
0: 뭐 다른 얘기예요.
3: 아 선생님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에.

0: 아 근데 진짜 어떤 허정승 명창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신념들을 토대로 꾸준하게 또 앞에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은 그 완창 같은 거 하실 때도 앨범도 제작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네요.
1: 네. 정말 앨범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기는 해요.
2: 그 네네. 개인 앨범은 아직 없죠.
1: 네, 없습니다.
2: 근데 그 앨범 있죠.
0: 나를 위한 시킨.
1: 네. 네, 이게 작년에
2: 진정해서
1: 하죠. 네, 네, 작년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지도단원으로 있지만 네. 작년에까지 해서 제가 성악단 악장을 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때 이제 우리 장학과의 우리 주무관 분께서 네.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냐.
0: 네.
1: 처음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접근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접근하기 쉽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게 네. 전통 식김꽃인데 이걸 어떻게 약간 재즈풍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우리 또 대표적인 국악의 작곡가이지 우리 김백찬
0: 네.
1: 작곡가님이 또 우리 학교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고
0: 그렇죠.
1: 저랑 또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한데
0: 네.
1: 그분이 딱 그분을 모셔왔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뭔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한번 추진해 봅시다 해서 만들어진 앨범이 지금 이 앨범이거든요.
0: 악장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당시에
1: 네.
0: 단원분들도 다 오 좋다 이렇게
1: 오,
0: 동의를
1: 좋다.
0: 했어요?
1: 50%? 이거는 안 된다. 아, 50%였어요.
0: 안 해봤으니까 사실은. 모르니까.
1: 네. 아.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2: 그래도 예. 우리 저 악장님?
1: 네네네.
2: 악장님이 또 밀고 나갔으니까.
1: 그렇죠. 네. 네.
0: 그럴 때 또 리더십이 그럼, 또 필요할 때.
2: 네. 할 수 있어.
1: 그래서, 네. 이렇게. 그래서 네. 밀고 나갔죠.
0: 아하. 네. 그래서 탄생했군요.
1: 네.
2: 좋은 결과물이 나왔죠.
1: 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중간에 김백창 작곡가가 진도에도 몇 번 내려오시기도 하고 또 중간에 목포에서 만나서
0: 예.
1: 막 의견 조율도 하고
0: 맞아요.
1: 중간중간에
2: 낙지 먹으면서
1: 그렇죠. 소주도 네. 한잔하면서
2: 예. 세발 낙지 먹으면서
1: 네, 그렇죠.
0: 그때의 네. 그 비하인드 고달팠던 이야기 백찬 씨 여기 와서 다 얘기하고 왔었어요.
1: 아 그랬어요? 네. 아 이분이
2: 아닌데 목포에 가서 정승 씨 만났다는 얘기는 안 했고
1: 아 그래요? 네.
2: 이만 저만한 뭐가 있었어요.
0: 여정이 네. 얼마나 힘들었는지
1: 네. 그 녹음을 네. 그 강진 오감통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0: 그랬다고요?
1: 예, 거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맞아, 그 얘기는 들었.
0: 당시에 그래서 네. 백찬 씨가 유배지란 단어를 썼던 것 같은데 유배지였다는 얘기를 네. 방송에서 아니, 안 하고 예, 우리 사담에서만
1: 했나? 정말
0: 그랬나?
1: 좋은 곳인데
0: 네.
1: 예, 그 옛날로 따지면 네.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네. 유배를 하셨던 다산 초등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0: 그러니까 거기
1: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0: 아 예. 지역이 유배지란 얘기가 네, 아니라 네, 네, 네. 녹음실에만 있었다.
1: 아,
0: 녹음실이 유배지였다.
1: 네. 사실 그 장 그 저희 진 강진읍 안에 좋은 네. 곳에 있긴 해요.
0: 네.
1: 근데 이 젊은 분들이 놀 만한 건 하나도 없어요.
0: 그렇다고.
1: 예. 네.
2: 자 이제 끝 인사해 주십시오.
1: 아 이렇게 끝낸다고요?
0: 어, 네. 갑자기
2: 아 음악을 뺐구나. 아 아니 아니 아, 얘기할 수 있어. 얘기할 수 있어.
1: 네,
2: 아니
1: 네.
2: 아니 음악을 듣는다 그래 가지고
1: 네.
2: 그 비해피
1: 비해피
2: 그거를 예. 듣는다 그랬는데
0: 그거 내일 들을게요.
2: 그걸 뺐어요.
0: 네.
2: 얘기가
1: 아,
2: 재밌다고.
1: 아, 그래서 네.
2: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라고.
0: 나 또 네. 견제한 줄 알았지.
2: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끝날 때 돼서 라이벌이라고.
2: 아 그렇지.
1: 어 저분이 어 그러세요?
2: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그 인사하고 가세요. 이게 이제 내 유일 어? 내가 다 줬거든요.
0: 아 왜 텃세를 부려요?
1: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진도 오실 때 제가 박하게 할 걸.
2: 아 근데
0: 어 저도 진도 한번 공연 갔는데 아 허정승 씨가 어찌나 잘 챙겨 주시고 형수님이랑 저 네. 그때 감동 받아 가지고 진짜.
2: 아
0: 상원 씨도 그랬었어요?
2: 아니 저 광대 때문에 진도 갔잖아요.
0: 네.
2: 정승 씨가 와서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잘 인사해 주시고 그 되게 그렇죠. 마음이
1: 제가 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2: 풀려가지고
1: 라이벌이라고 해서 막 박하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2: 근데, 네. 근데 저기 정승 씨 와이프 되신 분이 왔었어요?
0: 네. 아 형수님이 막 챙겨주시고
2: 아니 내 공연은 보지도 않았어.
0: 아 바쁘셨겠지 장학산
1: 라이벌이라 제가 오지 못했어.
0: 아 이거 방송 3부 가야겠는데. 너무 재밌는데?
2: 아 그러면 끝나갈 저 갑자기 궁금해. 짧게
1: 네네,
2: 물어볼게요.
1: 네네네.
2: 왜 국립 국군은 대회 나갈 때 왜 다 교복을 입고 와요?
1: 그게
2: 난 사복을 입고 갔거든.
1: 뭔가 그 학교만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좀 함양시키게자.
2: 네. 그러니까 예. 학교에서 시키는
1: 아니요 정하진 않아요. 네, 그 뭐 교복 입고 가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입고 가는 거예요.
2: 뭔가 그 기억이 나요. 셔츠 바지에 싹 놓고
1: 맞습니다.
0: 아 당시에
2: 끝까지 네. 올려가지고
1: 맞아요.
0: 아 끝까지 올렸어요.
1: 벨트를, 네.
0: 배신 벨트를 딱 받으려고
1: 거의 배바지라고 하죠. 예.
2: 네. 명치 있는 데까지. 아무튼 딱 모범생 딱 그 느낌이 있었어요.
1: 지금도 교회 오빠라고.

0: 많이 놀리기도 해.
1: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유 오늘 씻긴 꽃도 좀 듣고 싶었었는데 씻긴 사실은 아, 조금 아, 듣고 아, 싶었었는데.
0: 네. 다음에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2: 다음번에. 어차피 네. 이제 자주 서울 오시네요. 네. 겸 교수이시고 하시니까.
0: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진짜 네.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2: 아 저희는 말 꺼내면 반드시 합니다.
3: 네. 진짜 너무 궁금했어.
2: 맞아요.
3: 소리도 듣고 씻김도 듣고 그러고 싶었었어.
2: 씻긴 꽃 이렇게 쭉 부르면 몇 분.

0: 네. 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방송이란 게 좀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사회자분들이 진짜 너무 재밌게 해 주시고 네. 긴장을 탁 풀게 해 주셔서 저도 말을 이렇게 편하게 했던 것 같아서 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말은 제가 라이벌이라고 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고
1: 그럼요. 우리는 서로 그런 게 없어.
0: 네, 네.
2: 제가 사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0: 네, 네. 너무 너무 좋은 친구고 네. 우리 봉영 씨도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이에요. 네. 학교 때부터 워낙에 끼도 많고 네. 너무 잘하는 친구라.
3: 10초 내로 정리. 아, 나
2: 칭찬하고 있잖아요.
0: 네, 어쨌든 이 바투의 상사디아가 더 이렇게 발전, 더 막 흥하고 네. 예, 더 막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 아, 그럼요.
0: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지금도 잘 되셨지만 앞으로 네. 더 잘 되시라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아. 소리꾼 허정승 명창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오늘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3: 아, 봉영 씨랑 저랑 오늘 되게 옛 추억 생각하면서 맞아. 방송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네, 네. 재밌었었습니다.
2: 너무 즐거운
3: 저희만
2: 시간이었고요.
3: 재밌었던 거 아니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3: 허정승 명창은 진짜 한번 금요일에 따로 한번 모셔야겠습니다.
2: 모셔야 돼요.
3: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내벼우.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지금 스튜디오 밖은 비는 오지 않고 있는데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장마철의 의미가 다시 정의됐다고 하죠. 그동안은 장맛비가 이어지는 시기를 장마철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많은 비가 내리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진 기간을 장마철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비가 적게 오거나 안 오는 날도 대기 조건만 갖춰지면 장마철인 건데요. 단어의 의미가 바뀔 정도니까 기후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요즘 우리에게 익숙한 계절의 공식들이 하나 둘 깨지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자연의 속도에 맞춰가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립니다.

어서 가자 재촉을하니 아니 가겠다고 드러누웅 타라는 맹꽁이다선.

날수록은 줄지고 변 좋고 신수 좋은 맹꽁이가 성나서며 하는 말이 해라 하서라 목매지 마라 네가 당연히 팔청춘이요 내가 방정허래비니 같이 살자고 손목을 잡아당겨 농청스럽게도 사정하는 맹꽁이 다섯 5840 마음 맹꽁이가 7월이라 백중날 공회를 한다 하고 모아간반송 숭버들까지 밑에 수득이 모여 울음 내리할제 밑에 맹꽁이 온 맹꽁이를 쳐다보며 했다 이놈 염치 없이 너무 두르지 마.

우리가 걸어지 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태를 보자 아장어장 거니노라 빵꾸두서라 이 속을 보자 백만 교 태를 다 부려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맹꽁이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장마철의 의미가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장마철에 비가 안 오고 폭염이 계속되는 이제 마른 장마라고 불렀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장마철의 정의를 새롭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의를 적용을 하면 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오지 않는 날도 장마철에 포함이 되어서 마른 장마 논란을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마철에는 비가 좀 오고 이런 게 우선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논란은 뒷문제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최근 일각에서는 장마 대신 우기, 저희가 이제 보통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 기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우기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학계 논의 결과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계속 흐리기만 하고 그래서 그 날씨 예보에도 요즘은 그렇게 오더라고요. 1시간 이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오기도 하던데 우산 챙기신 분들 아 챙겨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날씨 대비 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궁초댕기 보내드릴 텐데요. 지화자의 소리입니다.

지화자의 소리로 궁초댕기 보내드렸습니다. 아, 6186님께서 문자사연 주셨는데요. 황민왕님, 오늘 바투의 상사지하에서 문방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돌리는 연필깎기 했네요. 민왕님은 설탕 뽑기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저는 사실 문방구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섬이었어가지고 문방구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계실까? 구판장이라고. 이거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는 그냥 구판장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생필품들 이런 걸 이제 마을에서 파는 거였었는데 만약에 찰흙, 저희는 찰흙 세대거든요. 그다음 수수깡 뭐 이렇게 교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판장 그 어머니께서 무태, 예, 육지에 전화를 해서 학생이 여기 세 명이니까 저희가 이제 세 명이었어가지고 세 명 있으니까 그 수수깡 세 세트만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 들어오는 여객선 편에 그 수수깡을 보내서 그 어머니가 그걸 받아다 주시면 저희가 하나에 뭐 몇백 원씩 주고 사고 했던 여러분 설탕 뽑기를 못 해봤어요. 예. 돌리는 연필깎기도 이제 명절 선물 예, 이런 거 받고 저희 때 최고의 그 관심사는 그 연필통 있잖아요. 연필통. 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이렇게 옆에 버튼 누르면 로봇 모양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게 있었고 문방구는 아니지만 그 운동화에 옆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림 모양이 변하는 거 예, 뭐 그런 거 엄청 유명했었고 책받침 예, 열심히 사서 썼던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슬픕니다. 그 구판장 가는 것도 산을 두 개를 넘어서 가야 됐기 때문에 예. 웬만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예. 그리고 간혹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떼서 파셨었는데 그게 그 여객선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모양을 갖추어진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비닐 안에서 다 녹았다가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다시 얼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는 세상의 모든 아이스크림이 네모난 납작 모양인 줄 알았어요.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예, 옛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 자꾸 놀려요. 너 솔직히 얘기해. 너 6.25 때 태어났지. 막 이렇게. 예. 아, 김천야호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뉴욕에 사는 친구가 놀러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새벽 3시 삼계탕 끓여 먹으면서 노래가 좋다를 같이 듣네요. 김천이 고향인 친구를 위해 손영만 선생님의 금능 빛내 농악 연주를 신청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또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1부에는 코너가 있어서 2부에 저희가 좀 길게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왔니.
1: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경기 소리의 멋을 전해줄 이채연 씨 나와 계십니다. 채연 씨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요즘 이채연 씨와 함께 또 다른 의미의 경기 소리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간에는 경기 소리의 멋 혹은 남도 소리의 멋, 이렇게 소리의 어떤 재미를 이야기할 때 선율보다는 노랫말이 집중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었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잘 이렇게 뭐 분석해서 들을 일은 없으니까.
2: 네.
1: 근데 채연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유독 목을 쓰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선율의 멋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요런 멋 기다리고 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평소 노래하실 때도 이 가락도 중요하고 노랫말도 중요하고 뭐 발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게 어떤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2: 저는 그래도 가사 전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가사가 있어야 그 위에 노래 가락이 얹을 수 있다.
2: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게 가사가 아니라 구음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1: 저랑 같은 취향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면에 맞는 연주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어떤 이면들을 이야기를 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건드렁 타령을 준비해 오셨네요.
2: 네, 오늘은 제가 좀 경기 소리, 경기 민요 중에서도 좀 숨은 민요라고 하죠. 숨은 민요까지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최근에는 잘 불려지지 않아서 좀 숨겨져 있는 민요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드렁 타령을 준비해봤습니다.
1: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지만 잘 불리지 않는 노래라는 말이 재밌는 게, 그 마지막 피날레 곡으로 공연
2: 네.
1: 피날레 곡으로 그럼 보통 이제 노청태 이러면 노래가락 청춘가 태평가 뭐 이렇게 붙여서 네네네. 한다든가 창부타령 뭐 붙여서 한다든가, 창부타령은 사실 피날레라기보다는 본 곡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소개해 주실 건드렁 타령이나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보기가 힘들어요. 경기 소리 공연이면 당연히 있겠지 이런 곡은 아닌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이제 수업을 받을 때도 선생님 맨날 제자들이 선생님 노래가락 해주세요, 창부타령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꼭 이 건드렁을 꼭 해주셨습니다. 네. 잘 안 하니까 해야 된다고 꼭 이런 노래들을 해주셨었는데
1: 네.
2: 그래서 제가 건드렁 타령을 한번 선별해봤습니다.
1: 노래가 좋다 해서 소개해드릴 때도 사실 이제 뭐 가락보다는 그 내용, 왕신리 처녀는 풋나물 장사를 나가고 누각골 처녀는 쌈지 장수를 나가고 이렇게 지역 특산물이 등장하는 재밌는 노래다라고 이제 설명을 주로 하곤 하는데
2: 네.
1: 지금 이 노래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2: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세대는 거의 알아듣지를 못하고
1: 네.
2: 근데 또 그런 부분이, 저는 이게 후렴 건드렁 건드렁이랑 본절 네. 내용이 아예 다 다르거든요. 네.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저는 현재 감성이랑 맞지 않나 또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아이돌들 노래 들어보면 네. 뭐 요즘

0: 유명한 모 그룹의 가장 유명한 곡을 들어보면 뭐 궁뎅이 사리기 뭐 이런 거 이런
1: 그래요?
0: 네네 이런 가사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1: 아.
0: 전달보다는 뭐 라임이나 언어 유희에 좀더 집중이 된 감각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경기 비뇨도 좀 건드렁건드렁 건드렁거리고 놀아보자라는 게 사실 그냥 놀자
1: 네.
0: 그런 라임을 이용한 그런 곡이 아닐까 해서 요즘 감성과 조금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을
1: 요즘
0: 해봅니다.
1: 감성 얘기해 주시니까 갑자기 노년이 된것 같아요. 이 건드렁 타령이 어떤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0: 네.
1: 이게 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 건드렁 타령이 별칭이 경기민요계의 트리플 악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1: 예.
0: 왜 그러냐면 이게 음역대가 너무 넓습니다.
1: 아, 넓다고요?
0: 네. 뭐 잡가보다 거의 잡가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요에서 잘볼수 없는 음역대입니다.
1: 들었을 때,
0: 네.
1: 되게 편하게 부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엄청난 기술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0: 엄청난 기술이라기보다는
1: 네.
0: 실제로 분석했을 때 그렇고 이거를 잘 선곡하지 않으니까 노래를 웬만큼에서는 잘 선곡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1: 예.
0: 이게 시작할 때는
1: 네.
0: 건드렁 이래 왕십리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옥타브 보통 대부분 옥타브 뛰는 경우도 잘 없는데 옥타브도 더 뛰니까요. 이게
1: 고르기 힘들겠네요.
0: 네 힘들죠.
1: 다른 노래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보통 이제 널뛰기 창법이라고 보통
0: 네.
1: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이 이렇게 낮게 있다가 탁 뛰어서 올릴 때
0: 네.
1: 경기 소리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남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소리가 더 세진다? 발성 자체가 더 강해진다 이런
0: 네. 네.
1: 느낌이 있는데 경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세밀해지더라고요. 높은 음을 가도.
0: 그렇죠.
1: 네.
0: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창법이 다르긴 한데
1: 그래도 뭐 왕심이 이렇게 부르지는
0: 그렇게는
1: 않으니까.
0: 안 부르죠. 약간 공기반 소리반을
1: 예. 네.
0: 창법을 섞어서
1: 그거가 되게 요즘 왜 고음 잘 내는 법뭐 이런 영상들도 참 많이 올라오던데
0: 네.
1: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팁을 좀 주실 수 있나요?
0: 팁이요?
1: 예. 네.
0: 약간 두성을 섞는 거죠. 두성.
1: 두성.
0: 예. 네. 이
1: 참
0: 근데
1: 많이 들어봤는데.
0: 두성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뭐 사람들이 뭐 분석을 국악을 뭐 어떻게 분석을 하냐 이런 분들도
1: 예.
0: 많고 이 국악 쪽에서도 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는
1: 예.
0: 분들도 많은데 뭐 공기를 먼저 잡고 그다음에 소리가 뒤에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1: 공기를 잡고 소리가 뒤에 나가야
0: 네,
1: 된다.
0: 소리를 먼저 그러니까 목이 먼저 가고 공기가 뒤에 가면 목이 다칩니다. 네. 워낙 경기 소리든 고음들이 많이 나오기
1: 예.
0: 때문에 그럼 호로록 호로록 감아야 되는데 또
1: 예.
0: 소리가 먼저 나가면 이게 되져서 소리가 굴러가질 않아요.
1: 아, 이런
0: 네.
1: 소린가요?
0: 아, 이렇게 소리를 섞는 거죠.
1: 가수 이무진 씨가 얘기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0: 어느 분이요?
1: 가수 이무진 씨 신호등 불렀던
0: 아, 네네.
1: 그분이
0: 네.
1: 에에아엥엥
0: 아, 예.
1: 이렇게 막 소리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하던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그분은 더 공기가 많이 섞였지만 그래도 이게 전통 소리이다 보니까
1: 예.
0: 그보다는 공기가 섞이지만 그걸 하도 해가지고
1: 예.
0: 공기가 덜 섞인 것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공력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1: 이 두성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게 막 해도 안 되니까
0: 예.
1: 그럼 나는 두성이 안, 나는 머리가 없는 건가?
0: 아유,
1: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0: 아니죠, 아니죠. 네.
1: 이것도 깨우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나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남자랑 여자랑 또 다른 것 같아요.
1: 아,
0: 제가
1: 그래요?
0: 여성 선생님들한테만 배웠을 때는
1: 네.
0: 그게 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여성 선생님은 아니지만
1: 예.
0: 정혜석 선생님이라고 제가 학부 다닐 때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소리를 들었는데. 아 남자 목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뭐 판소리 선생님이시지만 그런 쪽에서도 제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1: 발성에 관해서는 사실 그 공력을 쓰는 방식
0: 네.
1: 이거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은 소리꾼들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1: 이 경기민요계의 트리플 악셀이라는 제목이
0: 네.
1: 별명이 재미가 있는데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트리플 악셀을 이 트로이카 세 분이 하십니다. 서도민요 건드렁 타령 보내드립니다.

0: 서도민요 건드렁타령 들었습니다. 묵개월 안비취 이은주 세 분의 소리로 보내드렸는데 경기 소리가 중요 무형 유산 중요 무형 문화재였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실 때 세 분인데 세 분의 목소리 스타일이 대단히 다릅니다.
1: 엄청 다르죠.
0: 채연 씨의 개인적인 취향은 어느 쪽이세요?
1: 저는 묵개월 선생님.
0: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음악 나가면서 일반 청취자분들은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를 좀 덜 부담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경기 소리의 어떤 그 전형적인 목소리는 네네. 이은주 명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아마 그래서 이은주 선생님께서 이제 본명은 아니시지만 네. 그 음방울이 굴러가는 진짜 구슬 같은 그런 소리라는 성함을 네. 예칭으로 예명으로 사용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묵개월 선생님이 저는 아무래도 약간 육각형 같은 보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이 워낙 연세가 드시고 나서
0: 예, 예 맞아요 맞아요
1: 음원들이 많아서 그 젊으셨을 때 목소리가 너무 힘이 있고 예. 서도의 깊은 노연도 있고 경계 휘갑도 있고 많은 걸 가지고 계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0: 노랫말이 건드렁 이렇게 나오니까 네. 상당히 무거운 편이잖아요 단어 네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노래는 좀 묵직한 성음을 가진 분들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식으로 혼자 가상의 누군가를 만들어내서 토의를 좀 해보면 네. 자기 취향을 확실히 아는데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사발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1: 네, 사발가를 네. 준비했는데요. 이 사발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스승이신 이제 이춘희 명창님께서 공연하실 때마다 특별한 선생님의 그런 사연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곡이어가지고 제가 기억이 남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작년 공연하셨을 때도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우락 때 선생님께서 네. 이 곡이 특별한 곡이라고 경기민요 시작하게 된 계기 같은 곡이라고 하시면서 무반주로 네 절을 연창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크게 임팩트가 남아가지고 선생님께서 이제 어리셨을 때 완전 아이셨을 때 네. 어머니께서 자장가를 불러주셨는데 네. 엄마 노래 불러도 하니까 엄마가 난 자장가 같은 거 몰라 이렇게 하셨더니 뭐 이것도 몰라 나비야 네. 몰라 뭐 솜집하기도 몰라 네. 엄마가 다 모른다고 하시고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 하고 불러주셨던 게 석탄 백탄 가는데 연기만 펄펄 아구이요 이걸 불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오 슬프다.
1: 네. 네. 그래서 저도 약간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던 슬픈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라디오에서 이 사발가가 나오면 네. 귀를 탁 기울이시고

0: 그걸 다 들었다가 지나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어느 때는 약간 그 이춘희 선생님의 그 음성만 이렇게 들으면
0: 네.
1: 너무 깨끗하니까
0: 네.
1: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차가우신 분이지 않을까?
0: 네.
1: 약간 좀 야멸찬, 아. 매몰찬 이런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이런 사연 들으면 오늘의 이춘희를 만든 이유가 있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죠. 저에게는 또 좋은 선생님이시니까.
1: 네. 실제로 노래는 오늘 고백화 명창의 소리로 준비하셨는데
0: 네.
1: 상대적으로 고백화 명창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발가의 특별한 뭔가 성음이라고 하면 사실 애원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 상여 소리를 네네네네. 했잖아요. 상여 소리도 약간 애원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1: 네.
0: 그 요즘 제가 자꾸 요즘과 네. 옛날을 비교하지만 네. 그 요즘에는 애원성이 메나리에서 좀 빠졌죠. 이걸 하도 라솔미를 강조하니까 라솔미 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안에 들어있는 부가음이나
1: 네.
0: 이런 미분음이 빠지고 라솔미로 정의를 내리면서 이제 오선포가 역으로 이 노래에 유입이 되니까
1: 네.
0: 이게 안 좋아졌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원성이 많이 빠졌고
1: 네.
0: 한오백년 강원도아리랑도 그렇고 근데 특히나 이런 이론적으로는 반경돌이라고 이제
1: 오.
0: 그 김영훈 교수님께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1: 예.
0: 완전 화사한 경기민요 말고
1: 예.
0: 한강 수타령이나 배틀가 이런 조금 마이너한 선법을
1: 예.
0: 가지고 있는 이런 경기민요들에는 또 애원성이 살짝 들어가야
1: 예예예.
0: 이게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게 약간의
1: 네네네네.
0: 애원성이 있으면 그게 사람을 또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거든요. 서울 소리는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탁 하는 그런 새침한 매력이 또 서울 소리의 매력이기 때문에
1: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0: 네. 원래 인사도 안 합니다.
1: 예.
0: 원래 인사 안 하고 나갑니다.
1: 그렇군요. 네. 사발가 들어볼 텐데요. 고백화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고백화의 소리로 사발가 보내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대단히 까랑까랑합니다.
1: 네, 저는 다시 들어보면서 든 생각인데요. 그 대금 이철주 선생님이 하시던 트일 있죠? 이게 노래에도 있었구나. 이게 노래에서 왔구나라는 거를 뭔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이지 않았나.
0: 내로다디라고 할 때 그 하는 그 기술.
1: 선생님 특유의 그 경기에서 이제 노래가락 전주하면 따리라디디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못하지만 네, 곡에 굉장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0: 고백과 명창의 소리를 들어보면 아까 우리 왜 발성 이야기하면서 공기와 소리 얘기했는데 진짜 순도 100%의 소리만 차 있는 느낌?
1: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 정말 목이 좋지 않고 오래 노래를 하기는 어려워.
0: 이건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타고나셨죠. 또 그리고 약간 굴림새나 돌림새가 요즘 경기민요에서 잘 보기 어려운 독특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애원성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이걸 힘차게 부르면서도 약간 듣는 관객들은 그 안에서 감수성을 우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특유의 목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0: 중간에 이렇게 타타타삭 하는 게 약간 그 말발굽 소리 같이 두둑두둑두둑두둑두둑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 목이 장사십니다. 이번에는 오돌독을 준비를 또 해 오셨는데 김옥신 명창의 소리는 보통 이제 정선아리랑을 너무 대표적인 곡이라.
1: 맞습니다.
0: 너무 대표곡이 있으니까 그것만 또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창의 다른 곡을 들을 기회가 잘 없는데 오돌독이 있군요.
1: 네. 뭐 많은 소리 노래가락 창문찰음도 사실 너무 잘하시거든요. 특유의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휘갑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가 다른 선생님들은 따라하실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것들을 가지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애원성과 우수에 찬 목이 오돌독에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들었을 때 김옥심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힘을 뺐지만 다라라라 굴러가고 앞에 딱 달려있는 그 목이 제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따로 이면의 가사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선율 자체가 이면을 강조해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요즘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고 이 개인의 어떤 취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 어떤 그 가수가 됐든 소리꾼이 됐든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좀 슬픈 노래를 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애원성을 강조해야 하면 노래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아미부터 눈썹 사이가 이미 그 미간에 주름을 이렇게 만들면서 붙어 있고 노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런 게 연출되는 소리꾼 혹은 가수가 있고 대단히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데 노랫말은 정말 슬프고 이 가사나 이 가락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항상 붙어 다니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어떠세요?
1: 보통 요거는 조금 장르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든 경기 소리를 하고 있고 서울 옛날 요즘 이제 서울 사투리도 잘 안 쓰지만 서울의 감수성으로 봤을 때는 뒷부분이 맞습니다.
0: 아, 그러면 표정까지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담담하게?
1: 네, 서울은 약간 얌체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슬픈지 안 슬픈지도 사실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그래서 아마 노래가락 창부타령 같은 가사들이 굉장히 밝지만서도 선율은 밝지만 그 안에 이제
0: 맞아요.
1: 너 나를 버리고 가신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라는 이런 어떤 심보가 좀 노래에 잘 드러나지 않았나 선율에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김옥신 명창은 어느 쪽이신가요?
1: 선생님은 정말 무표정으로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0: 들었을 때는 뭔가 대단히 애를 쓰시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1: 정말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소리를 하시는데 소리가 그렇게 슬프고

0: AP 시대 최고의 판매고를 올리셨던 그런
1: 그러니까요.
0: 명창이신 분.
1: 무협 소설 보면 악당들이 쳐들어왔을 때
0: 네.
1: 칼도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나뭇가지 하나로 100명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미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데
1: 네,
0: 이미
1: 맞아요.
0: 다 베어진.
1: 고수이십니다. 네, 김옥신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오돌독 보내드립니다.

0: 김옥 시인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오돌독 보내드렸습니다. 노래가 좋다 해서 옛 유성기 음반 소개해드리면서 네. 지금 들으신 음악의 반주 형태처럼 서양 오케스트라와 장구, 피리 정도가 이렇게 같이 반주를 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한양합주 혹은 선양합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들으신 음원은 이제 뭐 1930년대 음원은 아니니까 네. 대중의 어떤 기호에 맞춘 그런 반주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1: 네, 맞습니다. 이때 아마 전통 소리로만 연습도 보는 시대는 약간 조금 지났고 약간 경음악이라던가 여기 지금 아코디언 같은
0: 경음악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들어봐요. 네,
1: 아코디언 같은 게 살짝 네. 이제 들어있고 그 위에 사실 수성가락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네. 장구 대신에 이제 그 아코디언이나 네. 신디사이징 같은 게 약간
0: 네. 예.
1: 그게 약간 유행이었고
0: 요게 이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아예 이제 그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예를 들면 전통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전통으로 하고 예를 들면 세타령이다 그러면 이제 좀 대중적으로 편곡했다 하면 쿵짝짝 쿵짝짝 해서 새가 이렇게 해서 발성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0: 그 전에 과도기 형태의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네. 반주가 사실 뭐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주가 잘 안 들릴 정도로 노래가 좋은데요.
1: 반주가 더 안 들려야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기 서울 소리들은 그런 숨은 어떤 뭐라고 해야 돼?

0: 뭐랄까 표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이게 반주에 묻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 음반 들어보면 아 여기 뭘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피리에 묻혀서 안 들리고. 사실 경기의 악기가 피리랑 해금이 주된 악기지만 예, 예. 요즘은 그래서 피리를 빼고 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소리의 특색을 더 살리기 예, 예, 예. 위해서.
1: 아 맞아요. 이게 피리가 빼서 가는 경우도.
0: 저도 피리랑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공연하거나 독창회 하면 피리를 빼주세요. 전 줄악기들이랑 했을 때 소리가 제가 약간 노래 자체가 거의 피리랑 똑같아 음역. 그 아, 분석해서 예, 보면 그러니까 피리랑 동일시돼서 제 소리도 안 들리고 피리 소리도 안 들립니다.
1: 이게 또 프로듀싱도 하시니까 네네. 아마 더 딱 그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서 이제 그 새로 제작된 방식의 이제 녹음을 들었는데 요즘의 소리는 어떤 걸 좀 추구하는 것 같으세요?
0: 제가요?
1: 치현 씨도 그렇고 요즘의 경기 소리 뭐 음반에 나오는 형태나 이런 거 보면 예전에 비해서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0: 소리 볼륨 자체가
1: 예, 그렇진 않네요.
0: 묻어가는 걸 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은 경기 예. 소리가 그렇게 새로운 음반으로 신보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
1: 아 그래요? 네,
0: 몇명 유명하신 몇몇 소리꾼께서만 하시고 거의 다 전통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컨텐츠나 뭐 너 유튜브나 예, 예. 뭐 여러 가지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음악을 선명하게 좋은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객관적인 눈이 높아지고 예. 이 경기 소리를 가지고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어떤 퓨전이 됐든 아니면 네, 새로운 네, 창작 작품이 됐든 그걸 했을 때 이게 뭐 조금 소위 말해서 구리다 라는 약간 이런 예. 거를 각자가 잘 알아서 더 안 하고 오히려 전통에 매진하는 사람은 전통만 매진하고 예. 몇 분의 뛰어나신 아티스트들께서 재편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 노래가 좋다 진행하면서 참 많은 곡들 같은 분이 한 다양한 노래를 소개해 드릴 때도 많으니까 네. 보면 그 시대의 변천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향 전문 용어죠. 에코
0: 네.
1: 이 리버브나 이런 음향 효과들이 정말 충만하게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고 오 이건 너무 심하게 효과를 넣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동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요즘은 대단히 티가 안 나게 네. 자연스럽게 녹음이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요즘은 옛날에는 아예 걸어놓고 녹음을 했고 요즘은 네. 다 빼고 녹음한 다음에 그 사람 귀에는 이게 있는 것처럼 네. 이게 가거든요. 샌드로 보내서
1: 네네네.
0: 그 상태로 녹음하고 나중에 후 처리로 넣기 때문에 또 그분에게 어울리는 리버브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무방에서 한 건지 철방에서 한 건지 그 리버브의 길이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네. 리버브를 뒷소리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소리는 명확하게 리버브가 없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저희가 공간에 있을 때 내 목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소리가 리버브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도 듣는 것처럼 음원에도 구현을 하는 과학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1: 연습을 좀 덜 하고 음향 공부를 해야겠다. 아무튼 그게 없었을 때도 노래를 이렇게 잘했는데
0: 네, 그러게요. 네.
1: 그래서 늘 요즘에 우리가 항상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드는 게
0: 이때는 원테이크죠. 이때는 그냥 네. 잡가 20분짜리 하는데 시작하면 돌이켰어.
1: 그렇죠. 네. 과연 지금 들려드릴 이치현 씨의 라이브는 어떨지 네,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부담을 많이 주시네요.
1: 저희가 이치현 씨 괴롭히는 맛으로 네, 매주 월요일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들었던 노래들을 라이브로 이제 들려주시는 거죠.
0: 네, 사발가랑 네. 오돌독을 해보려고 네. 합니다.
1: 이 남성이시니까 좀 더 이렇게 불러야지. 혹시 이런 대목 그 이라 기술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0: 남성이니까 이렇게 불러야 된다.
1: 남자 소리라고 하는.
0: 이 노래들은 네. 그렇진 약간 않아요. 여성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어떻든. 아래 소리를 낼 때 좀 따뜻하게 밑에를 좀 채우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발음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하려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성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소리를 하시거든요.
1: 예, 예,
0: 뭐
1: 예.
0: 에루하모살 이렇게 R을 꺼내주는 거죠. 원래 에루하모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예.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옛날 남성 선생님들께서는 발음 가사 전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에루하모살 이렇게 조금 더 발음을 꺼내서 밀어서 하시는

0: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소리를 꺼내서 한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인상적인데 여러분들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현 씨의 노래로 사발가 오돌독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사발과 오돌독 이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취임새 하려고 하다가 요거 녹음해놨다가 다음에 또 틀어야지 라는 생각에 제 목소리를
1: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할까요?
0: 제 목소리를 뺐습니다. 저에겐 리버브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노래를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소리, 발음 이런 것들을 꺼낸다라는 그 표현을 집중하고 들으니까 노래 듣는 재미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 썩 마음에 드시지 않으셨나요?
1: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죠.
1: 아이고, 네.
0: 채연 씨의 라이브를 그때그때 계속해서 기다리게 되는 노래의 멋 시간입니다. 채연 씨를 보내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 하는데 고만고만 채연 씨가 속해 있는 네. 팀이죠. 여기도 남성 소리꾼들만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팀 이름이 고만고만입니다.
1: 네, 아주 고만고만한 실력과 고만고만한 키를 가졌다고 해서 저도 고만고만하게 키가 네. 작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들만 모여서
0: 아마 노래 들으시는 분들은 충만충만한 그런 감동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고만고만의 소리로 노랫가락 보내드리면서 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만고만의 노래로 노랫가락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밤 9시 악가무를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는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호출부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목포의 해무한의 전기불.
1: 당당의 당, 동당의 당, 당기 등당의 등당의 당.
0: 밝은 전기불 아래는 임도 보기도 좋고요.
1: 동당의 당, 동당의 당, 당기 등당의 등당의 당.
0: 내 눈 깜빡 내 눈 실룩 둘이 다 사랑을 주었건만.
1: 등당의 당, 등당의 당, 당기 등당의 등당의 당.
0: 네가 나를 마다고 하니 환장할 일이 전혀 없네.
1: 등당의 당, 등당의 당, 당기 등당의 등당의 당.
0: 옛날 것을 생각하니 과거의 추억이 삼삼하구나.
1: 등당의 당, 등당의 당, 당기 등당의 등당의 당.
0: 15살 먹어서 하던 둥당의 타랑이 웬일이냐.

0: 못났어 너네 남편인데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빡보도 좋고 콤보도 좋고 찰나도 좋고 못나도 좋네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얼씨구 좋아 철씨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0: 눈 빠질 사람 코 빠질 사람 일본 대판 타가고서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인 3년을 타지나도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날 찾아올 줄을 모르는 정도님 나의 마음이 서글퍼라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새여 있는 팽풍에 저닭이 울면 날 찾아올까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감매 서태 팔팔 걸은 척에가 짖으면 날 찾아올까
1: 등당에 당 등당에 당 당기 등당에 등당에 당
0: 탈이 미쳐서

0: 마음이 삼삼인 생각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타기 깨깨 울어도 청도님 생각만 간절히 난다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얼씨구 절씨구 기우하여 좋네 아니 놀고는 못 살이로다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새복단장 굳게 하고 창다리 밭으로 날아들 때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나는 지둥을 보듬고 아리살살 돌 때에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일본 가신 청두님 해방이나 되면 날 찾아올까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이청 준다 가고 백발이 왔으니 어느 이미 날 찾아올거나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아이고 서른 안에 팔자야 호공산이 다 늙어지고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0: 원치 않는 백발이 날 찾아와서 서름을 준다

0: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1: 둥당에 당 둥당에 당 당기 둥당에 둥당에 당
2: 그냥 어르신들 노래인 줄 알고 들었다가 비가 안 오는 마른 장마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척척한 목소리 성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라도 완도의 둥당의 타령 들었는데요. 김영임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1부에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7942님께서 1부 코너 끝날 때쯤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각했는데 마침 사발가와 오돌독을 듣게 되네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이채연님의 여우락 공연도 멋지게 잘 봤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크림맘님께서도 다음을 계약받는데 빈틈을 놓치지 않는 노련한 진행 오랜만에 라디오 들으니 너무 좋네요. 또르르륵 굴러가는 듯한 채연님의 목이 정말 얼씨구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뒤에 저희가 보내드린 고만고만에서도 그 채연 씨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참 개성 있게 잘 나타나고 옆에서 듣고 있으면 여러분 와 진짜 그 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소리 예. 어떻게 저렇게 또랑또랑할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군요. 예. 아, 이어지는 곡은 1부에서 김천 야호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예, 듣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쯤 듣고 계실까? 잠이 드셨을까? 예,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금능 빛내농악 중에서 상사굿 보내드릴 텐데요. 손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금릉 빛내농악 상사굿 들었습니다. 손영만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고요. 김천야호님께서 미국에서 신청하신 곡인데 주무실 줄 알았는데 지금 한 미국 한 4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예. 안 자고 기다렸어요. 너무 좋네요. 안 자고 기다리신 게 아닌 걸 알겠네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술이 절로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물론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 술이 절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지금은 잘 수 없는 상태다. 예, 취침을 할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걸 돌려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아무튼 흥겨운 시간 친구랑 만나신 건데 흥겨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반메기 비나리 보내드릴 텐데요. 김유리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김유리의 소리로 반메기 비나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요 중에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축이나 새, 곤충을 노래하는 동물 타령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토속 민요 소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소타령을 많이 불렀다고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노래는 많지 않고요. 소타령에는 힘든 서민들의 삶이 투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평생 죽어라 일만 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소의 삶에 빗대어 한탄했다고 할 수도 있죠. 오늘 들어볼 전라북도 진안의 소타령은 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가 이왕 죽을 것이니 저 소를 한번

0: 웃겼다 울렸다 하고 죽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귀녀 할머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노래가 판소리 명창 권삼득의 일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권삼득 명창이 대가댁 잔치에서 노래를 했는데 대감의 부인들을 농하는 노래를 불러서 옥에 갇혔고 며칠 후에 끌려 나와서는 이왕 죽는 마당에 소를 한번 울렸다 웃겼다 해보겠다고 하면서 이 소타령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알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인데 노랫말을 살펴보면요. 이 노래의 주인공인 소는 굵은 뼈가 어긋나고 잔뼈는 녹아나게 일을 해도 밥이라고는 구정물 한 통을 주니 먹을 마음이 없어 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병이 들었다고 소를 도살장에 보내고 살과 뼈, 피, 가죽까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떠나는데요. 예전에는 소가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인간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고 죽어서도 모든 것을 다 주는 이 소의 일생과 희생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귀녀 어르신의 소리로 전라도 진안의 소타령 보내드립니다.
1: 소타령이 나오는데 오늘은 내가 이왕은 죽을 텐게로 저 소를 한번 울겠다 울렸다 하고 죽을란다고 장원들 보고 한 게 니가 있으면 어떻게 소를 울렸다 울길라 할라냐고 그러려한 게 이따 보라고 이제 그 소타령을 한단 말이야.
2: 삼사월 진진해요 마른 땅의 밭을 가라 추진 땅은 눈을 가라 하루 갈고 이틀 갈고 닷새 엿새를 갈고 보니 굵은 뼈는 어긋나고 잔 뼈는 녹아난다 집이라고 들어가니 사흘나흘 썩은 구정물 한 통을 들이대니 먹을 쟁이 전이 없어 아니 먹은 게 동네 공사가 났구나 그 소 병들었다고 잡으라고 공사가 났구나 그런 게 소가 피 웃더래야 피 웃어 이제 소가 저 속 있는 소를 한 개로 1년 12달 선양 봉지사 하고 먹으라고 농사 지어주는 게 무슨 죄로 나를 잡으려고 도수장은 날 달리냐 도수장에 들어가니 전우자옥 늘어섰고 천안 명산 제주조놈 한 손에는 도치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섰는 것 육천 마디가 다 되기네 도치불로 한 번 치고 두 번 치니 이내 몸이 넘어 닥치는 소리 좁은 골짜기 천둥 허덧하는구나 이내 털은 문대내야 화장터로 들어가고 이내 가죽 벗겨내야 북장구로 다나가고 이내 피는 받아내야 대동강의 떼우시고 이내 뿔은 빼내야 옥등잔에 걸으시고 이내 빼는 깎아내야 선배님의 칼자루 각시님의 뿔비내로 다 나가고 이내 살은 한양 두양 사토상의 타오르네 흥계로 수가 눈물을 쑥쑥 빼고 빠추고 울어 웅계로 그런 게 죽이려고 날 받아놔서 죽이려다가 야 이놈 가서 네 제주대로 살으라고 안 죽이더래요.
0: 이귀녀 어르신의 소리로 전라도 진안의 소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짧은 노래인데 이야기 동화책 한 권을 읽은 그런 느낌이 들죠. 마지막에 소가 눈물을 쑥쑥 빼고 우니 제주대로 살라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 노래가 권삼등 명창과 관련된 소리라면 아마 소를 울려서 살아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죠. 예. 수군가 중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 보내드릴 텐데요. 박동진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3: 한참!

그러다가 별주불안님이 생각을 하던 것이었다. 내가 이왕이 죽을 판이면 요 호랭이 넙덕 때려라도 내가 씹어먹고 죽을 것이다. 하고서 모가지를 쭉 꼽내가지고 여보 우리 통성명 다시 합시다 해놓은 것이 호랭이 기가 막혀 뭐 이것이 이롱증이 있는 겁니다요. 내가 금방 호랭이 호생원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무엇이냐? 어? 명색이 별주부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네 이놈 네가 호랭이냐? 네 이놈 호랭이면 내 모가지 나간다 함서 아까 급던 대급박이 강담 틈에 구랭이 대구리 나오더 나와노니 호랭이가 보니 으뜩이 징그럽고 무섭던지 깜짝 놀래갖고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그만 나오니라 아 여보시오 그렇게 모가지가 길게 나오다가는 하루 수만 발 나오게 생겼소. 대관절 네가 무엇이냐? 별주부 하는 말이 오 나는 수국 전호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 노라. 호랭이란 님이 무식해갖고 자라 별자를 모르고 별날이 별날이 같으면 그 어째 모가지가 저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두용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저렇게 그냥 모가지가 쏙 들어갔냐? 별주부가 하는 말이 오냐? 내 내력 들어봐라 내 내력 들어보아라 우리 수국 지은 지가 18,564년인데 우리 수국 되려가 처녀간 기와짱을 내 솜씨를 조금 일정에 처마 끝에 발을 붙여 이리저리 다니다 한발 실투가야 그 중에 떨어져서 목이 자끈 떨어져 우방거지가 되었기로 토사에 무려거니 호랭이 실개를 열뿐만을 먹으시면 내 병이 낫는다 하기로 도장기 세 잡아타고 호랭이 사냥을 나올 적어 백두산에 들어가서 다섯 놈 잡아먹고 금광산을 들어가 세 마리를 잡아먹고 삼각산 당도하야 한 놈을 잡아먹고 지리산을 당도하야 내가 네 놈이 적음이다. 네가 진정 호랭이면 내한테 죽어봐라. 수공 돌이랑 귀신기 있느냐 호랭이가 있구나 피소범 드는 칼로 호랭이 배를 촥 쨍고서 누간 머리 쓸게 먹자. 아토리랑 아토리랑 하고 달러든게 호랭이가 수공 돌이랑 귀신이 있다는 바람이 겁도 났지만 모가지를 빼가지고 왔다 갔다 한게 야가 겁이 나가지고 뭐 하다가 자라가 홀짝 찜서 호랭이 그냥 거기를 꽉 물어 심었단 말이오. 본래 고수 자네도 알지만은 자라 이빨은 그 옥리가 돼갖고 쇠조범도 지끈지끈 부러지는디 호랭이 그 낭심줄 그 똥똥 한 놈을 꽉 물고 뺑뺑뺑뺑 돌아노니 호랭이가 겁이 나갖고 대번 두 눈구녕에서 불이 확 쏟아지는데 이놈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참나무 소나무를 그냥 후 넘고 자갈밭으로 덜장밭으로 잔대미밭으로 모세밭으로 새태백이로 갈고 생연병을 하고 다녀도 피만 무장무장 나고 떨어지지 않네 그래. 아이고 어쩌군 나 좀 살려주세요. 한참 뛰는 판인디 아 그 심줄이 그 날카로운 이빨에 달아가지고서 심줄이 톡 끊어지는 바람이 호랭이 도망간다 호랭이 도망간다 우둥둥둥 우둥둥둥 견전히 살다도

유유물이 반짝반짝 잘한다듯 매직 먹다듯 괭이지고 지다듯 쟁병강 상이 요조다 우동퉁퉁 우동퉁퉁 도망가는 내 뜻밖에 별똥이 머리 위에서 쭈르르르르 떨어지니 왔다 이런제 메르르를 뜸이 여기까지 떨어왔네 우동퉁퉁 우동퉁퉁 우동퉁퉁 우동퉁퉁 어떻게 이놈이 겁집이 도망을 해놨던지 전라도 해남 관머리서 도망간 님이 대번 의주 압록강을 턱같은 것이었다. 가만히 보인게 압록강 근처에서 그 강둑으로 올라오는 남생이란 님이 앙곰 기어올르니 호랭이가 그것을 별주부로 보고 왔다 이놈 여기까지 따라왔구나. 거기서 훅 뛴 것이 함경도 세수령 고개가 턱 올랑 앉아가지고 귀를 털털 털며 어허 그놈 참말로 아 내가 촌놈 호랭이 같았으면 그놈한테 영락없이 죽을 뻔했네. 그 산 중에서 내가 20여 년 살아도 도대체 무서운 것이라고는 없고 전분의 밥인디 아 조막땡이만한 간티 귀신 모를 죽음할 뻔했어. 아이고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가운데 또막이 욱신 욱신 욱신 하는디 호랭이가 말로 나 사타리를 만져보니 아이고 피나네 이래 만져보니 알불안증이 빠졌구나 아이고 이제는 내가 호자가 아니라 고자로구나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를 어을까 내가 만일 죽거든면 저 성을 들어 깔면 우리 조상들이 나를 보고 너는 남녀간이 미치나 두었냐 이렇듯이 묻거든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너무 진지하게 슬퍼서 참 재밌는 대목인데, 예전에 그 고양이를 키웠던 적이 있거든요. 수컷이었는데 그 중성화 수술을 시켜야 이제 좀 오래 산다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수술 후에 고양이가 이제 기저귀를 차고 있거든요. 근데 기저귀를 차고 그 창틀에 앉아서 창밖을 이렇게 멍하니 고양이가 보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어떤 같은 수컷끼리의 어떤 그 죄스러움, 네,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지금 호랑이 쫓겨가는 대목에서 이제 그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 예. 옛날 생각도 나고, 아무튼 이렇게 해학적으로 잘 그려낼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또 판소리의 매력이자 박동진 명창 특유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경기 신화위 도살풀이, 그리고 도살풀이 몰이 자진 굿거리까지 준비했는데요. 실제 경기 도당굿에서 무가를 구성할 때, 무가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단이기도 하죠. 최경만의 피리, 이철주의 대금, 김영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굿의 의미와 흥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남산국악당에선 동해안 별신굿, 굿도 보고 떡도 먹고가 펼쳐집니다. 제목부터 참 정겹죠? 이번 공연은 국가무형유산인 동해안 별신굿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공연인데요. 이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던 공동체 의례입니다. 이번 무대에선 문굿과 부정굿, 성주굿, 뱃노래 등 동해안 별신굿의 대표적인 거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평생 굿판을 지켜온 전승자들과 젊은 연행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전통의 깊이는 살리면서도 오늘날 관객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오후 5시 강릉 단오제 전수교육관에선 다노네, 다노세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강릉

강릉 단오제의 핵심 요소를 한 편의 공연으로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강릉 단오제의 전승자들이 직접 출연해 제례와 단오극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의 무언 가면극인 관노 가면극까지 한 무대에서 선보입니다. 신을 맞이하는 의식부터 마을과 가정의 평안을 비는 굿, 흥겨운 가면극, 그리고 신을 다시 보내드리는 등노래구까지 이어지며 강릉 단오제가 품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는 언제나 설레는 에너지가 느껴지죠. 풋풋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7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제26회 전통예술제전이 열립니다.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인데요. 미래의 전통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전통예술의 멋과 끼를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선 전교생이 함께하는 힘찬 삼도설장구를 비롯해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담은 승무, 그리고 창극 적벽대전까지 가, 무, 악, 희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1에선 대구시립국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젊은 국악인의 밤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이름 그대로 젊은 국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기량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인데요. 가야금과 대금, 해금, 소금, 타악까지 다양한 악기의 매력을 협연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젊은 감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질 우리 음악의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국립국악원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춤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국립국악원 무용단 기획공연 춤, 화찬이 오는 7월 16일과 17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혜원 신윤복의 회화 세계를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의 제목인 화찬은 전통 동양화에서 그림의 여백에 감상과 찬사를 담은 글을 덧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글 대신 춤으로 그림의 또 하나의 이야기를 더하며 회화와 한국 춤이 서로의 예술 세계를 확장해가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상상력으로 풀어낸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전통 회화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선, 그리고 한국 춤이 지닌 섬세한 표현력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끼니를 챙기지 못했을 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며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러고 보면 먹고 사는 일, 먹는 것과 삶은 정말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살기 위해선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선 일을 해야만 하니 살아가기 위해 하는 일을 흔히 밥벌이라고 부르죠. 밥을 벌기 위해 때론 밥까지 굶어가며 일할지라도 그 밥벌이에 애환을 달래주는 가장 확실한 보상은 결국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며 맛있는 수다를 떠는 시간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먹고 살기 위해 애쓰신 여러분, 이제

7월 6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혹시 너무 바빠서 끼니도 거르고 일만 하신 분도 계시려나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자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서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먹어야 하지만요.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먹는 거라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캡슐 하나에 넣어서 삼키는 것도 이 현대사회에서 결코 불가능한 기술은 아닐 텐데요. 그런 기술이 여태 상용화되지 않은 걸 보면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우리 삶에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커다란 즐거움이란 이야기겠죠. 음식만이 아니라 우리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각종 양분들, 흔히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이 마음의 양식이야말로 각자의 취향대로 맛있게 즐길 수 있어야 그야말로 살맛 나는 삶일 텐데요. 요즘 여러분을 살맛 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양분은 무엇인가요? 그게 맛있는 음식일 수도 있고 마음의 양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요즘 나를 살맛 나게 하는 것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7월의 첫 월요일 저녁 시간 만나와 함께해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7월의 첫 번째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됐네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1790님의 꽃편지도 도착했습니다. 도라지꽃입니다. 감자는 흰 꽃이 피면 흰 감자고 자주 꽃이 피면 자주 감자라는데 도라지는 흰 꽃이든 보라색 꽃이든 뿌리는 백도라지입니다. 서로 다른 색이지만 그 어우러짐이 참 좋은 꽃입니다. 도라지꽃이 한창입니다 하시면서 흰 도라지꽃과 보라색 도라지꽃 네, 두 가지 종류의 이 꽃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런데 꽃이 정말 예쁘네요. 아 정말. 그리고 저는 오늘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감자가 꽃 색깔에 따라서 이 감자 색깔이 다르군요. 그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런데 도라지는 보라색 꽃이 또 핀다는 게 네 그것도 신기한 부분입니다. 자 7237님께서요. 7시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만나 기다렸어요. 바람 한 점이 정말 기다려지는 더위입니다. 남편 퇴근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청소도 저녁도 준비 완료해놓고 기다립니다. 저도 퇴근하고 쉬고 싶은데 남편 웃게 해주고 싶네요. 오늘은요 해주셨어요. 아우 너무나 정답과 아름다운 문자인데요. 오늘 정말 근데 예, 저녁 준비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느라고 깜빡하셨나 봅니다. 만나는 6시죠. 6시 알람이 이렇게 또 맞춰놓으셨나 봐요. 아, 너무 멋지신데요. 자, 그리고요. 드들강님께서요. 밥벌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여유의 멋과 음악의 맛있음과 항상 반겨주는 너와 나 아닌 우리들의 보미님. 아, 제가 모두의 네, 저이군요. 먹과 맛의 행복 시간입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네요. 먹고 사는 일이 쉽지 않죠. 다 먹자고 하는 일 잘 먹어야 여름을 잘 납니다. 7월의 첫 월요일 맛있는 만나 꽃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첫 곡으로 꽃밥을 지어라 띄워드렸는데 다 짓고 이제 승승장군님 드시러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1716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 태구나 씨가 왜 이러는지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해주셨네요. 그래도 이제 장마까지 올라와서 더 푹푹 찌는 그런 더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요 더위 지금 잘 넘기셔야 돼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김상용의 시 홍순관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습니다.

김상용의 시, 홍순관의 노래로 나무로 창을 내겠소 듣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평경 이야기 티켓 당첨자를요 지금 발표할게요. 당첨자는 총 3분인데요. 전화번호 끝자리 2130-7426 8325번 쓰시는 세 분께 티켓 두 장씩 드립니다. 2130-7426 8325번 쓰시는 분이에요. 자, 티켓 수령 방법은 저희가 개별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도 공연 티켓 선물이 또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여우락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는 작품인데요.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여우락 페스티벌은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축제죠. 올해는 우리 국악방송 창호해드린 햇살의 한디 이한철님이 예술감독을 맡아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공연은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지는 김백찬 그리고 김반장과 생기복덕의 생기로운 장단생활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얼씨구야의 작곡가 김백찬, 그리고 드럼과 보컬의 김반장, 기타의 김세형, 베이스의 김민호, 동해안별신구 전승교육사 박범태가 함께하는 록밴드 김반장과 생기복덕이 만나서 펼치는 공연인데요. 조합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들이 만나 전통과 현대, 국악과 록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판을 펼쳐 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 전통 장단이 지닌 리듬과 에너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생기를 되찾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라 제목도 생기로운 장단 생활인데요. 7월 19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1967님께서요. 올해 60, 요즘 갈수록 재미가 없고 그냥 일하면서 라디오 듣는 나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요. 때때로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네,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요. 간간이 일상 속에서 뭔가 재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자, 9151님께서요. 일하고 왔을 때 마누라의 애교 목소리로 반갑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살아가는 맛이 납니다. 결혼 35년째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나 좋습니다. 참 무언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한 그런 날 옆에서 누군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 더 좋죠. 수고했어. 화이팅! 이렇게 응원 한마디 해주면 정말 힘이 불끈 솟아나잖아요. 자, 7237님께서는요. 주말에 산에 가자 손을 내밀어준 남편의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손잡아 힘들 땐 잡아 이끌어줍니다. 여보, 주말에도 내 손을 잡아줘요. 퇴근길일 텐데 조심히 오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그렇죠? 주말에 이렇게 등산도 하시고요. 그러면 건강도 챙기시고 두 분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보내시고 일석이조네요. 자, 2630님께서는요. 저는 요즘 살맛 나게 해주는 게 크루즈 여행이에요. 저희 가족 큰언니, 작은언니도 제 덕분에 같이 갈 수 있게 됐어요. 순수 제 실력으로 언니들도 같이 여행 갑니다. 저 대견하죠? 해주셨는데 아, 이거 대견함을 뛰어넘어서요. 이 비법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당첨되신 거예요? 아, 이거 정말 경쟁률도 대단했고 이런 게 참 저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경품이나 뭐 이런 게 당첨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당첨이 되실 수 있었는 건지 이것도 정말 너무 신기하네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정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아침에는 집밥 먹고요. 점심에는 컵라면 먹고요. 요즘 6시에는요. 제 마음속 제일 맛있는 양분 인기 프로 만나와 함께 라면을 곱빼기로 따따블로 먹습니다요. 꿀꺽 해주셨네요. 아유, 우리 꿀꿀님. 이 6시 저녁마다 라면 드셔서 어떡해요? 만나와 함께 라면. 3033님께서는요. 보미누님, 저는 퇴근하고 샤워하고 나서 문자 보냅니다. 해주셨네요. 아, 우리 3033님의 이 취업 소식 참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인데요. 이렇게 또 잘 근무하시고 퇴근하고 시원하게 샤워하시고 만나까지 함께 해주시니까 기분 참 좋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자, 1716님께서요. 이제는 자식들 다들 시집장가 보내고 저는 장구치고 북치고 다니면서 상도 받고 이 또한 얼마나 신나고 신명이 나는지요.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너무나 나날이 즐겁습니다. 아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세상에. 이 풍물 연주하시는 그 순간만큼 정말 시원하게 장단 두드리시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장구 칠 때 참 잘은 못 치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해서 네, 이렇게 열심히 그 연습하는 순간에도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명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 다 풀리고 참 좋더라고요. 그 기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9653님께서요.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고 저 열심히 산 덕에 오늘 저녁 먹으려다가 채소 반찬이 10가지가 넘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문자를 올려봅니다. 오늘은 식후에 하던 갖가지 운동을 끝내고 만나 앞으로 청

0: 취하며 저녁 먹으려고요. 맛나 반찬과 함께. 아유, 운동 끝내고 드시는 저녁꿀 맛있죠. 네,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하선영의 가야금 병창으로 부녀 상사곡 쌀 퍼주고 떡사 먹고 듣고 옵니다.
1: 그때요, 뺑덕이네는 신봉사가 딸 팔아 전국관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였는데 이 몹쓸 뺑덕이네가 신봉사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겠다.

0: 과 팔자고 춤추기
1: 이웃 집에가 욕자로고 조상 집에가 쌈자로고 참자면 니갈

성화를 부르고 어떻게 반해 놨던지 나무 칼로 귀를 샥 도려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세상 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은 기상용어 하나를 맞춰주세요. 이것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가 만나는 경계를 일컫는 전선의 한 종류인데요. 차가운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서로 비슷한 세력으로 팽팽하게 맞서 어느 쪽으로도 밀리지 않고 한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전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경계면 주변에는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게 되는데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이 전선은 지속적인 비와 집중호우를 유발하기도 하죠. 한반도의 여름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장마가 바로 이 전선에 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름철 한반도에 형성되는 이것을 장마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장마전선을 포함해 보다 넓은 의미로 이 전선을 일컫는 공식 기상용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오늘도 떠먹여드리는 보기 나갑니다.

0: 1번 애정전선, 2번 취업전선, 3번 정체전선, 4번 고압송전선, 5번 남북휴전선.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스코농의 노래로 갈까 보다.
1: 궁금해 죽겠네.

스코농의 노래로 갈까 보다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상용어를 맞춰주시는 문제가 나갔죠?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힘겨루기를 하며 움직이지 않고 오래 머무는 경계를 뜻하는 말이고요.

0: 여름철 한반도에 장맛비를 내리게 하는 전선이기도 합니다. 1번 애정전선, 2번 취업전선, 3번 정체전선, 4번 고압송전선, 5번 남북휴전선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오답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790님 기압골 장마전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쉽게 네 오답이에요. 이 장마전선이 포함된 전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627님께서요. 모처럼 참여합니다. 고압 송전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는지 장마가 오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1967님 1번 찍어요. 애정전선. 아니 1번 찍어주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2819님께서도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엄청 습해서 에어컨 틀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장마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3033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장마철이라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영기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2987님께서 장마 시작 소나기 맞고 퇴근했더래요. 장마엔 맛있는 라디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네요. 7237님께서도 이것이라네요. 남편이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맞나 봐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꽃분해님께서 호호호 보기가 재밌어요. 저는 2번이요. 취업전선. 아 이렇게 일부러 재밌게 보내주시는 거죠. 4835님께서 정답으로 출석체크 해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9653님께서도 당신의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 라는 네, 예쁜 사진과 함께 또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3165님께서요 늘 듣지만 처음 문자 해보네요. 떠먹여주는 퀴즈 대박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자 3165님께서도 방금 이렇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자 8397님께서 약간 헷갈려요 하시면서 기압전선 보내주셨습니다. 자, 땡이에요. 네.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올해 장마는 피해 없길 6시에는 만라전선이 있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장마 때마다 항상 비 피해가 참 우리나라가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정말 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2113님께서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운동하는 재미를 알아가는 중이에요. 집순이었는데 라디오 들으며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만나는 활력소입니다. 해주셨네요. 너무 좋은 습관 네, 기르고 계시군요. 이 참 좋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면 덜 지루하시고요. 건강도 챙기시고요. 너무나 좋죠. 자, 5830님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진짜 떠먹여주네요. 잘 받아먹은 거 맞겠죠? 장마로 오늘 여기 제천도 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즐거운 음악으로 꿉꿉한 마음 날려버립니다. 하시면서 정답 네, 잘 받아드셨습니다. 잘 드셨어요. 맞춰주셨어요. 자, 2379님께서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는데 아무 피해 없이 태풍도 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막 퇴근하고 와서 정답 보내네요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비구름을 형성하는 이 전선이 한반도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오래 머물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생기는 거고요. 바로 그 한 곳에 오래 머문다는 특징이 이 명칭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것을 머문 전선이라고 부른다네요. 이것도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번 애정전선, 2번 취업전선, 3번 정체전선, 4번 고압송전선, 5번 남북휴전선. 자, 이 중에 무엇을 말하는 걸지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듣고 옵니다. 자, 이 노래의 가사 중에요. 네 앞에만 서면 너무 어지러워. 다가갈까 말까. 제자리만 빙글빙글. 자, 이 가사를 보면 정답 아실 것도 같죠? 예결밴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내가 돌아간다.
1: 하, 둘, 시작!

예결밴드의 연주한 노래로 내가 돌아간다 듣고 왔습니다. 으뜸이 님께서요. 오늘 월요일이라 많이 힘들었어요. 퇴근길에 힐링 주는 만나 들으며 기운 차려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630님께서 정답이 맞을까요? 틀려도 다시 배우면 되죠 해주셨는데 그럼요. 네. 틀려도 다시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기억에 남아요. 승승장구님께서 기상예보 흘려듣기만 했는데 오늘도 떠먹기 퀴즈로 알아가네요 해주셨고요. 윤혜성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7532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요 보나명님께서 장마전선인가요? 장마로 매미 소리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 두 딸은 취업전선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네요. 요즘에 살맛나는 일은 남편과 노는 일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는지 놀지 못했는데 남편과 다니며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시 예전에 연애하는 시절로 돌아온 것 같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참 좋습니다. 네, 이런 시간 함께 또 보내실 수 있다는 것도 참 기쁜 일이죠. 자 그러나 오답 주셨네요. 장마전선이 포함된 것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 1번 애정전선이요. 저와 만나 함께요. 애정전선이요. 아, 정답으로 해드리고 싶은 오답. 네. 자, 4802님도 정답 주셨고요. 1790님께서 서두르다

0: 보기를 못 들었어요 하시면서 다시 정답으로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0632님께서 예전에는 기상통보관이 해주셨죠. 동물들의 행동 보고 날씨를 점치기도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자, 8397님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1319님께서 먹고 사느라 오늘도 일 댕겨왔어요. 이제 저녁 준비 고추장 불고기 하려고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는데 고추장 불고기도 정말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19님 요리를 정말 뚝딱뚝딱 해내세요. 자, 8397님 정답 고래고래 해주셨는데 어떤 퀴즈를 들으신 것인지 만나 듣고 계신 게 맞죠? 네, 0750님도 그리고 1680님 자, 5558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558님께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주말에 우리 애들 한 달 전부터 비밀로 한 남편 차 서프라이즈 해주셨습니다. 우리 애들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이런 것이 사는 것인가 봅니다 하시면서 와, 근사한 자동차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 자녀분들께서 이렇게 선물해 주신 거군요. 와, 너무나 멋지십니다. 얼마나 보람되시고 뿌듯하실까요. 그쵸? 4370님께서요. 날씨가 후덥지근해요. 장마가 시작되려나 해주셨는데 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비 피해 없으시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8397님 정답 주셨고요. 2033님께서 올해도 무사히 잘 넘어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두들 무탈하길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 3082님께서도 시골 농사 비가 많이 올까 걱정입니다 하셨는데 아, 이 농사가 정말 걱정이죠. 네, 참 이 농사가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드디어 정답 발표할 시간이네요. 오늘의 정답은요. 3번 정체전선이었습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따뜻한 공기가 여름이면 한반도 부근에서 만나게 되고 두 공기 덩어리의 세력이 비슷하다 보니 어느 한쪽으로 밀리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는 정체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전선이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의 밀당을 하며 한반도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일기예보에서 장마전선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지만 요즘은 그냥 정체전선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장마전선은 정체전선의 한 종류로 여름철에 한반도에 형성된 정체전선을 따로 이르는 말이고요. 이 정체전선은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든 형성될 수 있는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전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다시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충남 홍성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충남 홍성에 있는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을 맞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곳 기상과학관에선 기상기후 체험 캠프와 어린이 기상학교, 미래 기상학자 연구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인데요. 지금 신청 기간이니 미래의 기상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라면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에 장마가 찾아왔지만 장맛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는 동안 한쪽에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복합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고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도에 또 오후까지는 남부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잠시 시원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서 무더위가 나타날 텐데요. 내일 아침 서울 24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서울 30도, 청주와 강릉, 광주와 울산도 32도가 예상되고요. 포항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민 캐스터였습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꾸미로다 2630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하마님께서도 정체전서 네,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똥글뱅이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일기예보 통해 미리미리 체크하고 일상이 수월해졌죠. 그 옛날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보내주셨는데 답답한 것도 정말 답답했겠고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작물이 키우던 게 다 막 엎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죠? 자, 1430님께서는요. 저녁으로 수제비 해먹으려고 통밀가루에 자색 고구마 가루 넣고 잘 지게 하기 위해서 기름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키고 있어요. 그 사이에 감자, 당근, 호박을 썰어놓고요. 멸치를 살짝 구워서 멸치 육수를 끓이고 있답니다. 곧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오면 채소를 넣고 그리고 나서 손에 물을 묻혀서 반죽을 조금씩 떼어내어 충분히 익혀주면 아주 맛있는 수제비가 되겠죠. 저는 수제비를 아주 좋아해서 가끔씩 수제비를 해먹는답니다. 여기에 반찬으로는 작년 김장김치와 방금 전에 만든 오이무침과 먹으려고요. 벌써 침이 나오네요. 만나 진행자 보미님과 애청자님들도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와, 문자를 어쩜 이렇게 생생하게 적어주셨을까요? 이 수제비 만드시는 풍경이 여러분 그려지시죠? 아 정말 맛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멸치를 이렇게 또 살짝 구워서 육수를 끓이면은 뭐가 더 맛있을까요? 저 이거 좀 궁금하니까 알려주셔야 돼요. 아 그냥

안 넣고요. 육수 끓일 때 살짝 구워서 넣으면 뭔가 비린내가 덜할까요? 그런 추측이 되거든요. 어쨌든 너무나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3033님께서요. 저는 매월 월급 날이 낙입니다. 예전에 일하는 직장보다는 이번 직장이 평균적으로 30만 원 정도는 감소했는데, 그래도 저번처럼 주말, 밤늦게, 빨간 날에는 출근 안 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 30만 원좀 적게 들어왔네 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도 없고, 밤도 없고, 이 쉬는 날도 없이 이렇게 일하신 거에 비하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실 수 있으니까 오히려 30만 원보다 더큰걸 얻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요즘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것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차오름의 연주로 손잡고 걷기 1부 끝곡으로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나태주의 시, 하윤주의 노래로 풀잎을 담기 위하여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요즘 나를 살맛나게 하는 것을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동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987님께서요. 저녁 퇴근 브라질 대 노르웨이 월드컵 축구 녹화 중계 보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만 6시 국악방송 생방송으로 청취합니다. 해주셨네요. 다른 데는 일정이 좀 있으신가 봅니다. 아유, 우리 2987님과 소중한 시간이네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작년에 예식장 갔다가요.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국악방송 구경하고 온 사진 보냅니다. 멋있었어요 하시면서 국악방송 와, 한옥으로 참 멋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에 그 사진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여름 과일 먹는 맛으로 살아요. 참외, 자두, 복숭아, 수박, 천도복숭아, 방울토마토, 맛난 여름 과일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마음이 향하는 곳, 달콤한 나의 꿈 신청 드려봐요 해주셨는데요. 아, 저도 참 여름 과일들을 제가 과일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한데 여름 과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좀 극단적이네요. 그래서 참외, 수박 이런 것들 저도 요즘에 먹으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신청해 주신 이 두 곡이 지난주 목요일에 마침 네, 또 방송을 띄워드려서 조금 시간을 갖고요. 네, 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윤혜성님께서요, 앞서 제가 1부에 멸치 육수 내실 때 볶아서 쓰신다고 해서 제가 의문을 가졌더니 멸치를 볶아서 육수를 끓이면 비린내가 없어져요. 소금은 볶아서 가는 소금으로 만들어 사용해보세요. 소금을 볶아서 사용하면 씁쓸한 맛이 없어진대요. 해주셨네요. 아, 네. 이런 방법이 또 있었군요. 그리고 1430님께서 멸치를 구워서 국물 내면 비린내가 덜하고 국물이 더 진하게 우려나온다고 이렇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징어와 새우도 나왔어요. 국물이 더 감칠맛 납니다 하시면서 수제비 끓이신 거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제가 염치 없이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네요.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8397님께서요, 앞서 1430님께서 수제비 끓여드시는, 네, 그거 요리하는 방법 알려주셨는데, 어머님 생각나네요. 멍석 피고, 모기 불 피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하마님께서요, 우리 딸이 10년 열애 끝에 7월 12일에 결혼을 해요.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곧이네요, 그쵸? 오. 요즘 아들이 생겨서 살맛나요. 시간이 왜 이리 안 가죠? 네, 주셨는데. 아, 이번 주말이잖아요.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시간, 오늘부터는 아마 빨리 흘러갈 것 같아요. 자, 2723님께서요. 요새 많이 덥지만 걸으면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어요. 오늘의 풍경 사진입니다. 논에 뭐가 많이 자랐네요. 여름꽃 해바라기도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어요. 담장에 작은 우이가 너무 귀엽게 달려 있어서요. 모두 덥지만 다들 잘 이겨내며 자라고 있네요.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세 장의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 우이가 정말 귀엽네요. 제 새끼손가락만 할까요? 엄지손가락만 할까요? 아이고,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이 우이도 작지만 아주 무럭무럭 크겠죠? 자, 1319님께서요. 살맛 나는 것. 역시 고기지요. 이제 먹어보려고요. 살맛 나게 텃밭에 고추 따서 근디 고추가 쌍둥이 하시면서 와, 고추장 불고기 직접 만드신 거 이렇게 또 사진 찍어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고추가 꼭지는 하나인데 두 개가 달려 나왔네요. 신기하네요. 이런 것들도 텃밭 이렇게 키우시면 상품으로는 안 나오는 이런 모습들, 네, 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7426님께서요, 보미님, 너무 습한 날씨 탓에 두 눈마저 축축해요. 만나 사연과 선곡으로 큰 위로받아요. 공연 선물 감사합니다. 벌써 문예친 섭외했어요. 문화예술 친구.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공연 재밌게 보고 오셔서 또 공연 후기도 남겨주세요. 승승장군님께서, 에구, 죄송해요. 잊어버리고 또 신청드렸네요. 괜찮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어떻게 매일 선곡을 다 기억하면서 사나요? 좋은 곡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요. 피디님께서 차곡차곡 잘 모아놓으실 겁니다. 꽃분해님께서요. 보미님이 좋아하는 과일은 천도복숭아일 것 같아요. 만나 인기 천도. 만나 인기 천도에 걸맞게 제가 천도복숭아 좋아해 볼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김용우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희망곡.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의 대형 산불까지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AFP,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남부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에 지난달 말 시작된 산불이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느 프랑스 총리는 이날 남부 마르세유에서 개최한 위기대응 회의에서 이번 산불로 지금까지 약 8,700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00헥타르는 이달 1일 하루 동안에 발생한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프랑스 남부 피레네 조리 앙탈주에서 페르피냥 동쪽의 산간지대까지 약 1,500헥타르에 달하는 면적에도 산불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르투갈 중부 부잘라에는 2일부터 사흘 넘게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코페르니쿠스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4일까지 포르투갈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면적은 12,000헥타르에 달합니다. 스페인 북동부 코스타 브라바 해안 인근 지역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이틀 만에 2,200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유럽을 뒤덮은 폭염으로 고온 건조한 기후가 형성된 와중에 강풍이 불면서 산불이

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프랑스 기상청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에 따르면 이번 폭염이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산불과의 사투도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봄이었습니다.

억수의 연주와 노래로 미량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지금 유럽의 폭염 정말 심각하죠? 뉴스를 봤더니요, 마트에서는 선풍기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막 주먹다짐도 생기더라고요. 이 산불도 정말 큰 위기입니다. 건조하기까지 해서 더욱 걱정이고요. 네, 빨리 진화되길 바랍니다. 승승장구님께서도요, 폭염 때문에 산불까지 났군요. 심각하네요. 얼른 산불이 진화되길 바래요. 오늘도 좋은 음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2113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987님 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7237님께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426님께서요. 만나 인기 천도 후하하 어쩜 이런 표현을요. 만나 청취자님들은 표현의 귀재들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재치 만점인 여러분과 함께한 7월 6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2723님의 신청곡이에요. 조아라의 대금, 임재정의

팍 외 여러분의 연주로 K-Rock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영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모학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

술을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쳤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쳤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용무를 친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직 악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임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71년 7월 6일, 오늘은 재즈의 전설 루이 암스트롱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What a Wonderful World로 시작하는 그의 노래를 듣다 보면 음악보다 먼저 웃음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환하게 웃는 얼굴, 걸쭉한 목소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유쾌함.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그의 음악을 들으며 재즈와 함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루이 암스트롱 원곡이죠. What a Wonderful World. KBS 국악 관현악단과 김효도의 태평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고 하네요. 녹음 도중 악보를 떨어뜨렸는데 당황하는 대신 즉흥적으로 음절을 흥얼거리며 노래를 이어갔다고 하죠. 뭐 이랬을까요? 두밥두바, 슈비슈비. 재즈를 대표하는 스캣 창법. 비록 그가 창시하진 않았지만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은 건 루이 암스트롱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모두 음악이 되는 여유가 흘러넘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를 단순한 재즈 아티스트가 아니라 진정 행복을 알았던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이어서 두곡 준비했습니다. 오평선 시 김선경 작곡.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희국 씨, 김두영 작곡, 그대 있음에 바리톤 최병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손지수가 부른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꽃인 것을 바리톤 최병혁의 목소리로 그대 있음에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정인섭 시인의 시 물방아에서 뽑았습니다. 팽이같이 도는 방아 몇 해나 돌았는고 부딪히는 그 물살은 뛰면서 희게 웃네 하늘의 구름도 희게 웃네.

소프라노 전효진이 부른 정인섭 씨, 김원호 작곡 물방아 보내드렸습니다. 얼마 전 휴대전화 뒷번호 5712번님께서 신청하신 리베란테의 나라 보내드렸더니 어머 교수님 리베란테 나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 기분이 날아갈 것 같네요. 청취자를 사랑하는 방송 당신을 위한 노래 진짜 사랑합니다. 교수님 만세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또 2306번님도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 들을 수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양준모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니 더 좋아요. 역시 고품격 음악방송 당신을 위한 노래 영원히 계속되길 바랍니다. 저도 리베란테 팬인데 나라 들려주셔서 잘 들었어요. 교수님 최고라고 남겨주셨고요. 박하사탕님께서도 미생 OST 나라 중창 버전이네요. 힘차고 하모니 버전 좋네요. 거기에 5784번님도 미생 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 OST 나라도 너무 찰떡이죠. 리베란테 나라 너무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이 리베란테의 음악 좋아하신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벌써 한 2주가 됐으니까요. 오늘은 리베란테의 다른 곡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씨 최한솔 작곡 여정 리베란테가 부릅니다.

리베란테가 부른 여정 보내드렸습니다. 음악은 삶 그 자체다. 루이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남겼죠. 누군가를 기억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 사람의 노래를 함께 기억할 수 있다는 건 참 특별한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조이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2일 한국문화의 집 코스에서 열린 화음 율곡편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부제가 율곡인데요. 가객이 노래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율곡은 악기로 가락을 세우고 또 장단위에 자기 소리를 펼쳐 보이는 연주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공연에 오른 거문고, 해금, 가야금, 대금, 피리 이렇게 다섯 악기의 산조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먼저 만나보신 무대는 최유빈이 연주한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입니다. 거문고 연주자 최유빈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고 2005년과 올해 국립고학원 민속악단 청년단원으로 재직하는가 하면은 또 국립고학고등학교에 출강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갑등류 거문고산조는 박석기 명인의 가락에 한갑등 명인만의 독자적인 가락을 더하여 완성된 산조인데요. 신캐등류 거문고산조와 함께 거문고산조계의 양대산맥으로 손꼽힙니다. 단아하고 간결한 선율 전개와 또 깊은 농연을 통하여 거문고 특유의 무게감을 깊이 있게 표현하는 산조인데요. 이러한 산조를 어떻게 연주할지 기대해 보시면서 음악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빈의 거문고 연주로 한갑등류 거문고 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유인상이 함께합니다.

최유빈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동요 검은고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유인상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임선희가 연주하는 지영이류 해금산조입니다. 해금 연주자 임선희는 한양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고요. 같은 대학원에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24년과 작년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그리고 올해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2015년에 동아국악콩쿠르 일반부 해금부분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하면은 지용구와 김덕진 명인에게 전수받은 경기신화잇가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조인데요. 선율이 밝고 경쾌하고 특히 다른 산조에는 없는 국거리 장단을 포함하고 있어서 재치있고 섬세한 표현이 특징인 산조입니다. 그러면 임선희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박종훈이 함께합니다.

임선희의 해금 연주로 지영이류 해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박종훈이 함께했습니다. 거문고산조 들었고 방금 전 해금산조 그리고 이어서 준비하고 있는 무대는 강태웅류 가야금산조입니다. 손세영이 연주하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손세영은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고요. 국가무형유산 진도식긴굿 전수자입니다. 또 전주대사슴놀이 일반부 기악부에서 장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가 들려줄 강태웅류 가야금산조는 자연의 소리를 담아낸 담백하고 경쾌한 가락이 특징인 작품입니다. 강태웅을 비롯하여 원옥화, 김일구로 이어져 전승되고 있으면서 또 엇박과 식임새의 묘미가 돋보입니다. 손세영의 가야금 연주로 강태웅류 가야금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합니다.

강태용류 가야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2일 한국문화예식 코스에 오른 화음, 율곡편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관악기의 산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윤진우가 연주한 이생강류 대금산조입니다. 대금 연주자 윤진우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시립국악관악단 단원이자 국가무형유산 대금산조 이수자입니다. 그가 들려줄 이생강류 대금산조는 이생강 명인이 한주환 선생의 가락에 본인의 더눔을 더하여 구성한 대금 독주곡인데요. 다른 유파에 비할 때 청이 높고 가락이 화려하고 또 맑고 청한 소리가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윤진우의 대금 연주로 이생강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박종훈이 함께합니다.

윤진호의 대금 연주로 이생강요 대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박종훈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으로 권도윤의 서용석유 피리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리 연주자 권도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에서 예술전문사, 즉 석사를 졸업했고요. 2022년부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서용석유 피리산조는 대금, 해금 등 여러 악기의 산조를 남긴 서용석 명인의 남도음악적인 깊이가 응축된 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용석 명인이 구음으로 구성한 가락을 그의 후배이자 제자인 한세연이 전수받아서 피리 특유의 연주기법을 가미하여 서용석유 피리산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FM과학당의 마지막 곡으로 권도윤이 연주한 서용석유 피리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현수가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0일 한국문화예식 코스에 오른 화음 율곡편 실황과 함께했는데요. 남은 무대는 내일 FM과학당을 통해서 또 만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살 때 시작한 춤. 그 길을 따라 60년 넘게 외길을 걸어온 최향순 명모. 그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만나 춤과 소리, 타악, 가야금까지 두루 익히며 악가무를 겸비한 명무로 성장했는데요. 특히 임해방류 승무와 살풀이춤의 진면목을 보여주면서 스승의 예술정신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창작을 통해 새로운 전통의 길을 열면서 전통과 현대를 잇는 춤의 세계를 펼쳐왔는데요. 평생 한 길로 매진한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중앙대학교 무용과 명예교수인 최향순 명무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무용을 하는 무용가 최향순입니다. 1956년 1월 3일생입니다. 태어난 곳은 공주군 의당면 유룡리에서 태어나서 막바로 대전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술에 뭐 신동 충청도권에서는 김독수 선생님과 제가 신동이라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음악만 틀어주면 정신없이 춤을 추고 냄비 뚜껑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면서 가르친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적으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아마 타고났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안 하셨는데 저희 이모님이 예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동 하니까 얘 좀 봐라 정말 춤을 잘 춘다. 그리고 이모님이 장단을 치시면 그 장단에 마음대로 춤을 제가 꾸며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모님이 이옥순입니다. 마지막 군반의 춤꾼이었습니다. 기회도 출중하셨고 옛날에는 이렇게 학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방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한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가 이모님 옆에 앉아서 이모님 장구 소리에 굶 소리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처음에는 아버님이 엄청 반대를 하시다가 안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저를 데리고 방학이면은 서울에 가서 문화재 선생님한테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공부를 쭉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나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국악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국악원이 이제 지금은 둔산동에 있지만 옛날에는 문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전 국악원에는 그때 당시 때는 김춘하라고 계셨거든요. 거기서 이제 허튼춤도 배웠고 승무춤도 배웠고 가는 곳마다 이쁘다 이쁘다 하셨고 박수 뭐 하셨고 용돈도 많이 주셨고 많은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면서 국악원에서 무용을 계속하면서 이 타악기가 별개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무용 속에 그러니까 춤 속에 악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항상 춤을 추면 설장구춤, 장구춤도 추고 소구춤도 추고 이렇게 다양한 춤을 같이 했습니다. 양도일 선생님이라고 꼭두각시 노름의 그 무용문화재신 선생님이 그 설장구를 저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하고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장구를 꼭 배워야 된다 해서 9살 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때부터 이제 설장구 배웠고 뭐 꽹가리도 배웠고 두드리는 악기는 거진 다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중학교는 제가 배울 때는 비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원에서 시작해서 석간동에서 와서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대전에서만 놓기는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출세를 하는데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그렇게 돼서 국악예술중학교에 저를 양동희 선생님이 손을 잡고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춤을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국악예술학교, 그때 뭐 다 계셨어요. 김소희 선생님, 박기희 선생님, 박헌봉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금 최종실, 김독수, 뭐 전부 다죠. 그때에 계셨던 선생님들은. 근데 그때는 이제 김독수 선생님이나 최종 선생님은 오라버니죠, 오빠. 오빠하고 쫓아다닐 테니까. 그랬었고. 뭐 인간문화 선생님들이 다 나오셔서 무료로 전부 다 봉사해 주셨거든요. 학교가 너무 가난했기에 다 오셔서 그냥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문화재 선생님을 함께 그 어떻게 배울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네, 한혁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셨고 우리 국악예술학교를 만드신 박희 선생님과는 절친이셨고, 그래서 박희 선생님이 그 저희한테 가야금 병창도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항상 춤과 그 기악이 소리가 함께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당시 때는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조상현 선생님 아시죠? 조상현 선생님이 기숙사에서 묵으시면서 매일 소리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때는 뭐 방음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소리하면 저쪽에서 다 들리고 이쪽에서 꽹과리 두드리면 다 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 몸에 다 음악이 스며들어서 정말로 좋은 교육이었죠. 지금은 한국 무용 따로 뭐 기악 따로 소리 따로 했지만 그 당시 때는 부전공으로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악기냐 소리냐 이렇게 해서 부전공으로 두 개 정도를 하게 해서 감호학을 다 할 수 있게끔 교육 과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들어줘서 배웠죠. 성우향 선생님은 강산째 소리가 좋다. 튼실하고 좋다. 그래서 성우향 선생님을 한번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배우러 갔죠.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는 그냥 배운 대로만 단가 정도 배웠고, 성우향 선생님을 만나서는 직접 입문을 해서 춘향가, 뭐 심청가 이렇게 소리를 쭉 한 18년을 제가 춤을 추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리꾼이냐 뭐 타악이냐 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춤을 잘 추기 위해서 소리를 배웠고 춤을 잘 추기 위해서 타악도 배웠고 악기도 배웠고 춤 속에는 우리의 음악과 우리의 국악이 녹여 나야지만 되고 장단을 타고 놀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저는 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소리했어?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지만 저는 이제 6살부터 춤을 시작했고 춤으로 지금까지 추고 있는 무용가입니다.

국악예술학교를 졸업하고 박기희 선생님이 그 단체를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박기 선생님 예술단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는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거기에서 올림픽 그러니까 삿포로 올림픽 인도네시아 박람회 이런 박람회 이런 것들을 코트라에서 공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5인조로 만들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박람회 뭐 일본 박람회 이렇게 해서 많은 곳을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절단이죠. 어떻게 얘기하면 국악예술학교 출신 중에 이제 잘하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생들이죠. 그때는 졸업을 했지만 뽑아서 그거를 단체를 만들어서 순회 공연을 저희를 시켰죠.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 당시 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선생님들이 대학은 뭐 들어가느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절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안 가고 막바로 이제 이렇게 사절단에 들어가서 거기서 해외를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용돈벌이도 하고 그때 봉급이 꽤 많았어요. 저희가 어린 나이에. 그래서 거기서 5, 6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빠른 나이에 그 연구소를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최양순 무용연구소를 운영했습니다. 28이 먹게 된 빠른 나이죠. 연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뭐 학부모들이 오셔서 대학은 어디 나왔냐? 뭘 어떻게 됐냐?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그러고 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갔죠. 그래서 그 나이에는 좀 늦게 공부한 나이에는 무용과보다도 더 공부를 음악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최초 제가 일기 판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에 그때는 음악대학 국악과입니다. 갔죠. 그래서 아마도 판소리가 전공이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서 조금 있다가 박범은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간현악단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래서 중앙간현악단 또 국악대학 우리 국악대학이 아니고 그때는 음악대학 국악과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구고 뭐 깽가리고 잘 치니까 간현악단에 들어가서 뭐 상세도 치고 뭐 장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악보 실력도 늘렸고 또 간현악단에서 하는 그 음악적인 것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기회였던가. 만약에 무용과로 갔으면 무용이야 뭐 원래 아기 때부터 제 전공이지만 내 삶 속에 이 음악이라는 자체를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 악사가 어룽지는 소리를 다 잡아내요.

알아요. 아쟁이 뼈다, 대금이 뼈다, 장단이 어룡진다. 음악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느 장단, 뭐 다드래기면 다드래기 장단, 칠체 장단에 음악을 이렇게 넣어라 얘기하지 작곡가가 작곡해 준 대로 저는 춤을 안 춥니다. 제가 항상 제 음악은 제가 장단을 구성해서 그 위에 음악을 하게끔 만듭니다.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악과 무를 두루 익히고 전통과 창작을 오가는 이 시대 명무 최양순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88 예술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88 예술단에서는 연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예술단에 넘어와서 거기서 별개의 그 감호학팀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종독 단장님께서 최양순의 특기는 놀이하며 춤추며 두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너의 특기를 살려서 예술단에 한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 될 수 있게끔 하라 해서 만들어진 게 연신풍작 물의 소리춤이었습니다. 네. 해서 그때 서한우, 김평호, 지금 기라선 갔죠? 박재순, 전부 다 유희성, 전부 다 그때 그 팀을 만들어서 아홉 명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게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스미소니안 박물관, 케네디 센터, 뭐 유럽, 미국 쪽으로 순회를 했죠. 물의 소리춤이라고 해서 연신풍장 박병천 선생님이 고증을 해주셔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서 한 아홉 명이 한 번도 바깥에 나오지 않고 두 시간을 춤추며 두드리며 감호학을 풀어내는 그 작품이 연신풍장 물의 소리춤입니다. 그 물의 소리춤을 안무를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감호학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하나 선보이면 어떨까 해가지고 박벽전 선생님 고증으로 이 작품을 안무했습니다. 뭐 박수가 장면이 끝날 때마다 굉장했습니다. 그 당시 때. 지금도 그 작품이 사람들의 입에 예, 야 진짜 좋았다. 근데 뭐 작품도 좋지만 연주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현재 뭐 박재순, 서한우, 김평호 이런 끼쟁이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해줬기 때문에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히트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안무자로서 최양순이라는 이름이 더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 때는 방송을 틀으면 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국악의 향기라든지 국악 한마당 이렇게 있었을 때 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용은 최양순이가 이렇게 뜨게 됐죠. 그 당시 때. 그러다 보니까 최양순 찾게 되니 최양순 무용단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백제예술대학에서 교수로서 오면 어떠냐고 했을 때 여기 서울예술단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고 상당히 망설였는데 그때 전북대학교 최상하 교수가 여기 교수로 계셨는데 12기 저희 동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교수로 가야 된다. 포기하고 서울 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을 해 주셔서 그래서 백제대학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제대학에서 딱 10년 동안 여기 전주에 이곳에서 그 최양춘의 춤을 선보이게 됐고 학생이 120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120명 안에는

신비와 춤과 또 기악이 같이 타악이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재들을 10년을 제가 뽑았는데 그러다가 중앙대학에서 국악대학이 만들어지면서 교수로 갔습니다. 네, 제가 국악대학을 갈 때는 타악 연희과였습니다. 그래서 무용 10명에 탁 15명, 25명으로 해서 4학년까지 100명이나 인원이 춤추고 두드렸으니까 뭐 대단했죠.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공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한 번 저를 바꿔줄 수 있는 기회가 또 됐습니다. 국악대학의 교수로 가서 4년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무용과에 교수로 가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때 교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무용과에 구수 선생님이 계시다가 안 계셨고 다 교수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을 때 아무래도 무용과가 너무 배있다. 그러니 학교 측에서 중앙대학교 측에서 무용과로 가면 어떻겠느냐, 무용과도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특기가, 장기가 무용이뿐만 아니라 타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서 이 100명의 인원을 데리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 다시 가서 내가 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한 걱정을 했죠.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에서 있다가 4년제 국악대학에 가게 되니 굉장히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전문적인 거, 더 전공을 잘하는 학생들을 가질 수 있는 이 계기가 돼서 중앙대학교에서도 정말 이제 그때는 학교 안에 우리 기숙사가 교수들한테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를 안 오고 거진 학교 생활에서 뭐 밤 12시, 1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그랬을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악착까지 이랬을까? 그런데 우리의 전통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저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감? 이런 것이 생겨나서 그리고 뭐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새로운 또 전통 창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서 그렇게 아침도 안 가고 했죠. 작품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도 갔었고 해외 공연은 뭐 많이 갔죠. 미국도 뉴욕도 갔고 우리 중앙대학이 굉장히 그 발전하고 뭐 빠른 학교예요. 학교가. 그래서 그때 당시 때도 이제 케네디 센터, 링컨 센터, 박범원 총장님 인솔 아래 미국 거진 미국은 거지 저희가 공연을 순회 공연을 했습니다. 많이 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생명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같이 생활을 했다시피 했고 젊은 나이에는 뭐 같이 맥주도 한잔 마시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제자들과의 그런 시간들 우리 임해방 선생님이 저희하고 그렇게 했듯이 저 역시도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그때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창극과 같이 하는 작품, 또 타악과 같이 하는 작품, 춤이 만들어지는 작품, 이렇게 해서 세 장르를 같이 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사당각 씨 작품은 악기를 하나 쓰지 않고 그냥 몸으로 살판, 얼음산이, 번화도 손으로 움직여서 그렇게 번화 노름을 그대로 움직여서 발도 차고 이렇게 하면서 아홉 종목에 대한 그 가락을 전부 다 춤으로 풀어서 만드는 작품입니다. 무용수가 꽹과리 장구 하나도 두드리지 않고 무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살판은 살판대로 비보이처럼 움직였고 얼음산이는 줄 타는 모습을 줄은 없지만 덩떡 덩떡 이런 허튼 타령의

놀이, 이 우리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이한 그 음악 장단을 해서 그 안에 춤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랬죠,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기 하나, 장구 하나, 깽가리 하나 아무것도 안 쓰고 몸으로 저거를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설장구도 배웠고 깽가리도 배웠고 남사당 놀이판도 봤고 쭉 봤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어렸을 때 이걸 만약에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저도 감히 이 작품을 못 만들었고 사람들도 참 이상하네 저 사람 뭐를 했다고 저걸 해? 할 수 있겠지만 최양실이라는 사람은 자체가 악기는 능통했다. 타고났다. 이렇게 인정을 또 해주셔서 고맙게 감사하게 해주셔서 또 그런 작품을 대담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도리아 작품은 진채선 신재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스승과 함께 사랑을 너무나 사랑을 했고 소리를 여류 명창으로 진채선이가 판소리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헤어져서 다시 만나서 도리화라는 시만 만들어놓고 소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작곡을 시켜가지고 다시 도리화가라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이 도리화라는 작품으로 제가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리화가 영화로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무용곡으로 먼저 올렸었습니다. 소리를 안 했으면 감히 거기까지 제가 못 갔겠죠. 네. 거기는 지금 슬픈 대목을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리의 개면조가 담긴 또 득음을 하는 장면, 폭포수를 내려가지고 그 속에서 소리꾼이 춤으로 그 소리를 연습하는 득음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를 했고 또 훈련 과정에서는 이렇게 판소리는 어렵게 배운다. 그래서 신재호가 진채선을 가르칠 때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치는 그런 작품으로 선을 보였죠. 네. 무용재전에서는 도리화를 대상으로 수상받게 됐습니다. 대통령상을 두 개를 했고요. 무용대상 했고 KBS 대상 받았고 그 다음에 KBS, MBC, SBS가 함께하는 대상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최수종 씨하고 저하고 둘이 너무 좋았습니다. 최버련 스님이 상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때. 그리고 많은 배우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무용가 한 사람이 올라가서 그 상을 받을 때는 자랑스러웠죠. 저 자신도. 네.

그리고 제일 히트가 된 게 그 풍구입니다. 처음으로 북을 밀고 나오는 것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북은 전부 다 세워놓고 치는 북입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걸그룹이든 뭐 누구든 그룹처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당시 때 김석주 선생님, 박병천 선생님 다 모셔놓고 고증을 받아가면서 원불교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북은 전부 다 세워서 치는 북이었죠. 그런데 최중수 선생님이 일본을 왔다 갔다 공연을 다니시면서 아주 최고 잘하는 팀들하고 협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당시 때 거기서 보고 왜 뒤통수만 보여야 되냐. 그래서 앞을 보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뭐냐. 그래서 앞을 놓고 모든 북을 최초로 우리 나라의 최종실 선생님이 먼저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의 북은 북박이로 놓고만 치야 될까. 어렵게 무대에 3단, 2단 싸면서 위에 올려놓고 그냥 무거운 북을 그대로 놓고 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퀴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붙여가지고 풍고 100명 인원이 풍고를 밀고 나와서 제일 기획해서 이 작품을 보고 이건 뭐 환상이다. 그것도 다 여자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 취임식 때도 풍고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풍고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마민족의 여인의 강한 그런 모습을 그렸다. 이 풍고는 움직일 풍자

붓꽃자 써서 쭉 무대 하수에 상수에서 그냥 밀고 쫙 나면서 때리면서 굉장히 리듬이 빠른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여자들이 그렇게 때리니 폭발적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구라는 작품. 그러니까 7, 9, 1을 바퀴를 다 달아서 그것도 밀고 두 개짜리가 네 개가 되고 네 개짜리가 여섯 개가 되고 일곱 개가 돼서 12개까지 차곡차곡 싸가지고 이제 동구라는 작품을 또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최종실, 최양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기 때부터 이 속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잠이 안 오는 날은 많은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만 될까? 왜 이렇게만 해야 될까? 우리는 조금 바뀔 수 없을까? 그러니까 계속 벚꽃 창신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이 만들어져 간 것이 우리 예술이지 않겠느냐? 우리 것이지 않겠느냐? 무던히 발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제, 북박이를 만들어서 박제 예술을 그냥 보존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 보존 속에서 만들어지고 재창작되고 새로이 만들어야지만이 서로가 감흥이 와야 되는 거지. 똑같은 거 계속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것도 힘들 것 같다는 저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0: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중앙대학교 무용과 명예교수 최양순 명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임배방 선생님하고는 23살에 선생님을 만난 계기가 됐습니다. 선생님 북은 천상의 소리라고 사람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죠. 천상의 소리가 뭔가. 그래서 역시 선생님을 만나서 북가락을 잡고 치기 시작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국악예술학교 출신인데 왜 한영숙 바디를 안 하고 임해방 바디를 그 당시 때 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 젓가락만 있으면 두드리니까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북을 잘 치려면 임해방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북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그 방송에 계시는 PD 선생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선생님이 종로의 요만한 단칸방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하고 드리고 선생님 입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생님한테 북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마포에다가 학원을 차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2년인가 지나서 그때 마포의 선생님이 연구소를 차리시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때는 학원생도 없고 저희 제자 한 7명? 6명 정도. 그때 당시 때. 몇 명 안 됐습니다. 마포에.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았죠. 완전 선생님이 앞에서 주시면 따라하는 거예요. 저희는 따라하기예요. 무조건. 선생님이 앞에서 추시면 누가 선생님하고 가장 똑같이 출까나. 선생님은 절대로 이제까지 한 번도 나랑 똑같이 추란 말을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십니다. 저희가 좋아서 임해방이라는 사람의 춤과 똑같이 춰야겠다. 나는 임해방하고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따라했지. 선생님은 나와 똑같이 추란 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매일 거기서 아침에 출근 도장 찍으면 거기 가는 거예요. 한 3시쯤 일어나서 나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미리 가서 연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자 시작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뭐 신날 때는 뭐 몇 시간 뭐 저녁 때까지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승무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풀이를 했고 그 다음에 허투춤, 건무 그렇게 다 배웠죠. 그러니까 23살에 그때 만나 뵈서

다섯, 여섯 시작해가지고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죠. 돌아가실 때까지 뭐라 그럴까? 제가 너무 여우라서 이렇게 장구치 한번 후들거 맞지 않았고 욕 한번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른쪽 가려우면 얻는 가서 긁어드리고 왼쪽 어깨 가려우면 얻는 가서 여우처럼 긁어드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혼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속을 아니까 가락 속을 빨리 받으니까 선생님 늦게 받는 걸 가락을 늦게 받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칠 때 퉁 뚜둥딱 기둥 뚜둥딱 퉁 뚜둥딱 기둥 이렇게 업 그냥 쉬운 혓가락이 아니라 퉁 뚜둥딱 기둥 기둥딱 기둥 이게 매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삼 소삼 우리의 한국무용은 음양의 조화야. 강약을 만들어야 돼. 대대대 강강강 양양약은 못 갑니다. 강약 중간약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도 그 붓가락을 감히 어떻게 따라가서 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선생님 북은 이 여기에 이야기가 있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대삼소삼 강약의 조화가 이루 말할 수 없거니와 이 안에 녹여진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엇박이거든요. 으딴, 으딴, 으딴, 치는, 으딴, 으딴, 으딴, 으딴, 으딴, 다다닥, 으딴, 으딴, 이런 가락들을 가지고 작은 작은 가지를 쳐서 쪼개가지고 그 안에 넣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소리도 했고, 타악도 쳤고, 선생님 춤은 다 배웠습니다. 저희는 한바탕 가지고 안 합니다. 승무 하나 가지고 일곱 번. 일곱 바탕 정도라고 얘기하죠. 할 때마다 달라요. 선생님이 춤 사이가. 네. 그래서 즉흥이 너무나 강하시고 그 안에 녹이는 그 춤가락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 비디오를 보시면 92년 몇 년 몇 년 다 보시면 춤가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춤을 한 번만 배워가지고 두 번만 배워서 세 번만 배워서 선생님 춤을 나 다 배웠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일곱 바탕 정도 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뭐 열 바탕도 넘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춤 속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받아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인배방류의 특징은 호남 특이한 먹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삼을 뿌려도 이제 한영숙류의 예를 들자면 뿌릴 때는 쭉 뿌립니다. 한영숙류는 쭉쭉 뿌리기 때문에 춤이 담백하면서 막 깨끗하죠. 우아함이 깃들은 춤이고 임해방 스님 춤은 살짝 돌려쳐요. 장삼도 쭉 뿌리는 게 없고 살짝 돌려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우주의 철학이 들어있는 것은 양우선입니다. 양쪽 팔을 같이 시소 하시죠. 한쪽만 못 올라가잖아요. 양쪽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춤은 딱 양쪽이 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같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게 우주의 태극권에 그래서 그 선생님 춤은 감히 누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예술 철학이 이 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우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내려가면 왼손이 같이 올라가서 하나에 짚고 대삼소삼 크고 작고 멈추고 저정거리고 이게 이 속에서 그냥 가지고 놀아버려요. 그래서 이 춤을 한두 번 배워가지고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지금 요새 제가 한해종에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역사를 얘기를 해주면서 류파를 바꾸지 마라. 류파를 희석시키지 마라. 이거는 임해방류는 임해방의 맛이 나야 되는 거고 한영숙류는 한영숙 선생님의 맛이 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관을 모르면 이 춤을 여러분이 출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한테 내 스승인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가르쳤고 어떻게 해줬는가에 대해서 이 몸짓에 대해서 설명을 내가 여러분한테 해준다라고 하면

좋아해요. 나이가 어려도 그냥 스포츠처럼 받아주는 나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막 손뼉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냥 그것도 다 스승님의 덕이죠.

많아요. 우리 선생님이요, 저녁에 가서 막 노래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셔요. 근데 제가 이제 판소리를 잘 하다 보니 제가 이제 가요곡을 좀 잘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 한 놀러 가실 때는 야야 와라 그래가지고 저를 많이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꼭 제자한테 입에 넣어서 먹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런 분이에요. 갈길 때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지만 정말 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것도 있으면 입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셨어요. 제자 옷도 일일이 바느질 다 해서 옷 다 만들어서 입히고 꽃가라고 바느질을 하실 줄 아니까 그 옷을 다 만들어서 저희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옷도 잘하지 요리 잘하시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먹는 거는 그냥 누구 오셔도 다 먹여서 보내야 되는 분이에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서 자기가 하신 요리를 먹여서 보내는 분이에요. 네. 지금도 흉내낼 뿐이지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선생님의 속에는 무궁무진해요. 춤 동작부터 붓가락부터 그 무궁무진한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도 그렇게 수많은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춤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한 마리 새가 딱 앉아서 착 피면서 날개짓을 하는 그런 모습. 춤, 이 장삼자락, 이 칠 때, 살풀이에 섭을 칠 때, 그 모습이 그냥 뭐 연습한다고 나올 수 있는 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주 대사섬돌이. 30대 상원했습니다. 그때는 대사습이 대단했습니다. 장원자들을 꽃마차 태워가지고 막 다닐 때니까. 소리는 명창. 최고의 전주 대사습은 최고의 상이었어요. 그때 이 관객석이 꽉 찹니다 거기에. 근데 막 우 이 소리가 날 정도로 박수를 받았어요. 북에서 취임새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주는 노인네든 애든 어른이든 어시고 좋다 이렇게 취임새를 다 하기 때문에 잘하는 건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그 북가락을 치니까 뭐 박수가 우리와 같이 쏟아졌죠.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임배방 스님이 너무 행복해 하셨고 고생했다. 절대로 고생했다는 말 잘 안 하셔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제가 받았습니다. 스님한테.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이 계셨기에 제가 또 한 번 그러한 가락들을 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 장원을 30살 나이에 받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더 이상 행복한 것이 뭐 더 이상 없죠.

0: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사단법인 세종전통예술진흥원 이사장 최양순 명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대전에서 초등학교 때 만나게 된 스승님이 김난 선생님이십니다. 그때 금하죠. 원래 본명은 김금하 선생님이신데 김난 선생님한테 5학년 때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배우다가 서울로 제가 중학교를 국악예술학 중고등학교로 오게 돼서 선생님과의 인연 속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가면서 선생님과 인연을 가졌죠. 선생님 춤은 중꽃제 춤입니다. 뼈는 김숙자 선생님 바디인데 이 바디 안에서 중고째, 김덕순, 이런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의 독특한 춤가락을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제가 너무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선생님한테 또 그 춤을 또 배우고 싶어지니까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의 살풀이 춤이 특이한 중고째의 특이한 모습, 꽃발을 놓고 턱턱 놓는 거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임해방류하고 한영숙류하고는 전혀 다른 발놀림이 있고 동작이 있습니다. 또 터벅터벅하면서 놓으면서 아주 남성적인 맛도 조금 있으면서 이렇게 던져서 쭉 놓고 이게 짓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짓음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아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선생님께서 야야 내가 지금 문화재가 됐는데 이거를 가지고 발전시킬 사람이 제자는 많지만 활성화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이강룡 선생이라고 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한테 시켜서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해서 선생님 만날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뭐 이때는 뭐 선생님 임해방 선생님이 포이동에 있어서 편찮으셔서 춤을 안 추실 때입니다. 아예 못 추셨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에 김남 선생님한테 만나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춤을 조금 네가 활성화시켜주면 어떻겠느냐, 서울 지역에다가 이 춤을 조금 알려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 스승이시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인연이 돼서 김남 선생님 춤을 추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 정승 교육사까지 따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너는 뼈대기는 임해방인데 그럼 어떻게 보면 김남 선생님의 뼈대기보다 임해방 선생님의 근데 왜 뭐 가서 또 뭔 느닷없이 충청도에 김남 선생님한테 또 뭐 전승 교육사를 했느냐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춤은 다 해야 됩니다. 어느 룰을 막론하고 저 서울 예술단 있을 때는 박병천 선생님 대전시립무용단 단장으로 갔을 때 선생님이 굉장히 박식하시잖아요. 박병천 선생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을 모셔서 고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내가 안무가 안 나올 때 이럴 때 선생님이 오셔서 음악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그런 고증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박병천 선생님 모셔다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고 연희과에 갔을 때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저기 겸인 교수 그 당시 때 그래서 진도복춤을 몇 년 동안 제가 무용과 넘어갈 때까지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실 선생님과 같이 원불교에서 연습했을 때 김석출 선생님한테 진춤 깽가리 노는 거 그거는 풀어리 굿이라고 하거든요. 바다 위에서 떠서 치는 가락들이에요. 그래서 물에 파도를 타고 넘실거려야만이 그 가락이 나올 수 있는 가락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배 타고 가는 것처럼 해서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선영 선생님도 저희 대학에 10년 나오셨어요. 제가 연희과 가서 강선영 선생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겸임 교수로 무용과 와서까지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와서 지도해 주셨고 내가 정제를 모르고는 또 안 되겠다. 정제를 또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김천웅 선생님한테 정제 무용을 배웠습니다. 춘행무하고 포구락을 배웠습니다. 제 제자들도 그래서 다양한 춤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제 것만 잘했다고 주장 절대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 온 거 네가 조금 더 끌고 가줄 수 없겠는가 해서 이제 이 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이수자가 36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만 출 수 있는 춤을 이제 각 부산, 서울 이렇게 제자들이 추게끔 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까요? 그 다리 역할을 해드렸습니다. 그 선생님 제자도 뭐 잘 추는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무용계에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뻐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저를 통해서 선생님 인생에 편한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배우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춤이라는 것이 배운 사람이 없으면 그건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까지도 선생님하고 인연의 끈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춤꾼으로서 춤을 추고 뭐 평생을 그냥 살면서 춤만 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작업을 하다 보니 인재 양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재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뭔가 수상 경력을 만들어주고 그 이력을 만들어줘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전통예술경연대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올해가 1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무총리, 국회의장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시장상, 대통령상 빼놓고는 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대회에 와서 상을 타면은 임방울 대회에 가서 대통령상 타고 대사석 가서 대통령상 타고 이렇게 꼭 저희 세종대왕상을 타면은 외부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지금 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저희 대회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대회를 나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각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을 발굴해서 그 인재들을 키워나가겠다는 생각까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하는 전통예술의 올곧게 하나는 가지고 가면서 또 우리 전통예술을 하는 그 인재들이 또 육성해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이 또 저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제가 조금이나마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벌써 12년이 올해 12회째 들어갑니다. 안 힘들다고 하면은 또 안 되는데 대회는 한 6개월을 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또 저희 제자들도 많고 저희 후배들도 좋은 후배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제 운명이 또 이거를 또 해야 될 것이지 이제 와서 어렵다고 중간에 또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양순 중앙무용단에서 제가 중앙대학을 그만두게 되니까 중앙자가 쓰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세종전통진흥원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콩쿨, 교육, 공연 세 분야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실기만 갈기 중간중간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래도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 알고 춤을 배울 수 있고 더 가까이 접할 수 있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몰랐던 부분도 또 알 수 있게 되고 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교육과정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 그러니까 전승, 계승, 보존, 연수 이게 한꺼번에 꼭 있어야만이 우리 것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주 특색이 있다. 선생님들의 모든 조합에 제일 좋은 부분만 지금 제가 가져올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숙례일 뿐이죠. 사람이 다르고. 그럼 모바일.

0: 왕이죠. 그렇지만 똑같이 추대 최양순이는 최양순의 냄새가 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제자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춤을 추지만은 너네는 너의 냄새가 나야 된다. 너가 색깔이 없어서는 그거는 흉내를 낼 뿐이다. 너의 혼이 들어가고 너의 한이 들어가고 너의 신명이 들어가야지 색깔을 사람들이 봤을 때 좋지? 똑같이 추네? 그냥 똑같이 추네? 이미방쌤하고 똑같이 추네? 잘 추네? 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의 춤은 나름대로 건방진 얘기지만 그래도 이 60평생 춤을 춰서 쌓은 이 탑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의 또 색깔이 안 나오면 또 이것도 아니겠죠. 아 힘들죠. 나이가 있는데 좀 아 헉 될 때도 있죠. 헉. 너무나 자출라고 하다 보니까 헉 되는 거죠. 그냥 풀어가면 될 것을 잘 보이려고 자출라고 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흥이 많아가지고 신명이 있는 춤이다라고 얘기들 하셔요. 근데 내면으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연습량인 것 같아요. 제 춤. 제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연습량이 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명이 있다고 해서 다 그냥 저정거리고 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가락을 만들어 집을 진다고 하거든요. 장단을 집을 진다. 여기서 풀었으면 먹고 맺고 풀고 이게가 돼야지만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그거는 연습 없이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춤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 춤을 출 수 있어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도 무대에서 박수가 제 받으면서 춤을 출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앞으로도 관객들이 제 춤을 보고 이야 잘 춘다. 이야 정말 잘 춘다.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저는 무대 올라가서 춤 안 추고 내려옵니다. 내 온 마디가 뿌석뿌석 할 때까지 추고 내려와요. 관객을 쉽게 생각 안 하고 저를 제 팬이고 저를 좋아서 오신 분들한테 내가 어설픈 춤을 보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신중하겠죠. 이렇게 한 번을 추더라도 또 음악도 몇 번 들어보고 밤에도 들어보고 일어나서도 들어보면서 이렇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춤을 출 거냐 내가 관객들에게 나의 춤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거를 생각하는 편입니다. 많이 다 똑같겠지만 끝날 때까지 내 목숨 끝날 때까지 줘야죠. 주고 싶어요. 승무음악 틀어놓고 나 연불하면서 한바탕 칠 때가 너무나 행복한데 이거를 무엇과 제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저희와 같이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란 말은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창작이라는 것이 전통을 누르고 앞서 있기 때문에 특히 전통 무용을 하는 친구들은 전통 음악을 많이 들어보고 귀에 꽂고 계속 음미하다 보면 나의 색깔, 나의 예술 세계, 나의 음악, 철학이 가장 한국적인 걸 찾으려면 어떻게 내가 가지고 가야 될지를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와줬으면 좋겠다. 생각 한국 전통 추는 사람만큼은 한국 춤을 추는 사람만큼은 우리 전통이라는 맥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서 끝날 것인가. 그렇다면 마지막은 다시 전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를 할 것인가 이미.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춤을 춰줬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작업, 안무, 그러한 창작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마지막 저의 우리 후배들 또 제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1: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지금까지 이매박류 승무와 살풀이춤의 진수를 보여주면서 가무악이 하나 되는 예술세계를 펼쳐온 최양순 명모 편이었습니다.

너무 졸려서 잠깐 낮잠 잘 땐 토독토독 규칙적인 빗소리에 더 달게 잤을 거고요. 창문에 빗방울이 미끄러지는 걸 멍하니 보면서 분주한 마음도 차분해졌을 것 같은데요. 오늘 비 때문에 어떠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 덕분에 잠시 쉬어갈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애쓴 하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비를 맞았지만 오늘의 기억은 저마다 다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을 간직하고 싶으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6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이게 노래로 하면 되는데 그냥 읽으려니까 잘 안 되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날짜가 너무 저한테 익숙한 날짜여가지고 뭔가 오히려 더 어색하고 뒤로 확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예, 보통 비가 내리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는 비가 와도 찜통 더위가 계속 될 거랍니다. 예, 올 여름 들어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좀 괜찮으려나 했는데 예, 쾌적함과는 거리가 먼 날들이 당분간 좀 계속 될 거라고 하는데 시원한 음식 잘 챙겨 드시면서 장마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보라님, 오늘 너무 습하고 더워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밤 되니 지금은 시원합니다. 마이빠우라님, 점심시간에 갑작스레 비가 두두두둑 내리기 시작하길래 아이스커피 들고 뛰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도착해서 깔깔깔 웃었네요. 아이고, 내 몸은 젖어도 내 머리 등짝은 젖어도 아이스커피 예, 비 섞이는 건 못 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3496님, 오늘 날씨가 습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하고 서로 격려해주면서 일하니까 힘이 되었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이음밤 가족분들과 함께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아요. 힘들 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 힘듦의 정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3496님처럼 서로 이렇게 아이고 힘냅시다.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몸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분들이면 한결 나을 거예요. 옆에서 그냥 징징징징 더우면 덥다고 징징, 추우면 춥다고 징징,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징징, 이 징징이들하고 같이 일하면 아우 진짜 너무 속상하죠. 다행입니다. 1554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쭌디가 있어 행복한 날이네요. 쭌디 덕분에 웃는 날이 참 많았던 만큼 오늘은 쭌디도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길 바라요. 생일 축하드려요 해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7월 6일에서 덜커덕 한번 했던 게 너무 태어나서 제일 많이 말로 표현하고 또 얘기 들었던 날짜이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랬습니다. 맞아요. 오늘 쭌디가 태어난 날이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한 분만 소개해드렸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인사처럼 축하를 건네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은밤 가족들과 제 생일날 마지막 두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행복이 이런 행운이 계속 저에게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입니다. 9073님께서 오늘은 이음가족 꽃비님의 생일입니다. 올해는 쭌디와 생일이 같은 우리 꽃비님 그래서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생일 보내셨죠? 크게 외쳐달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미경아 생일 축하해. 꽃비님 이름이 미경이군요. 예, 미경 씨 생일 축하합니다. 근데 올해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음력 생일 예, 보내시나 보다. 예, 생각보다 옛날 분이신가? 아무튼 축하해요. 그래서 또 있다. 금은동님께서 축하할 일이 많습니다. DJ 쭌디 생일이고 저의 35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하합시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요 하셨는데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금은동님 예, 김은미님이시죠. 이분은 예, 35번째 결혼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은 날 예, 아주 즐겁게 이음밤으로 마무리하시면 참 좋겠죠. 마크 투베의 노래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월요일이죠. 월간 그 남자. 오늘은 김수인 씨입니다.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다. 5월에 뵙고 거의 두 달여 만에 만나는데 예,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도 더 많이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우리 김수인 씨에게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예, 말머리 내 노래라고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속상한 얘기, 기쁜 얘기 가리지 않고 받아요. 그리고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님 스튜디오가 꽃밭이네요. 향기 폴폴 해주셨는데 예 쑥스럽지만 막 꽃다발도 보내주시고

주시고 간식도 많이들 챙겨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밖에서 예, 파티를 하다가 들어왔어요. 봉봉님께서는 인사 시즌이라 화분 배달이 많은 요즘인데 오늘은 폭우 수준의 비가 내려 배달하기 힘드실 것 같아 걱정의 한마디를 건넸더니 기사님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며 웃어주시더라고요.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네요. 아, 나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던데. 이렇게 그냥 오고 가는 예,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를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오늘 초반부터 아주 훈훈한 사연들이 많은데. 자, 훈남 빨리 모십니다. 한석규, 이재훈 씨의 행복을 주는 사람 듣고 김수인 씨 만날게요.

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 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아유, 지난달에 못 봐서 더 반가운 분, 소리꾼 김수인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 두 달 만에 찾아왔습니다. 김수인입니다.
0: 가뜩이나 한 달에 한 번 보는 건데 그 한 번 빠지니까 진짜 뭐 그냥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1: 이제는 계속 꾸준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0: 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워낙 대세 소리꾼이라 아이고. 정말 너무 바쁘세요.
1: 아닙니다.
0: 아 그리 국립 창극단 작품 효명 잘 마무리하셨죠?
1: 네, 저번 주에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0: 네.
1: 굉장히 고된 작품이었는데 그래도 잘 끝났습니다.
0: 예, 뭐 소문이 자자합니다. 칭찬이 자자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7월에 여우락 페스티벌도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1: 네, 이제 올 22일, 23일에
0: 예.
1: 이제 국립극장 다루름 극장에서 여우락 페스티벌, 그러니까 김수인 그리고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장마라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막상 이제 내일 모레는 김해
0: 예?
1: 김해에서 국립창극단의 절창이라는 공연이 또 있어가지고
0: 아...
1: 효명 공연 끝나자마자 그걸 연습을 하고 있어서
0: 아이고 세상에 조금 원래 좀 그 큰 공연을 끝내고 나면 심신이 조금 이제 지치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재충전이 필요해서 며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뭐 이러잖아요.
1: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었는데 뭘 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도 젊으니까 예. 대학원생으로 지금 처음 맞는 여름방학이죠?
1: 아 그렇죠.
0: 놀러 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데 공연을 하고 있네요.
0: 김해로 가서 놀고 오세요.
1: 못 놀겠더라고. 그때가 딱 장마가 또 겹치고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
0: 어머나
1: 또 놀지는 못하고
0: 진짜요?
1: 공연만 하다가 올 것 같습니다.
0: 장마 태풍이래요 그때?
1: 네 그렇다고 들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0: 아 이런 어떡하나. 아, 괜찮을 겁니다. 예, 예.
1: 네 괜찮을 겁니다.
0: 저희가 좋은 날씨 허락해 주십사 자 응원해 드리면서
1: 네.
0: 자 월간 그 남자 김수인 씨와 함께합니다. 먼저 참여 안내 좀 해주실래요?
1: 네 오늘도 라이브 두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는 실시간 사연에 맞춰서 들려드립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라이브 곡과 잘 어울리는 사연에 제가 불러드리도록 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주시면은 선정된 분한테는 또 이음밤에서 마련한 선물도 보내드릴 겁니다.
0: 네,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첫 번째 라이브는요 물장군님의 사연입니다.
0: 물장군님.
1: 네, 물장군님의 예, 예. 사연인데요. 예. 네, 취미로 우쿨렐레를 배우고 있는데 오. 처음엔 재미있더니 배우면 배울수록 손가락 아프고 물집 잡히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악기 배울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조언해 주시고 응원의 노래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하. 야, 그 우쿨렐레는 네 줄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근데 가역은 몇 줄이죠?
1: 우쿨렐레가 3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줄입니다.
0: 12줄. 우쿨렐레 3대를 동시에 연주해야 되는.
1: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쿨렐레 3대를 같이 연주합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애들로 표현하셨지만 쓸데없이 힘들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1: 네, 저는 우쿨렐레 3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여기 3대하는 사람들. 근데 또 우쿨렐레는 우쿨렐레만의 또 그
1: 네,
0: 곤란함이
1: 있죠. 제가 네. 한때 언제 그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에 이제 자가 격리를 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0: 예, 예. 그래서 아, 제가 걸렸을 때
1: 예, 2주를 걸리진 않고 접촉을 해서인가?
0: 아, 맞다.

0: 2주를 집 밖에를 못 나간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뭘 하면 좋을까라고 싶다가 그때 제가 기타를 샀어요.
1: 오.
0: 통기타를.
1: 예예. 예.
0: 제가 그 저의 로망 중에 하나가 기타를 치면서 소리를 하는 로망이 있는데
1: 아니 기타를 여섯 줄이잖아요. 그럼 네. 가야금 반 개만 치면 되는 건데
0: 또 이제 그 국악에는 없는 화성이 또 있는 악기니까
1: 아, 예, 예.
0: 뭐 이제 코드랑 이런 걸 이제
1: 예?
0: 제가 그때서 막 아기 돼지 삼형제 뭐 비행기 이런 것들 이제
1: 아기 돼지 예. 삼형제가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노래가?
0: 누누누는 아기 돼지 저 달라고 꿀꿀꿀
1: 그게 아기 돼지 삼형제
0: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좀 힙하게 하고 막 이렇게 아, 했는데
1: 예.
0: 제가 그래서 물장군님의 사연을 너무 공감합니다. 이게 아. 물집 잡히고 이게 가야금이랑도 너무 다르니까
1: 아니 그럼 가야금은 물집 안 잡혀요?
0: 어, 엄청 잡혀요. 저희는 그쵸? 이제 손가락에 잡힙니다. 이렇게 뜯는 손가락이랑 누르는 이제 손에 물집이 잡힙니다.
1: 아, 그러니까 기타는 이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 지판을 잡는 왼손에 물집이 잡히거든요.
0: 네.
1: 근데 가야금은 뜯는 오른손.
0: 네, 오른손 이렇게 딱 이게 세 손가락에 굳은 살이 다 박혀 있습니다.
1: 아, 그렇겠구나.
0: 네.
1: 아니 참 아니 근데 그건 그렇고
0: 네.
1: 가야금이 왜 이렇게 예뻐요 오늘따라?
0: 아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악기 중에 가장 비싼 친구를
1: 아,
0: 데리고
1: 그쵸?
0: 왔습니다.
1: 제 눈이 제 안목이 아주
0: 아주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알아보실
1: 쓰레기는 아니죠? 네.
0: 아 예. 아주 고급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1: 아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0: 네.
1: 가야금을 제가 여기서 많이 봤잖아요 이렇게
0: 네네네.
1: 가까이서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0: 아 정말요?
1: 예.
0: 제가 이 악기가 좀 오래된 악기인데 좀 가장 좀 애정하는 악기이긴 해요.
1: 아,
0: 이
1: 그렇구나.
0: 악기가
1: 예.
0: 비싸서 애정하는 것보다는 이 악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리가 너무 맑고 좋아서
1: 네.
0: 이거만큼은 제가 죽을 때 같이 묻혀야 될 악기가 아닌가.
1: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애들로 표현했지만 혹시 탐내는 사람 있어도 꿈도 꾸지 마.
0: 꿈도 꾸지 마. 이건 내 거야. 죽을 때도 내가 가지고 갈 거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1: 이거잖아요. 아 그거 다 보고 뭐 할 거야? 어? 그거 죽을 때 그거 짊어지고 갈 거야?
0: 갈
1: 네,
0: 거야.
1: 갈
0: 짊어지고
1: 거야.
0: 가겠습니다.
1: 아 그래요. 아우 세상에 그렇게.
0: 네.
1: 근데 사실 악기는 거의 모든 악기가 그렇지만 이렇게 비 오고 막 습한 날은 영향 많이 받고
0: 오늘이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날인 것 같긴 해요.
1: 외출 잘 안 시켰는데 이렇게 이음밤을 위해서
0: 네, 이음밤을 위해서 또 물장군님을 위해서
1: 위해서
0: 이게 악기 배울 때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서
1: 네.
0: 이 악기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듬으면 다 되지 않을까라는 아. 마음으로 그 사연에 맞춰서 가야금 이제 곡을 준비를 해왔죠.
1: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악기를 사랑하는 마음. 악기도
0: 네.
1: 알아요.
0: 네, 맞아요.
1: 이 사람이
0: 맞아요.
1: 나를 얼마나
0: 진짜.
1: 아끼는지. 그렇죠?
0: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선배님도 기타를 하시고 저도 이제 가야금을 해서 알지만 이게 몸에 계속 붙이고 있으면 악기 자체가 따뜻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저희는 막 체온을 나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맞아. 네.
0: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주는 대로 마음을 주는 대로 받아주는 게 또 악기니까
1: 네.
0: 또 그 마음가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게 증거가 어떤 게 확실하게 있냐면 오랫동안 안 치고 방치하면 악기가 망가져.
0: 맞아요.
1: 아무리 좋은 것도
0: 계속 만지고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물장군님. 예, 화이팅입니다. 언젠가 이 우크렐레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바랄게요.
0: 네.
1: 자, 우리 물장군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0: 제가 노래 말고 가야금 독주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정말요?
0: 예, 가야금 산조를 준비를 해왔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라고 해서 김죽파 명인의 스타일로 이제 한 곡이 완성된 곡인데
1: 네.
0: 이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한 짧게나마 편집을 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구나.
0: 되게 담백하고 되게 조선 백자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 되게 다랑아리 같은 정말 단아한 멋이 있는 곡이라서
1: 곱디고운
0: 네.
1: 예.
0: 그런 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1: 자, 오늘 장단은 어떤 분이 또
0: 네, 우리 오늘 장단 저번에도 한번 왔었던 강경훈 씨가
1: 그래요,
0: 네,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1: 자, 김수인의 가야금 강경훈의 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스름 세산조시.
0: 네, 예. 다스름부터 세산조시.
1: 예.
0: 네.

0: 네.
1: 와, 진짜 너무 좋았다.
2: 감사합니다. 아니 와. 중간에 제가 한번 헷갈려가지고 그런 적 있었는데
1: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건 아니 근데 와, 다 진짜 가만있어봐. 일단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예. 보름달님,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되는 건지 국악방송 이음밤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방송이라니, 가야금 산조를 라이브로 듣다니 영광입니다 해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사랑니님, 연주 좋구려. 푸들푸들님, 손가락이 너무 이쁘시다. 샤이닝스타님, 사극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 중님, 잘생긴 사람이 연주해주니 눈과 귀가 맑아지는 듯.
2: 아유, 감사합니다.
1: 뭐 다들 난리 나셨는데요.
2: 감사합니다.
1: 초반에는 되게 평화롭고 막 고요하고 네. 막 단아함 이런 게 느껴지더니 뒤로 갈수록 막 좀 긴박해지고.
2: 네, 그렇죠. 나중에, 그게 산조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아주 느린 장단부터 아주 빠른 장단까지가 쫙 이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산조의 매력이 되게 한 사람의 인생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되게 천천히 정말 어릴 때는 걸어,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거 되게 천천히 기어다니잖아요.
1: 예.
2: 이제 그게 나이가 먹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빨리 달리기도 하고 막 열심히 달리다가 노년이 되면은 마지막에 다 풀립니다. 악기, 음악이.
1: 아.
2: 그래서 딱 그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런 느낌이죠.
1: 이야, 진짜 너무 멋있었고요. 근데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벅차오름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2: 감사합니다. 네,
1: 종류가 다른 벅차오름. 저는 네. 그게 듣는 내내 연주를 워낙 잘해서 그런 건지 두 분의 호흡이 잘 맞고 아니면 저 명품 악기 영향인지 곡 자체가 원래 좋은 건지 어느 쪽에 비중을 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모든 게 다 맞아진 느낌
1: 맞아요.
2: 아닐까요?
1: 바로 그거 네, 같습니다.
2: 그래서
1: 아, 두 분 덕분에 진짜 귀호강했습니다.
2: 아닙니다.
1: 자, 노래를 한 곡 듣고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윤재 외 여러분의 연주고요. 황혜리 씨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꽃타령.

0: 자, 황혜리 씨의 목소리로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오늘은 소리꾼 김수인 씨와 함께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 물장군님, 예,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302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자, 두 번째 라이브는 예, 어떤 곡인지 아직은 공개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어느 분께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지 저희가 사연을 보면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보이세요?
1: 네, 보입니다.
0: 그 뭔 게 보여요?
1: 라식 수술해가지고요.
0: 아, 예.
1: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자, 사연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2923님 사연입니다. 네. 며칠째 비가 내리다 보니 어찌나 습한지 한 걸음 걷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네요. 예보를 들으니 이 장마가 물러가고 나면 폭염이 오고 태풍도 온다고 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겪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시작부터 기운이 쏙 빠집니다.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러게요.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날씨가 조금 뭐 요즘 유럽이나 이런 데는 막 40도
1: 네, 뭐 맞아요. 프랑스나 이런 데
0: 상대적으로 우린 좀 덜 덥다 싶은데 이제부터 시작인가 봐요.
1: 그러니까요.
0: 입이 방정이야. 아, 그래요. 성희님은요?
2: 아침에 나갈 때 비 안 와서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 쫄딱 맞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 느낌이 나긴 했어요.
0: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1: 저도 이런 거 한 네. 번씩 로망이 있어요. 그냥 진짜 폭우처럼 정말 많이 쏟아지는 날 네. 우산 없이 한번 다 다녀보고 싶어요.
0: 그러니까 아예 일부러 나가기는 또 되게 쉽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뭐 용기도 있어야 되고 네네. 막. 근데 어쩔 수 없이 맞습니다. 그냥 나갔는데 비가 와주면 오는 김에 한번 맞아보지 뭐.
1: 네.
0: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다 진짜.
1: 저도 진짜 해보고 싶어요.
0: 네. 2089님.
2: 날씨가 습하다고 스파게티 해주는 아들에게 노래 선물해주세요. 아들아 맛이 최고였다.
0: 최고였다. 야, 아 야래. 저 오늘 습하다 스파게티 먹자 이거예요?
1: 아, 그랬나 봐요.
0: 그러니까
2: 날씨가 습하다고 스파게티.
0: 예. 오. 딱 가서 가서 딱 스파 받고 스파게티 먹고 습한 날씨를 이겨내면 고급스럽게.
1: 너무 좋긴 하겠네요.
0: 자, 아드님 센스 최고. 다음은요?
3: 뭉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애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요. 결국 오늘 지각한 거 있죠? 제 답답한 속 좀 달래주세요. 두 분은 잘 일어나시나요? 아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역입니다. 제가 굉장히 야행성이라서 밤나 그러니까 밤에 아 제가 옛날에 그 요즘에 어플로 사주 보잖아요 선배님.
0: 아, 그런 게 있어요?
3: 제가 어플로 사주를 봤는데 진짜 딱 맞는 게 밤에 모든 게 집중이 잘 되는 사람, 아침이 좀 힘든 사람. 근데 진짜 제가 아침을 힘들어하거든요.
0: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뭐 의지가 약하다느니 게으르다느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 또 체질이
3: 맞아요.
0: 있나 보더라고요.
3: 예,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0: 예, 예. 나중에 이 다음에 결혼하고 애 낳고 걔 깨워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면은
3: 자연스럽게
0: 부모의 아침 잠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3: 맞습니다.
0: 애들은 안 일어나요 원래. 잘 일어나면 그게 애들이에요.
3: 예. 맞아요.
0: 구사일사님.
4: 저는 요즘 손가락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 다녀왔는데 관절염이라며 주부들 직업병이라고 하네요. 아이고. 전 산재 처리해야겠어요 하며 웃고 치료받고 와서 또다시 주방으로 출근을 했답니다. 주부 직업병 물러가라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0: 아유, 세상에.
4: 제가 옛날에 손가락 관절염이 왔었어요 선배님.
0: 연주 때문에?
4: 네, 이거를 계속 튕기는 연주를 하니까 이 손가락이 그 뭐라 그러지? 그 뭐라
0: 류마티스?
4: 네, 뭐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왔었어요.
0: 예, 예.
4: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거를 연주를 하면은 여기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 손가락 관절이 아프면 되게 짜증나게 아파요.
0: 아니,
4: 이게 막 아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이렇게 누가 한 대씩 툭툭 치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0: 승질이 나죠.
4: 네, 되게 짜증나는 관절염입니다.
0: 아,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4: 아, 저는 그래서 그냥 그 한동안은 또 이제 악기를 안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회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틈틈이 잘 쉬셔야 돼요. 그리고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아, 근데 또 주방을 그냥
4: 출근을 또 하셨구나.
0: 그렇구나. 예. 자, 물보라니.
5: 환갑 지나니 여기저기 어깨 허리 다 아파요. 그리고 오늘 치과 갔더니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100에서 150만 원 사이. 에휴, 살려주세요라고.
0: 아이고. 네.

0: 까워라.
1: 어떡해.
0: 그 뭐야 그 치아는 되게 튼튼하신 편이에요?
1: 치아요?
0: 예.
1: 그, 그래도 뭐 충치가 생긴 적은
0: 아
1: 없었어요.
0: 진짜?
1: 예.
0: 예.
1: 충치가 생긴 적은 없고, 그래서 늘, 그래도 그거는 정말 부모님한테
0: 그
1: 감사하는 것 같아요.
0: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건강한 치아를 물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은 치과에 가서 치료를 자주 받는데 그 치료비가 옛날에 막 그랬어요. 무슨 뭐
1: 엄청 많이 나오니까.
0: 그랜땡 한 대, 뭐 쏘나 땡한대막
1: 진짜
0: 이러면서
1: 그 정도로 들려, 선배님. 그러니까
0: 예.
1: 저도 정말 양치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0: 네.
1: 제가. 그래서 그 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오늘 지금 밖에서 저한테 무슨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수인 씨가 작창으로 준비한 곡이 있다고요?
1: 네.
0: 이게
1: 뭘
0: 뭐예요?
1: 준비했냐면,
0: 예.
1: 오늘 이렇게 꽃을 보면 아시겠지만,
0: 네.
1: 우리 세준 선배님의 생일이시잖아요.
0: 아, 예.
1: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슬쩍 작창을 해봤습니다.
0: 작창이란 게 뭐예요?
1: 소리를, 그러니까 작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작곡을
1: 소리를 작곡한다.
0: 우와,
1: 그래서
0: 갑자기?
1: 제가 만들었어요.
0: 제 생일을 기념하여?
1: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0: 네네. 어머.
1: 그래서 정말 즉흥 작창이라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도 제가 선배님을 생각하고 또 생신을 축하드리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으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영광입니다. 예.

0: 구성진 생일 축하송 처음 들어보시죠?
1: 저 처음 들어봐요. 세상에.
0: 제 선물입니다.
1: 너, 진짜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나, 요건 나중에 이렇게 영상 딱 저 따로 소장할 수 있게 좀, 잘라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아까 그럼 사연 좀 계속 다시 이어갈까요? 시간이 조금
0: 알겠습니다.
1: 사랑니님,
2: 지난주까지 잘 돌아가던 공장의 에어컨이 바람이 시원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서 속상합니다. AS 접수했더니 일주일 걸린대요. 걱정입니다.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망했다.
2: 어, 어떡해.
1: 아, 이럴 때 에어컨 고장난 게
2: 하필이면은.
1: 어머, 어떡하니. 일주일 잘 버티십시오.
2: 화이팅입니다.
1: 네, 화이팅. 한 분만 더 볼까요?
2: 네, 6730님. 요즘 편의점에 가면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는 기계가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버튼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너무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괜히 감탄해서 오빠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 했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오빠는 무슨 오빠야 다 늙어 빠져서 라네요. 순간 현실을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내라고 노래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아이 진짜. 아니 오빠지 그러면 갑자기 나이 먹는다고 누나 되나?
0: 너무 티이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네. 네. 자, 우리 6730님께도 노래가 필요할 것 같고 에어컨 고장 나신 사랑니님, 또 우리 치아 치료로에 돈 많이 깨지신 물보라님, 손가락 아프신 9414님, 그리고 애들 안 일어나서 힘든 뭉치님, 날씨가 습하다고 스파게티 해준 아들 2089님, 또 쫄딱 빗쫄딱 맞으신 성희님, 그리고 또 예, 너무 습한 날씨 힘들다는 2923님, 어떤 분께 노래 선물 드리면 될까요?
0: 저도 이 비가 내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네. 2923님께 노래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1: 그래요. 예.
0: 제가 준비한 노래는 그 심청가에서 신봉사가 이제 맹인잔치를 이제 올라가는 길에 날이 너무 더워서 목욕을 합니다. 정말 시냇물에서 목욕을 네. 하고 그 개운한 몸으로 이제 어느 마을을 들어갔더니 그 여인들이 이제 곡식을 이제 찌으면서 방아를 찢고 있어요. 이제 예. 거기서 이제 방아 찌어주면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돈도 준다 이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한번 알바를 한 겁니다. 신봉사가 심청이 아버지가 예. 그래서 그 대목을 되게 재밌고 신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신봉사가 목욕을 하고 그 개운한 몸으로 열심히 알바를 했던 것

0: 2923님도 너무 습하고 힘드셔도 이 장마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이 심청가 중에서 방아타령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순봉사의 알바 장면에서 OST로 쓰이는 곡입니다. 자, 방아타령.
2: 그때여 신봉사가 황성 맹인잔치를 올라갈 때 가다가 낙수교를 얼른 건너 녹수정을 들어가니 때는 마침 농방기라 그 마을에 사는 부인네들이 방아를 찍고 있었다. 신봉사가 점심잠을 얻어먹을 양으로 동네 부인네들과 방아 소리 매겨가며 방아를 한번 찧어보는디.

여보시오 부인네들, 우리가 이렇게 방아를 느리게 찢다가는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으니 좀 자주자주 찧어봅시다. 그래 봅시다. 어이유와 방아요, 어이유와 방아요, 어이유와 방아요, 만첩 청산을 들어가

내려 의리고 우리랑 내리랑 하는 양이 상호 고도 맹랑구나. 아유 하방아요 아유 하방아요 덜크덕덕

0: 아, 야, 진짜 너무 잘한다. 아유. 예. 인노웨이 님께서도 글 남겨 주셨고요. 예. 이게 뭐야? 프레쉬 님, 지각생 들어오자마자 방아 타령 너무 행복해요. 자주 오우, 자주 좀 찧어 주세요.
1: 오. 알겠습니다.
0: 황호몽 님, 목소리가 가야금이랑 찰떡이에요. 주셨고요.
1: 와, 감사합니다.
0: 사랑 님도 멋진 소리 감사합니다. 공정거래 님, 방아

0: 점주가 4대 보험은 들어줬나 모르겠네.
1: 4대 보험 대신 밥도 주고 술을 주지 않았을까 그쵸? 싶습니다. 예,
0: 알바라 4대 보험까지는 뭐 신경 못 쓴 것 같습니다. 아, 야, 그야말로 오늘 진짜 고품격 국악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김수인님. 그리고 우리 강경우님도 장단이 너무 멋졌고요. 자, 우리 그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2923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세상에.
1: 벌써
0: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1: 아우 여기 너무 더워요 선배.
0: 그 덥게 오늘 또 우리가 지난 주말에 저 조명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더 평소보다 아주 반짝반짝 빛나게 나왔는데 좀 덥긴 덥다.
1: 굉장히 더워졌어요.
0: 그건 좀 저희가 또 앞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꼰파님께서 매주 보고 싶어요 수인님.
1: 그러니까요. 아우, 마음 같아서는.
0: 마음 같아서는 진짜 매주 만나고 싶은데 예, 또 워낙 바쁘시니까 예, 일단은 며칠 후에 김해.
1: 네 김해에서 창 국립창단 절창이라는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10일하고 11일에 하고 22일 23일에는 여우락 페스티벌을 네. 합니다.
0: 아이고 언제쯤 쉬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저희는 한 달쯤 있다가 뵈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8월에 예. 8월에 예. 놀러 오겠습니다.
0: 자 그럼 가시기 전에 혹시 원고가 있으신가? 예.
1: 아, 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0: 참여 방법 한 번만 알려주세요.
1: 네, 네, 네,
0: 알겠습니다. 네. 7페이지.
1: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 시간에 보내주세요. 월요일에 내 남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라이브를 불러드립니다.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클릭하고 사연 남겨주세요.
0: 네. 여러분. 우리 강경우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사연 어떤 분이셨더라? 아까 장고가 맞아요? 장구가 맞아요? 그렇게 질문해 오셨는데요. 정확하게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2: 옛날에는 장고라고도 불리고 예. 태요고라고도 불렸는데요.
0: 네.
2: 근데 요즘에는 둘 다 통용돼서 다
0: 아, 옛날에는 장고라고도 장고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장구도 맞고
2: 장고도 맞고
0: 장고도 맞고
2: 네, 둘 다
0: 맞습니다. 아, 목소리가 지금 숨이 안 돼서 제가 네, 같이 말씀해 드린 네. 건데 그 수현 씨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 그러니까 장고라고도 하고 장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보다는 이 악기 하나에 명칭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0: 아, 그렇군요.
1: 거죠.
0: 그렇군요. 아우 이제 저도 저는 당연히 장구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쭤본 건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국악 상식 하나 또 보태면서 우리 수인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은밤의 보석이세요.
1: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반짝반짝 빛나주세요.
1: 알겠습니다. 이은밤의 주얼리 이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1부 끝곡 한도로입니다. 사랑하게 될 거야.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으로 이솔로몬의 Goodbye in Gold 들었습니다. 자, 이지영님께서 지치고 힘든 하루 내게 와요, 어서 와요, 토닥스담 당신이 오라요, 이 노래 정규 노래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셨는데요. 예전에 그 이문세 씨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진행하시던 시절에 거기 생일 축하곡이

생일을 뭐 이렇게 되게 멋진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청취자들이 아, 이 노래 진짜 그냥 정규로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가요톱텐 1위는 그냥 뭐 거의 떼놓은 당상인데 나중에 음원으로 나왔거든요.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냥 라디오에서 그냥 여기서 듣는 걸로 바람만 그냥 간직하는 걸로. 자, 3028님 제 10대를 장식해 주신 유리상자 이세준님 오늘 리본 없는 바구니 주문받아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이 앞에 있는 이 꽃바구니 만드신 분인가 봐요. 어느새 저는 30대 후반 꽃집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제 10대부터 지금까지도 늘 한결같이 계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주문해 주신 분은 또 다른 분이신 것 같고 요걸 제작해 주신 이제 말하자면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그렇게 예쁠 수가. 이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산의 안방맞은 양이지. 그게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들이 보면서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냐고 바구니가 둘 다 오늘 막 그랬는데 아,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분도 감사하고 만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이렇게 저를 또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10대를 유리상자 음악과 또 함께 보내주셨다니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님 축하할 타이밍을 놓쳐서 여기서 축하합니다. 많이 많이 축하하고 오래오래 함께해요.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웃는 일 많은 한 해 되기를. 역시나 오늘 축하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축하 사연이 많은데 날 위해서님도 웃는 일만 가득한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인증샷 나누는 날이죠. 여러분의 지난 주말이 궁금합니다. 뭘 하셨는지, 어디서 누구랑 계셨는지 사진으로 얘기 좀 들려주세요. 지난 주말에 찍은 사진이면 뭐든 환영합니다. 배달 음식 시켰는데 음식이 너무 이뻐갖고 찍어놓은 사진, 뭐 새 신발 신고 나갔는데 비에 젖어서 속상해서 찍은 사진. 제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제 운동할 때 신는 신발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비를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 가져와서 바로 빨아서 말리거나 혹은 그냥 말리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젖은 채로 그냥 가방 안에 뭐 한 1, 2주 뒀다가 꺼냈더니 곰팡이가. 그래서 이제 빤다고 빨았는데 안 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아직 새 건데, 거의 새 건데 버리고 새 거 사는데 돈이 얼마나 아깝든지. 아무튼 그랬었네요. 주말에 찍은 사진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오늘도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예요. 아, 오늘 아 참 쭌디가 예, 또 오늘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한 달에 한 곡씩 발표하는 먼슬리 프로젝트. 벌써 7월이 되었군요. 예, 올해 7월 물결이 내리는 밤이라는 제목을 가진 곡인데요. 피처링을 보통 뭐 가수나 연주자가 하는데 요 홍제폭포가 해주셨어요. 홍제폭포님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그냥 내리셨고요. 곡을 녹음을 해와서 예, 앞에 음악 도입부에 이렇게 살짝 실었는데 얼핏 들으면 비 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먹성이 요즘 터진 우리 막내는 튀김 튀기는 소리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던데 우리 2년 전에 첫 번째 공개방송 했던 곳이잖아요. 홍제폭포 서대문구에 있는 홍제폭포 거길 제가 처음에 가보고 서울에 이렇게 예쁜 데가 있다고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고 참 너무 이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날 여러분과 함께했던 공개방송도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언젠가 예.

이 폭포를 대상으로 한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올 여름이다 싶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음에 감사하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사소한 희망과 바람들을 담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세준입니다. 물결이 내리는 밤.

준티의 신곡이었습니다. 물결이 내리는 밤. 다효주님께서 이번 노래 완전 좋아요. 예, 몇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이 노래 발표하면서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홍제폭포 홍보대사. 자 여러분 서재문구청 홈페이지 고고. 자, 2089님께서 주말 사진 올려주셨네요. 예, 이제 중요한 얘기 해야죠. 노각입니다. 늙은 오이요. 어머 늙은 오이 두 개야 세 개야 네 개야. 이웃 언니가 농사 지었다고 두 개나 주셨는데 두 개군요. 진짜 성인 다리만 해요. 요걸로 노각 무침 했네요. 점강 정말 맛있어요 해주셔서 노각 무침 사진도 있고 그 노각 늙은 오이 두 개랑 옆에

누구 다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리 종아리가 하나 있고 옆에 그 모기 살충제도 같이 크게 비교하라고 이렇게 같이 찍어주셨는데 저는 지금 모기 세 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머 그렇구나. 뭐라고 여기 음식 사진으로 넘겨주실래요? 예. 아유 진짜 맛깔나게 생겼다. 밥 한 그릇 뚝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566님, 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시간 돌 단풍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세주님은 잘 모르는 식물이겠죠 하셨는데 돌 단풍? 들어도 처음 봅니다. 돌 단풍은 돌 위에 뭔가 이렇게 이파리들이 무성한데 저게 돌 단풍이에요. 나중에 가을 되면 단풍이 지나요? 아 너무 무식한 게 한이다 진짜. 돌 단풍 여러분 아세요 혹시? 저는 뭐 식물이라고는 쌀하고 보리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라 나중에 알 돼서 나와야지 가운데 줄이 쌓여 보리구나 하는 건지 밥 쥐어서 먹기 전까지 몰라요. 4278님 주말에 행사 다녀왔는데요 솜사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체면 내려놓고 받았는데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웠어요. 중년도 동심은 살아있어요 하셨습니다. 아하 어머나 그 곰돌이랑 토끼랑 이렇게 막 귀까지 다 눈코입 해갖고 그렇게 솜사탕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다. 예 들고 계신 분도 얼굴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솜사탕이 더 예쁜지 솜사탕 주인이 더 예쁜지 제가 헷갈릴 정도인데요. 예,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솜사탕 맛있죠? 예. 그렇게 큰데 금방 다 먹어버리는 게 좀 아깝긴 하지. 우리 애들 솜사탕 처음 먹을 때 그 놀라는 표정이란 이게 뭐 약간 무슨 베개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맛있다고 하고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막 이런 표정 짓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제이 래빗의 노래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나누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사진을 쭌디만 보지 말고 우리도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예. 사실은 이렇게 라디오다 보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이는 거,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가 일상화 되긴 했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눈으로 딱 보는 것보다 뭔가 상상하는 맛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쭌디가 만약에 좀 사진을 갖다가 설명을 잘 해드리면 여러분들 상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간혹 실제 사진보다 더 멋진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예. 제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는 못 하시는 것 같고, 사진을 한번 이렇게 같이 띄워드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예, 늦었지만, 예, 진지하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416님, 주말에는 오른손목 통증 때문에 테이핑한 채 밀린 글을 썼어요. 테이핑은 작곡 전공으로 기타 연주하는 딸이 해줬어요. 테이핑 3년차 솜씨랍니다 해주셨는데, 어머나, 테이핑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나 두 개 감으신 게 아니고, 예, 뭐 근육 따라서 진짜 전문가가 한 것처럼 착착 하셨는데요. 가끔 이제 운동선수들 이렇게 뭐 운동하는 날 만나본 적이 있는데, 진짜 저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특히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뛰는 것 같아도 평소, 그러니까 운동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예, 현역 운동선수들도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할 때, 예, 열심히 안 하시길래 그냥 살살 하는 거겠지 했는데 열심히 하다가 잘못하면 다친대요. 발목이나 무릎 같은데 테이핑 안 하고서는 그냥 방향 전환 같은 건 일부러 다 안 한다고 하시던데, 거의 그 운동선수 수준을 했는데

테이핑 3년 차 솜씨라는 건 7416님께서 3년째 테이핑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이고 괜찮으신 건지 모르겠어요. 글을 세상에 얼마나 많이 쓰시길래 저렇게 테이핑까지 하셔야 할까요? 예, 뭐 너무나 멋진 글이 탄생하느라 그런 거겠지만 손목 관리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3572님, 지난 주말엔 특별한 일 없이 양이들과 함께 집콕했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주말다운 주말일지도 모르겠고요. 테라스에서 밖을 내다보는 양이 뒷모습, 숨 막히는 뒤태를 보내주셨는데, 예, 예쁘네요. 예. 진짜 예쁘다. 예, 털도 복슬복슬하고. 2379님, 저희 옆집이랑 옥수수 모종을 텃밭에 조금 심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옥수수 열린 거 10개 정도 따와서 쪄 먹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확의 기쁨이 최고였어요. 와, 저는 태어나서 직접 옥수수를 이렇게 재배해서 쪄 드신다는 분은 처음 만나봅니다. 물론 사연으로 만나는 거지만 영광입니다. 아, 얼마나 뿌듯할까. 그냥 아우, 저희 집에는 방울토마토 그거 하나 열리기를 몇 달째 기다. 안 열려. 남의 집은 열린대는데 우리 집은 안 열려. 그 옥수수가 주렁주렁 하네. 아주 그냥 난리 났네. 아, 그래요. 저희 집에도 네, 언젠가는 방울토마토가 열려주겠죠. 악뮤의 노래입니다. 오랜 날 오랜 밤.

산울림의 노래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지요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주말 사진 몇 장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3473님. 주말에 가기 어렵다는 변우석 배우님 팬미팅 다녀왔어요. 어, 이야. 팬미팅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어? 이렇게

단촐하게 모여가지고 뭐 이야기 나누고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무슨 아레나입니까? 와, 굉장히 높은 데서 찍으셔가지고 저분이 그 확대된 화면이 아니라면 변웅석 씨인지 변웅전 씨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예, 좋으셨나 봐요. 예, 근데 참 멀리서 봐도 기럭지가 장난 아니시다. 이 비율 이거 진짜 축복받은 비율. 3335님 예, 요즘은 금요일도 주말이죠. 지난 주말 여우락 페스티벌 개막 공연 다녀왔어요. 눈을 뗄 수 없었던 이한철님, 이희문님, 최수연님의 멋진 공연도 보고 또 공연 전 보물찾기 이벤트에서 선물도 받았답니다. 여우락 마지막 공연까지 더 흥하길요. 그러게요. 모두의 관심 속에 예, 여우락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이 애를 많이 쓰면서 준비를 하셨을 테니 얼마나 좋은 공연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직접 보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2096님 아내가 한땀 한땀 떠준 러닝 셔츠입니다. 시원해요. 와우. 야, 저건 러닝 셔츠라고 하기엔 너무 아깝다. 예, 막 그냥 엄청나게 뭐 아름다운 예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 아우, 우리 2096님이 체격이 워낙 좋으시네. 예, 축구를 틀어놓고 와, 으아, 그 화이팅 하고 계신데 어느 나라 응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떨어졌는데. 아, 축구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사진에 또 올라왔네. 좋으시겠어요. 솜씨 좋은 아내분과 사시는 2096님의 마지막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7416님, 2361님, 3473님, 1566님, 또 1010님 이렇게 다섯 분이십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죠. 축하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K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1963년에 결성된 신악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창작음악을 연구하는 작곡 동인이죠. 국악계의 대표적인 작곡가들이 이 신악회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곡들을 꾸준히 발표해왔어요. 이 신악회 작곡가들이 소정 탄금악회와 함께 만든 음반이 있습니다. 소정 탄금악회는 거문고 연주자 오경자 선생이 제자들과 함께 2019년에 창단했습니다. 2020년에 나온 이들의 첫 번째 앨범에 신악회 작곡가들이 참여를 했네요. 오늘은 그 가운데 거문고 독주를 위한 비상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작곡자는 전지연 씨고요. 하늘을 날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 곡이라고 합니다. 비상을 꿈꾸는 마음이 거문고로 과연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들어볼까요? 소정 탄금악회 황혜영의 연주입니다.

제목이 비상인데, 예, 그 날아오름이 좀 가볍지 않죠? 그냥 타고난 날개로 손쉽게 날아오르는 느낌이 아니고요. 뭐또 깊은 고뇌와 사색 끝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비로소 날아오르게 되기까지를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 고, 예, 묵직합니다. 예. 그 검은 고는 옛날 문인 학자들이 특히 사랑했던 악기라고 전해지죠. 사색과 풍류의 동반자였다고 하네요. 모우라님, 검은 고의 남성적인 소리가

아주 힘이 있네요. 개꿀님, 검은 건우 역시 가야금보다 무게감이 있네요. 그래, 우리가 1부에 우리 김수인 씨의 가야금 연주로 또 산조와 병창으로 또 귀호강을 했다 하면 바로 이어서 2부에 검은 건우를 제대로 들어봤는데 예전에는 봐도 구분 잘 못했었는데 이제 듣기만 해도 대충 구분을 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러네요. 검은고의 매력을 아주 잘 느끼게 해준 곡이었습니다. 검은고 독주를 위한 비상,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아, 박은영님께서 토요일에 장사익님 공연 끝나고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출연하신 거 잘 봤다고 인사드렸는데 반갑게 웃어주시면서 악수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이음밤에서 봤다고 들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저희 출연자분들 만나게 될 기회가 있으면 꼭 한 번씩 이렇게 인사 건네주세요. 그러면 아, 그 방송 많이 듣는구나 또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주지 않으실까요? 예, 거기 나가길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을 좀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1님, 아, 오늘 세준님 생일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의 생일이기도 해요. 지금 외국에서 생일을 보내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국악방송을 들으니 왠지 찡해져요. 세준님 제 생일 축하해 주실 수 있으세요? 타국에서 혼자 보내는 이 생일 세준님의 축하가 절실합니다 하셨는데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생일 축하해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음 가족들이 생일 축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쵸? 198 하나님 외국에서 생일 보내고 계시다고 하는데 뭔가 좀 약간 쓸쓸한 느낌이다. 그죠? 예, 쓸쓸함 예, 저 멀리 예, 던져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 해금 앙상블입니다. 찔레꽃.

찔레꽃, 남북 해금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한울지구님께서 해금과 피아노, 재즈의 어울림에 이밤 한 이슬을 떨구듯이 아름답네요 해주셨고요. 수박화채님은 해금이 개인적으로 좀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 있는데 이 곡은 그럼에도 흥겨워서 더 새롭네요 라고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4670님, 국악방송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 김동현 가수님이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합니다. 수요일이 기다려지네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예, 동현 씨 팬이시군요. 그래요, 우리 두 번째 출연이 되는 거죠, 동현님. 예,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예,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또 노래를 워낙 잘하는 친구여서 이번엔 또 어떤 멋진 노래를 들려줄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8399님께서요. 요즘 엄마께서는 저에게 늘 미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티내지 말자고 다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번 주말이 그랬답니다. 반성합니다 하셨어요.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적어주시진 않았는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러시죠. 엄마들이 진짜 할 만큼 해놓고 할 만큼 한 게 뭐야, 더 이상 뭐 바랄 수 없을 만큼 다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갖고 미안해하는 게 엄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입장이 되면 그런 마음이 들려나? 굉장히 위대한 마음이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엄마한테 좀 예 뭐 어떻게 하셨나 봐. 아니 어떻게 하신 건 알아도 엄마가 또 미안해 할 거 알면서도 좀 아우 힘들어 뭐 이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어떻게 사람 마음이 마음처럼 돼요. 예,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 마음이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반성도 하시면 예, 더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겠죠. 예. 9076님, 둘째가 어린이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4살 때였답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출발이었지만 그럼에도 어린이집 첫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퇴임하시고도 얼마나 아쉽던지요. 그러던 선생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아침 일찍 신랑이랑 조문 가서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마음이 참 아리고 서글픈 그런 날이었네요. 그곳에선 선생님께서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라봅니다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고 얼마나 감사했으면 세상에. 어린이집 선생님으로 맺은 인연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왜냐하면 또 다른 선생님 만나

만나고 아이는 계속 크니까 이제 또 초등학교 가면 그 선생님이 더또 당장 급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예,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찍 가신 거는 너무 이제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긴 하지만 예, 우리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첫 선생님으로 맞은 둘째는 정말 축복받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같이 좋은 곳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제 마칠 시간이군요. 오늘 끝곡으로 임형주의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생일 소식 가득한 하루였는데 마지막은 이별 소식인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별하고 우리는 내일 또 만나야죠. 자,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예, 깨지 말고 통잠 주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가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서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뇌가 너무 경직돼 있다거나 굳어있다라고 생각된다면 노래를 더 자주 더 많이 듣거나 부르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부르기 어려운 곡은 그저 듣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산책길은 여창가곡 한 곡 들으면서 시작해볼까 합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오면 어느 꿈에 뵈리오. 여창가곡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최윤진의 가야금, 이루의 피리, 고진호의 대금, 천지윤의 해금, 김솔미의 양금, 심운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 거짓말이 님 날 사랑 거짓말이 꿈에와 부회단 말이 그 더욱 거짓말이 날같이 잠 아니 오면 어느 꿈에 불이오. 조선 중기의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역임한 인물 김상룡이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사랑 거짓말이 들으셨는데요. 박민희의 노래, 이정하의 검은고, 최윤진의 가야금, 이희루의 피리, 고진호의 대금, 천지윤의 해금, 김솔미의 양금, 심운정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열면서 뇌과학자들의 연구성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노래를 듣는 행위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들을 때보다 더 많은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실험 결과였는데요.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 노랫말이 있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돼서 뇌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 평소 생활을 보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종일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뇌가 별 활동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씀드린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도 그런 일에 속하고요. 또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독서, 책 읽기도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키는 행위라고 하죠.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책 읽기 이런 활동이 기분을 좋게도 하고 또 더구나 뇌 건강을 위해서도 더욱 좋다고 하니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평소에 노래도 많이 들으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면서 뇌 건강 더욱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덕러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음악으로 별곡 골랐습니다. 별곡은 영산회상을 일반적인 순서가 아닌 특별한 방식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오늘 들으실 별곡은 도드리부터 시작해서 돌장, 상현도드리, 하현도드리, 연불도드리, 타령, 군악의 순서로 연주하는 별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로학회의 연주 별곡 보내드립니다.

하현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의 순서로 연주하는 별곡 들으셨는데요. 정농악회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정농악회의 정농, 이 한자 표기로 바를 정자에 농사 농자를 쓰는데요. 바른 음악을 농사짓자 하는 취지에서 1976년에 창단이 됐고요. 정악을 위주로 하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남창 지름 시조 태백이입니다. 이 시조시에 나오는 태백이 시성 이태백이다 라는 말은 없지만 내용으로 본다면 술과 그 낭만을 좋아하는 이태백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시인 이태백은 당현종 밑에서 한때 일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시간 방랑의 생활을 하면서 주옥 같은 시 작품을 남긴 분이죠. 오늘 감상하실 남창 지름 시조 태백이 노랫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르도다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하여라는 생략하고 노래하지 않죠. 바로 이런 시조십니다. 태백이 술을 실러 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네요. 하마 올까 하는데 다른 배만 오고 그 배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첫 시작음을 청태주음으로 높게 질러서 부르는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태백이 술 실러 가더니 달이 돋아져 도루 도다 다 지도록 아니 돌아온다. 오는 배 그 배만 여겼더니 고기 낚는 어선이로구나. 동자야 달 민만 살피어라. 하마 올 듯 하여라. 남창지름 시조 태백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신라시대부터 그 역사적 흔적을 보이고 있는 춤 처용무 반주음악 골랐습니다. 처용무를 출 때에 다양한 춤 동작이 나오는데요. 꽃의 형태로 흩어지며 추는 산화장무라든지 무릎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꿔가며 추는 무릎디피무와 같은 춤사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낙화유수와 같은 춤도 있고요. 팔을 들어올리고 흔들면서 추는 수양수무와 같은 춤 동작을 처용무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음악만 듣기 때문에 이 모든 동작을 볼 수는 없겠죠. 국립국악원에 가시면 처용무 공연 토요일에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권하고요. 오늘 처용무 반주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처영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화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음악은 여러 명인이 연주하는 산조의 가락을 해금산조 한 곡 안에 두루 녹아들도록 해서 재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다양한 산조 가락, 특히 대금 산조가락 많이 들을 수 있고요. 그 선율을 해금 산조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한 짜임새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듣다 보면 아, 저게 원래 해금 산조가락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한범수류 해금 산조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의 대금 산조가락을 더해서 만든 해금 산조입니다.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산조, 고수용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박종기, 한주환, 한범수에 의한 해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고수영의 해금, 정준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존의 해금 산조에는 사용되지 않던 부분을 해금 산조로 가져와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다채로운 해금 산조의 멋을 감상할 수 있는 곡으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성주풀이 골랐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 이 성주신을 말하죠. 이 성주신은 가정의 기륭화복을 관장하는 최고의 신입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음악인데요.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용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신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모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멀지 있자 집을 짓다 용의 머리에다가 털을 닦고 하계 등에다가 집을 짓고 산 위에다가 핑경 달고 오 동남풍 비리 부리 핑경 소리가 요란하다.

부부 자식 없어 탄식 끝에 눈물이라. 도사님 하시는 말씀 신공 없는 자식 노면

대기에서 통자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사대육신 빼바디를

영남 성주풀이 들으셨는데요. 조감룡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 이 음악은 우리 한글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노래가 만들어질 수 있었죠. 우리 한글 자모의 순서대로 노랫말을 엮어나가는 음악인데요. 한글 자모의 순서가 오늘날처럼 확정된 이후의 노래라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음악은 19세기 전후 무렵에 완성된 노래로 보이는데요. 국문 뒤풀이 이번에 듣겠습니다. 한글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자차 잊었구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자로 집을 짓고 지긋지긋이 사재더니 언약이 지중치 못하였구나. 각야 거여. 가위 없는 이내 몸이 그지없이도 되었구나. 고교 구규. 고생하던 우리 난군 구관하기가 짝이 없네. 나냐 너녀. 다닥다닥 붙었던 정이 어이없이도 떨어졌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한글 자모를 순서대로 엮어가며 노래했는데요. 노랫말 구성이 재미도 있고 해학적이기도 하네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어떤 내용이 엮어질까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는 곡이죠. 서도솔의 특징인 5도 음정의 도약이 잘 들리는 그런 선율 구성이 매력적인 음악이죠. 국문 뒤풀이 들으셨는데요. 신정의 오복녀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망자를 위한 넋풀이 중에서 길다금 전해드립니다. 박병천 외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짜 아주 동네방네 아주 살던 집도 뒤집어.

불쌍하신 방자님, 이 세상 인연 다 버리고 저 세상에 없을정 꽃은 꺾고 머리에 꺾고 연불로 양석 사고

진도 씻김꽃 중에서 망자를 위한 너프리 중에서 길다금 들으셨습니다. 박병천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음악은 망자를 위한 음악이기도 하고 망자가 길을 잘 가라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산자를 위한 음악이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면 네번 혹은 가끔 다섯 번의 월요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런 패턴이 늘 반복된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어느 월요일이라 해도 한 번도 똑같은 월요일은 없죠. 오늘은 2026년 7월 들어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이라서 그 의미가 더 새로운데요. 이럴 때한 번쯤 나를 위한 행복한 이벤트 같은 걸 열어도 좋겠죠. 방법은 여러분 형편 되는 대로 하면 좋겠죠. 저는 오늘 월요일에 산뜻한 산책을 저녁 무렵에 신선해질 즈음에 이벤트처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하다가 잠시 포에 갇혀 본물 되어 머물러도 뒤따라 달려오는 수백 수천의 물길 기다렸다 가득 차면

다가 슬슬 쩍청한 절벽 휘들어져 막힌 듯 터지고 헤쳤다가 다시 모여서 천방자지 망령을 턱정구정 황풍 폭정물

남의 용왕이 우연득병하야 백야지 무효라 혼자 앉아 탄식을 하시는데 탑상은

봤다! 배운 자에게 없어!

나를 다기로 필요 없고 주한다이다. 원컨대 도사는 나음액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에 특효지약을 일러주옵소서. 왕이 발을 내어준지 도사강요맥어를 볼지 심소장은 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금이요 신방광수요 비난토라. 간독이 됐고 하야 복국도 가였은지 비우와 상하옵고 삼성이 시머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지 간담경 자진이라. 방소일러서도 비내 일신지 조종께와 탐은대 일신지 표변이라. 심정지 반비 시가고 심동지 반비세가온 심경고 상하오변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려 칠생 급하오지 포중탕을 잡수시오 속지왕 주초 허여 닷도지요 산사육 천문동세실을 것도 허고 육종용 택사 양숙과 각한동 감초칠포 수일서 천반예기시표 첩습대 호무동제이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만 백줄탕을 잡수시오 백줄을 추구하야 서돈이요 사인을 추구하야 두돈이요 백봉역의 사야금이자 회양탕 귀청 각한모통 각한동 감초칠포 수일서 전반제종 사십여첩을쓰되 호무동계이라. 칠롱치 백초약을 갓가지로 다 쓰라다는 치료 먼저 죽을 테니 약을 한 대별 적에 인삼은 비가 먼니 대부원기하고 지혈 생기나면 조용량이로다. 백출 가문 어찌 가운데 강우여고 치사치시보고 김치담배라. 감추는 가문 어찌 굳이 온중하고 생기 사과로다. 짐구로다 살일째 천지지 상긴이지 가벼를 갑술시 담경유주를 주고 의류시오 대장경 사약을 주고 영구로 주어보자 일심백이조에 삼약관 사이버 육공도 지루게 팔레관 구혈기 삼기부치 팔문과 자배를 풀어주되 호염이 없으니 십일경 주어보자 심장연촌 천돌귀미 거골 상원 중원하원 신골 단적을 주널 주고 중태금 비경 삼인도 음능천을 주어보자.

만병

뜨면 자유가 있으려니.

못하오면 염대대왕이

용왕이왈 어찌 신롱씨 백초약은 약이 되었고 조그만한 진세 토끼 간이약이라 하나니까 도사왈 대왕은 진이오 토끼는 멸아 묘울손 은목이오 간진수는 양토라 하였으니 어찌 약이 되오리까. 용왕이 탄식을 하시는 뒤

탄식을 하고 궁중을 행하여 무수히 사례후에 만조 백관을 일시에 모이라 하니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모두 들어오랜만은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각각 피실리론만 맞다가지고 들어오는 데 가관이었다. 승산한곡 승진한 놈이 반섬에나 주사 오주고 갈게

박정사족의 해운공방 병사청 군수해우 현가몽우 초보장주구 불별랑 지장대승대 정다리고 더구나줄 그든건 모조리 상어솔치 눈치 준치 멸치 삼치 가재 개구리 거지 영을 듣고 오전에 집승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만은 내가 용왕이 아니라 온유월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토끼를 구하여다 지무병을 구할 손고 면면상고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보다가

합니다. 그럼 방첨사 조개가 어떠할꼬? 방첨사 조개는 철갑이 꾹꾹 방세리지도 난조사와도 예끄

그럼 소문장 미역이가 어떠할꼬? 장원이 어쩌오든 미역이나 장도 구대하여 풍신하거니 와가기가 좀 먹어서 신경이 더러운 거로 세상 그를 나가니 죽감으로 들하고 죽고 버는 산처소 이리저리다지다 살이 없어놈들이 석풍새우 불쑥이라 입값귀여 물에 붕덩 탐식으로돌 걱생께 담불려대 죽게 되며 인가라지들 복제 설사 배야 피거든 니 약으로 먹사 아군이 보내지는 못하리다. 해운궁 방계란 놈이 열발을 쫙 벌리고 살살 기어들어와 여짜오대.

분분할지 영덕장지라 한시나가

왕에게 상소를 올리거늘 왕이 받아보시고 칭찬하시되 내 충심은 그러하나 수궁에 인간이 세상을 나가면 재미가 없다 한디 너를 보내건대 어찌 안심할손가. 예, 소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강상에 높이 떠서 망부기를 자라오니 무슨 펑페이 싸오리까마는 수궁의 소생이라 토끼 얼굴을 모르오니 화상이나 한장 그리주옵소서. 글랑은 그리하라. 여봐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라. 화가를 불러드려 토끼 화상을 그린다. 토

우리 허리던 둘 지공지름 몇 동 좌편청 사녀 호표를 옥수나

여수들 손가 안아요 아따 별조 부연 니가 지군다.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만 묻을까 생각도 못하여 목을 길게 베어 목 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놓고 보니 자 이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길이 없겠구나. 용왕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

별주부 모친께 여짜오되 나라에 환옥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폭패이 싸오리까? 별주부 모친 하난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무 알았지만은 네가 시상을 간다 하기로 지귀를 보기 위하여 만류하였구나. 내 충심이 그러할진데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소.

기사를 본 일이요. 그 말은 방불어나 뒤 진털반 남세이가 흐밀세 총총의 작별 후에 수정문 바싹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 데 가관이었다.

잘하는 거.

꿍꿍.

Thank you.

그 나무가 땅을 넘보네 까마간 지지벌지야 부장 닦고 말할 적에 만약에 요 나무

술랑술랑 배 띄워라 물때가 점점 늦어간다 공알따공 하는 말이 꼬대줄은 떨어지고 다 줄

정신에 털이 나서 사람인가 김성인가 분별치 못하겠네. 동지서 딸 서란데

편지 한 장 전해다오. 편지를 서자하니 필력이 없는 거로 만개의

병내 가시고 입내 가시고 흔들흔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달력은 어느새 24절기 중 11번째인 소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작은 더위라고도 불리는 소서는 예로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올해는 소서와 맞물려 늦은 장마가 찾아왔는데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문집인 여유당 전설을 통해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는 여덟 가지 방법, 이른바 소서 팔사를 우리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피서법 가운데서도 비가 내리는 장마철이면 유독 마음을 붙잡는 정경이 있습니다. 바로 서쪽 연못의 연꽃을 감상하는 서지 상하와 비 내리는 날 방 안에서 담담히 한시를 짓는 우일 사웅입니다. 넓은 연잎 위로 투명한 빗방울이 쏟아지다가 이내 보석처럼 또르르 굴러 떨어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일, 그리고 그 정취에 기대어 고운 글귀를 적어 내려가는 마음은 수백 년 전에 다산 선생이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나 참으로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여창 계면조 계락 청살리입니다. 노래의 조순자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여창 개면조 괴락 청살리였습니다. 노래의 조순자였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절기 소설을 맞이하여 앞서 다산 선생의 운치 있는 소서 8사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사실 들력과 일터의 안전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냥 한가로운 눈길로만 장맛비를 바라볼 수는 없는 법이죠. 점점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장마인 것 같습니다. 장마인데 비가 별로 오지 않네 싶다가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마 기간 동안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작은 피해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시기를 잘 건너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봅니다. 자, 화요일에

0: 네, 솔바람 물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의 깊고 고운 결을 해설과 함께 음미해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과 여름철 건강을 야무지게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전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소박한 일상의 흔적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견문록 마련돼 있습니다. 자, 단가 사철가 들려드리죠. 소리의 박양덕입니다.
1: 인산 여산 꽃집

세계가 되고 보면 서울백 서울백 천지백 거니 오뚜가백

생이 모두 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음반은 2017년에 발매된 박일흥의 황해도 배뱅이 굿입니다. 국악의 수많은 갈래 중에서도 오늘은 한국 굿의 정수이자 독특한 음악적 서사성을 지닌 배뱅이 굿을 준비했는데요. 굿이라고 하면 보통 종교적인 의식만 떠올리기 쉽지만 황해도 배뱅이 굿은 서도지방의 무속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소리와 안일이 그리고 몸짓이 어우러진 독특한 1인 창 형태의 종합예술입니다. 말 그대로 혼자서 소리도 하고 이야기도 풀고 몸짓까지 해가며 극을 이끌어가는 장르인데요. 남도지방에 판소리가 있다면 서도지방에는 바로 이 배뱅이 굿이 있는 셈입니다. 오늘 들으실 대목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배뱅이와 상좌 중의 만남입니다. 이야기는 정승판서 집에 귀한 딸로 태어났지만 결혼을 앞두고 젊은 나이에 요절한 처녀 배뱅이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돈 많고 권세 있는 부모가 일찍 죽은 딸의 넋을 달래고 극락 왕생시키기 위해 전국에 내로라 하는 무당들을 불러모아 커다란 구판을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소리를 들려주실 박일흥 명창은 황해도 배뱅이 굿의 거목이셨던 고 양소훈 선생의 예술성을 온전히 이어받은 제자입니다. 스승의 뒤를 이어 황해도 배뱅이 굿을 완창하였고 이 귀한 문화적 전통의 맥을 잇는 일에 평생을

0: 을 바쳐왔는데요. 배뱅이굿은 서도지방 특유의 투박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해학과 산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위로하는 따뜻한 정서가 참 매력적인 음악입니다.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 자칫 흐려질 뻔했던 황해도의 토속 예술을 이토록 생생한 음원으로 연구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들으실 음원의 가치가 더욱 값지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박일흥 명창의 소리와 안선균, 이혜경, 박효진, 김도향, 김영실이 함께했습니다. 황해도 배뱅이굿 가운데 배뱅이와 상좌 중의 만남, 15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예당을 많이 받아놓고 배뱅이는 후원별당에서 첫날 밤에 베고 잘 벽에다가 노루사슴 술을 놓고 있어. 배뱅이 아버지는 장에 가시고 배뱅이 어머니는 구경 가고 행남집 머슴은 밭에 일 나갔을 때에 이때 저 문화 구월산에 배합산절이 있었는데 그곳에 상좌정이 삼성을 긴기내가 하도 심심하고 하니까 스님한테 하는 말이 스님 시주나 다녀오겠습니다. 상좌정이 시주 간다는 말에 기특해서 어 그래 어서 갔다 오라. 그래서 상좌정이 행상을 차려입고 검 거들어지게 내려오는데 요 모양으로.

죽진 못하리이다. 아 이렇게 소리를 하면서 내려오다가 둥그밖에 당도야 고보니 늘어당같이 떼새집이다라니 셋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간다 간다 하는 게 가운데 집 배뱅이 집 앞에 가서는 소성문 안 들이요 하고는 바람망태에서 굉간을 끊어요. 굉간을 치며 회신곡을 하는데

사마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때 배뱅이가 후원별당에서 술을 놓다가 난데없이 회선곡 소리가 들려오는데 소리를 참 잘하겠다. 배뱅이가 몰래 나와서 숨어본다고 보는 게 처음에는 부엌문 뒤에서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대문 뒤에서 보니까 참 잘생겼거든. 그러니까 배뱅이가 어른들 안 계세요 한다는 소리를 어른들 어른들 어른들. 그 소리에 상전이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니까 물찬 제비 같고 깎은 밤틀 같고 월궁 선녀같이 참 예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 상자 중님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시주하세요 하는 소리를 시주 시주 시시 시주. 이때 달라는 시주 안 해줄 수 있어? 배뱅이가 광에 들어가서 쌀 한 바가지 푹 퍼다주니 상자 중은 주는 시주 안 해봤겠어? 시주를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에라 내가 이 시주라면 뭐하냐 하고는 절에 올라간 상자 중은 제 방에 들어가더니 앓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 저놈이 시주라고는 조금 해다 놓고 들어와서 자빠지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놈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겠다. 이때 큰 스님이 보니까 아 저놈이 하루가 지나도 안 일어나 이틀이 지나도 안 일어나 3일째 되던 날에는 아하 이놈이 아무래도 수상한 병이 들었단 말이야. 이놈이 아무래도 못 볼 것을 본 것 같단 말이야. 야 너 어째서 그러냐? 시주를 보니까 쌀 한 바가지 해왔어. 근데 네가 어디가 아픈지 얘기를 해야 약을 사다 주든지 한의원을 데려가든지 할 거 아니냐? 아 이놈이 묵묵부답이라. 그래서 스님이 하는 말이 네가 이번에 내려가서 아무래도 중놈으로서 못 볼 것을 본 것 같은데 너희가 그렇게 앓다가 죽으면 저 지옥에 떨어져서 눈구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나한테 자서히 얘기하면 내 네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이놈이 소원 풀어준다는 말에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스님 사람 한번 살려주세요. 실은 시주하러 갔다가 어떤 낭자인데 어떻게나 예쁜지 첫눈에 반해갖고 그저 눈만 감아도 그 얼굴이 아련거려서 잠을 잘 수가 있나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느 집이더냐? 집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배뱅이 집이 걷다. 배뱅이 아버지가 그 절에 다녔으니까.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네 소원을 줄도 테니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상자 중이 좋아서 밥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니까 스님이 오는 말이 야 너 저 뒷동산에 올라가서 당년보고 찹쌀이 한 짐 잔뜩 빼와라. 상자 중이 영문도 모르고 납작 찌개를 걸머매고 나무를 하러 가는데 요모에 나왔다.

혼자서 여러 사람의 역할을 넘나드는 명창의 재담 속에서 잠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박일흥 명창의 소리로 황희도 배뱅이 굿 중에 배뱅이와 상좌 중에 만남, 15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자, 다음 곡은 대구 향재 줄풍류 도들입니다. 검은고의 고보석, 단소의 김상준, 장구의 정택수입니다.

대구 향째 줄풍류 도들이 들으셨습니다. 검은구의 고보석, 단소의 김상준, 장구의 정택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겨울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추우면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여름철에도 심근경색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요. 이때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속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혈액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지면서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덜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탈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폭염 속 바깥에 있다가 에어컨이 강한 실내로 갑자기 들어가는 상황, 이때 심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운 곳에서는 혈관이 넓어져 있다가 차가운 실내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다시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들거나 짓눌리는 듯한 그런 통증이 발생하고, 이 통증이 왼쪽 어깨나 팔, 목이나 턱 쪽으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식은 땀이 나거나 숨이 차고 메스꺼움이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더워서 그런가 보다, 잠깐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쉬어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여름은 심장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계절인데요. 하지만 더위와 탈수는 심장에 뜻밖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 이어서 호허굿 듣습니다. 연주의 우도농악 담양 보존회입니다.

우도농악 담양보존회 연주로 호허굿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이충선류 피리산조 국거리 듣겠습니다. 피리의 임규수, 장구의 사자성입니다.

이충선유 피리산조 국거리 일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피리의 임규수, 장구의 사재성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소리와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대구 소식입니다.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를 이제 대구에서 상설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오늘 7월 7일부터 미술관 1층 전시실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방 미인도시를 공개합니다. 미인도는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대표작으로 국가 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작품입니다. 그동안은 작품 보호를 위해 특별전에서만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왔는데요. 전시장에 나올 때마다 많은 관람객이 찾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미인도실은 오직 미인도 감상을 위한 공간입니다. 관람객은 빛이 감싸는 긴 통로를 지나 한지로 마감된 작은 방 안에서 작품을 마주하게 됩니다. 설명이나 장식을 최소화하고 그림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꾸민 점도 눈길을 끕니다. 다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관람객이 많을 경우에는 동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번 미인도실 공개를 계기로 미인도를 대구의 대표 문화 아이콘으로 키워가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미인도 들려드리죠. 연주의 아이가 뮤직 음악그룹 놀이터입니다.

미인도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아이가 뮤직, 음악 그룹 놀이터였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김수학류 구음 건무입니다. 이 곡은 사람의 목소리로 장단과 선율을 표현하는 구음이 춤과 악기로 확장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구음과 춤, 음악이 서로 어우러지며 우리 전통 가무악의 자유롭고 즉흥적인 매력을 보여줍니다. 김보라의 구음과 박범태의 장구 연주로 듣겠습니다. 김수학류 구음 건무입니다.

김수왕류 구음 건무였습니다. 구음의 김보라, 장구의 박범태였습니다. 다음은 제주 산조인데요. 대금의 배주휘, 장구의 주선우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평생을 책상에 앉아 글공부에 열중하던 우리 조선시대 선비님들. 그런데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먹고는 살아야 하는 법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먹고 살 일이 막막했을 때 과연 그들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집신 삼기 아니면 오늘 주인공인 돗자리 짜기였습니다. 이 돗자리 짜기는 특별한 밑천이 들지 않고 기술도 대단치 않아서 눈썰미만 조금 있으면 누구나 금방 배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농사짓는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산속 사찰의 승려나 감옥에 갇힌 죄수들까지 너도 나도 이 돗자리를 짜서 생계에 보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시대 가장 보편적인 국민 부업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소박해 보이는 돗자리라는 물건이 사실 고려시대부터 외국에서는 서로 구하지 못해 안달이던 명품 수출품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송나라 학자 사채백은 그의 저서인 밀제 필기에서 고려의 돗자리는 값이 너무 비싸서 구경조차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중국산 돗자리는 빳빳해서 쉽게 꺾이는 데 반해 우리 돗자리는 접거나 구겨도 전혀 상하지 않는 놀라운 품질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재료와 무늬에 따라 종류도 참 다양했는데요. 왕골로 만든 용수석, 등나무 줄기로 엮은 등석, 특히 매년 중국 황제에게 진상했던 용무늬 돗자리 용문석은 무려 한 장에 쌀 예닐곱 가마 가격에 거래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나라 조정의 공식 의전 매뉴얼을 보면 황제가 앉는 옥좌에는 조선에서 진상한 이 용문석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흰 융단을 덮는다고 했으니 그야말로 조선의 돗자리는 압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최고급 카펫이었던 겁니다.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남도민요 물레타령입니다. 소리의 안숙선 외 여러분입니다.

남도민요 물레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안숙선회 여러분이었습니다. 조선견문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 영조 시절 경상도 안동에 살던 김낙행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요. 그는 아버지가 죄인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숨을 거두는 바람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통째로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시장에 가서 돗자리 짜는 법이라도 배워오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집 구사당 집에는 당시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선비의 채통을 생각하면 이보다 서글픈 일이 없건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내 분수대로 살 뿐이다. 첫날은 온종일 매달려도 겨우 한 치를 짰을 뿐인데 날이 갈수록 손에 익어 이제는 하루에 한 자를 척척 짜낸다. 이제는 곁사람과 농담을 주고받을 여유까지 생겼으니 참으로 묘한 노릇이다. 또한 그는 돗자리 짜기의 이로움에 대해서도 기록해 두었는데요. 첫째는 밤만 축내는 신세를 면한 것이요. 둘째는 쓸데없는 외출이 줄어든 것. 셋째와 넷째는 더위와 추위, 그리고 가슴 속 근심 걱정을 완전히 잊은 것. 마지막 다섯째는 남은 돗자리를 더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낙행은 식사나 용변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돗자리 짜는 단순 노동에 몰두하며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비가 어디 김낙행뿐이었을까요? 조선의 명재상인 이원익 선생 역시 광해군 시절 유배 갔을 때 손수 돗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평생 거친 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 처음엔 모양이 엉성하게 나왔었죠. 그런데 인조 반정이 일어나 이원익 선생이 다시 영의정에 복직하자 그가 짰던 엉성한 돗자리들은 하루아침에 정승이 만든 귀한 보물로 둔갑했다고 하니 사람의 인생과 물건의 가치라는 게 이렇듯 오묘합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듣고 갑니다. 매미 죽지 같고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씨 듣습니다. 연주의 노을양입니다.

매미 죽지 같고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 씨였습니다. 연주의 노을양이었습니다. 조선 견문록, 오늘은 조선시대에 생계를 이어가야 할때 선비들이 선택했던 일, 돗자리 짜기에 대해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곡 함께 하겠습니다. 답이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답입니다.

마무리곡 답이었습니다. 연주의 답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힘차게 주문 외쳐보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0: 을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이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아이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왜를 외칩니다. 하늘은 왜 파란지, 비는 왜 오는지, 세상 모든 게 신기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질문은 줄어들고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이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조금 낯설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익숙해서 지나쳤던 일상 속에 새로운 발견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7월 7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심박서클의 연주곡 레인 그레이였습니다. 오늘 전국 날씨가 레인 그레이네요. 서울, 충청, 경상북도, 또 전주, 그러니까 전북 지역까지는 비가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고 레인이고, 나머지 동해안 지역과 남쪽 지역, 이쪽은 전부 다 그레이입니다. 오늘 외출하실 분들은 비 대비 잘하고 외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나이가 들수록 왜라는 질문은 덜하게 됩니다. 사회 현상이든 사회 시스템이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존재하겠지 이러고 그냥 마침표 찍는데요. 가끔은 어른이 돼서도 왜라고 자주 묻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조금 더 다채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발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뭐 스마트폰의 편리한 기능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하고 매일 듣던 노래 가사가 오! 이 노래가 이런 노래였어? 하면서 무릎 탁 치게 되는 순간, 그런 것들을 이 아침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것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로 나눌게요. 새롭게 알게 된 생활의 꿀팁이나 새로운 맛집, 뭐 새로운 사람 이런 거 문자 보내주십시오. 창호에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도 열려 있습니다. 자, 소리아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를게요. 함께 듣죠.

소리아의 이 노래를 부를게요에 이어서 김창완의 노래 점심시간 칼국수집 이어드렸습니다. 장어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것 얘기 나누기로 했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맛집 같은 거 점심시간 칼국수집 이런 거 알려주시면 참 좋겠네요. 아, 0625님 한디 아샤추가 뭔지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아메리카노의 샤추가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니네요. 아이스티에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상상도 못한 조합이에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요. 진짜입니까? 아이스티에다가 아이스티 자체로 완성된 건데 거기에 또 에스프레소를 더하면 이게 맛이 아이스티도 아니고 아이스커피도 아니고 그 어느 중간쯤에 있는 맛이 될 텐데 이게 맛이 있냐고요. 갑자기 제가 개강되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먹어요? 아샤추 드셔보신 분들은 맛이 어떤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0625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의 지혜 알려주신 9110님이 또 계십니다. 창틀에 치약을 짜두면 모기가 안 들어온다고 하네요. 아직 모기가 없어서 실험은 못해봤어요. 해보고 성공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치약 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9110님이 성공하시면 그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5019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회 먹고 남은 걸 매운탕에 넣어가지고 마치 샤브샤브인 것처럼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런 생각을 못해봤지? 싶었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일부러 남겨두는 사람들도 있던 것 같은데요. 예, 완전 식감이 달라지니까요. 회로 먹을 때랑 익혀서 먹을 때랑. 좋네요. 벌써 세 가지 알았습니다. 창틀에 치약 짜두면 모기가 안 들어온다. 회 남은 걸 가지고 매운탕을 샤브샤브처럼 먹는다. 그리고 아샤추. 요건 아직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 샵0302 스마트폰 앱 동덕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앞에 건 유료, 뒤에 두 개는 무료입니다. 물보라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서도의 노래 고추잠자리.

서도의 고추잠자리에 이어서 소리꽃 가객단의 노래로 이야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제목이 이야입니다. 창우드린 햇살 오늘 아침은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것 어떤 거 있으신지 문자 나누고 있는데요. 2023님 임신하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보입니다. 귀엽기만 했던 남편도 좀 더 멋져 보입니다. 우와, 좋은 현상이네요. 다만 무더운 여름 또 장마철 임신하시고 이렇게 계시기는 좀 힘들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가지고 그 자세한 거 잘 몰라요. 어쨌든 건강하게 여름 잘 나시고요. 순산까지 잘 이루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은자씨, 제가 왜 집을 나서니 비가 오는 걸까요? 아하, 비를 바라보며 이런 마음이셨겠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촉촉한 출근길입니다. 한디도 무사 출근하셨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을 속닥속닥하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3910님은 며칠 전에 알게 된 소소한 사실, 남원 광안루가 원래는 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국보로 승격됐다네요. 저희 부모님 댁 근처거든요. 한디도 한번 놀러가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우 그러게요. 국보 됐다는데 또 제가 안 가볼 수 없겠죠. 꼭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고주파의 숨바꼭질 듣습니다.

동양고주파의 숨바꼭질 듣고 왔습니다. 이 양금이란 악기가 참 사람을 간질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그러면서 뭔가 맑은 음을 내는데요. 오늘은 거의 뭐 효자손으로 팍팍 긁어주듯이 속 시원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청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요즘 새롭게 알게 된 것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님, 오호, 아침 식사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사실입니다. 삶은 달걀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으면 체중이 줄어드는 다이어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우와, 저는 아침에 삶은 달걀과 단호박찜 그리고 과일을 요구르트와 함께 먹곤 하는데요. 올리브유로 드레싱을 바꿔봐야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올리브유가 진짜 그렇게 사람 몸에 좋은가 봐요. 저도 최근에 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올리브유, 그좀 좋은 걸로, 올리브유에도 보면 이렇게 여러 단계 있잖아요. 좋은 걸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먹어봤거든요. 근데 막 끝맛이 되게 쓴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꾹 참고 한 일주일 먹었더니 지금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게 좋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살짝 몸의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오랜만에 향토 미녀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노래 먼저 듣고 문제 드릴 거예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메뚜라 메뚜라 밀가 메뚤 이 메뚜른 맥했는가 가렸는가 밀가리를 안 내려네.
1: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전라남도 고흥에서 전해오는 맷돌질 소리였어요. 맷돌을 돌리면서 부르던 노랜데요. 이제 문제 드려요. 할머니가 맷돌로 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쌀, 2번 보리, 3번 밤, 4번 밀. 좀 어려워요. 이걸 갈아갖고 칼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찌짐이도 해먹었대요. 이제 아시겠죠?
0: 네, 창호가 오늘은 전남 고흥의 향토민요 맷돌질 소리를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이 맷돌을 돌리며 부르는 노래 속에 정답이 숨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들어보시지요.
2: 메뚜라 메뚜라 밀가 메뚜라

이걸 갈아서 칼국수, 수제비, 부침개도 만들어 먹는다고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쌀, 2번 보리, 3번 밤, 4번 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정태춘의 노래 고향집 가세 듣습니다.

0: 정태춘의 고향집 가세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청어의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답인 이것으로 만든 무언가들 다들 떠올려주고 계시는데 그 덕분에 고향집 생각 또 부모님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전남 고흥의 향토 민요 맷돌질 소리를 저희가 들려드렸고요. 가사가 맷돌아 맷돌아 밀간 맷돌 돌이 맷돌은 맥혔는가 가렸는가 밀가리를 안 내놓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뭐 정답 떠먹여 드리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그죠? 이걸로 칼국수 수제비 부침개 만들어 먹는다까지 얘기했고 보기 다시 알려드리면 1번 쌀, 2번 보리, 3번 밤, 4번 밀이었습니다. 8517님 밀입니다. 밀. 밀가루로는 국수 만들고요. 밀가리로는 국시도 만들죠. 이거 개그 하셨네요. 재밌었습니다. 2044님, 4번 밀입니다. 할머님이 밀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맷돌로 콩물 갈아 콩국수 해주시던 할머님이 또 그리운 아침입니다. 라고도 하셨고요. 2096님, 정답 4번 밀입니다. 밀을 곱게 갈면 밀가루. 충청도 어머니는 밀가루를 밀가리라고 하셨는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어머님이 굉장히 보고 싶어지는 아침 오늘 점심은 칼국수로 정했어요라고 하셨어요. 점심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잠시 후에 들려드릴 노래도 칼국수 타령입니다. 7237님 우리 엄마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저 어릴 적 맷돌 갈았던 기억이 납니다. 밀도 심었던 기억도 나요. 정답 4번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창호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죠.
1: 오늘 정답은 4번 밀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오늘이 절기 소서인 거 아시죠?
0: 오.
1: 예전에는 이맘때 현미를 수확해갖고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밀 음식을 많이 해먹었다던데.
0: 우와, 그러고 보니까 삼촌이 어렸을 때 이맘때 할머니, 엄마 두 분이 밀가루 반죽해서 칼국수나 수제비 자주 해주셨던 것 같네. 자,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도 오고 또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니까 야, 진짜 생각난다. 칼국수, 수제비 말이야.
1: 지도, 오늘은 딱 칼국수가 땡기네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얼른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2044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3648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4059님께는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44, 3648, 4059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창호야, 수고 많았어. 오늘도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윤아의 노래 칼국수 타령 듣습니다.

어이, 유나의 칼국수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신용춘의 퉁소 연주로 민요곡 농부가 라질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정수님, 정경옥 두 분의 소리로 남도민요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3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요 하우체를 쓰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김현철, 윤상 두 사람이 함께 부른 사랑하오라는 노래인데요. 이 하우체 쓰는 가사가 또 있죠. 김광진의 편지인데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도 또 이런 뭐뭐 하시오, 가져가오 이런 어미를 쓰는 가요 또 있을까요? 노래 들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노래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함께 나눠보죠. 자, 이 노래는 2002년에 나왔습니다. 김현철 8집에도 수록되어 있고 윤상 4집에도 수록되어 있는데요. 녹음된 건 같은데 믹싱, 그러니까 소리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과정은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윤상 버전에는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고 김현철 씨 버전은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조금 작고, 그래서 덕분에 악기음이 더 잘 들리는 그런 장점이 서로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이지 리스닝의 편곡에다가 속삭이듯이 부르는 두 남성 보컬의 목소리가 아주 촉촉하게 들리는데요. 오늘 같은 날씨에 들으면 더 좋겠죠. 바쁜 출근 시간 여유를 찾는 느낌으로 좀 여유롭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현철, 윤상이 함께 부르는 사랑하오. 오늘은 김현철 씨 앨범 수록곡 버전으로 듣습니다.

0: 김현철, 윤상 두 분 선생님의 노래 사랑하오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듣고 나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졌어요. 친절한 은자씨, 같은 제목의 알렉스 노래도 있어요. 제목도 사랑하오입니다. 아, 찾았군요. 그리고 0113님, 사춘기 아들 둘과 함께 한디의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 봤습니다. 공연 끝나고 저한테 CD를 내미셨다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1996년 30년 전에 발표한 제 2집 앨범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제 국악의 길을 한번 시원하게 뚫어봐야죠. 김유석 박사님 만나볼게요. 국악만 들으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자, 오늘도 귀뚫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드디어 7월입니다. 방학 이제 하신 지도 꽤 됐죠? 한 2, 3주 됐죠?
1: 네.
0: 와, 좋으시겠다.
1: 방학, 네, 좋습니다.
0: 방학에 뭐 좋은 계획 없으세요?
1: 방학 뭐 쉬기도 좀 하고요. 예. 네, 또 뭐 밀린 뭐 글들도 좀 써야 되고요. 음흠. 또 우리 저기 귀뚫남 원고도 열심히 써야 되고요.
0: 이렇게 바람직한 말씀을 해주시다니 좋습니다. 자, 오늘도 풍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1: 네, 풍류 한여름에 뭐 어떻게 보면 잘 그림이 안 그려지셨던 분들은 아, 여전히 답답해 하실 수도 있고요. 예. 또 좀

0: 그래도 나 그래도 국악 방송 들은 지가 몇 년인데 하는 분들은 어디 산속에서 이렇게 풍류 탁 들으시면 편안한 정취에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즐기실 수 있지도 않을까. 정말 풍류를 느끼는.
1: 휴가지에 가셔서 들으면 휴가, 그 쉼의 느낌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음악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럴 수 있습니다. 이
1: 이야,
0: 풍류가.
1: 시기 적절합니다.
0: 네, 그래서 잘만 즐겨주시면, 예, 잘만 활용하시면 뭐 같은 풍류를 즐겁게, 기분 좋게
1: 예.
0: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복습 한번 짧게 해볼까요?
0: 그저 좀 복잡하죠, 풍류.
1: 많이 왔어요, 우리가.
0: 네, 영산의 상 얘기를 하면서 현악 영산의 상, 그리고 이게 거문고로 주로 연주하기 때문에 거문고 회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줄풍류다
1: 줄풍류.
0: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아명이 있었죠?
0: 네, 그리고 아명이 붙어서 중광지곡 이렇게까지.
1: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관악 영산회상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0: 네.
1: 현악기로 연주되는 영산회상인 반면에 여기는 말 그대로 관악기 중심의 연주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악 영산회상 여기까지는
1: 어허.
0: 뭐 아주 직관적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역시나 풍류이다 보니 대나무 위주로 하는 풍류.
1: 아, 제가 지난주에 관풍류라고
0: 네.
1: 했다가 아주 그냥 헛다리를
0: 네.
1: 심하게
0: 그게 이제
1: 짚었는데요.
0: 대풍류이고요.
1: 대풍류고요.
0: 그리고 요게 그 아명이 있었죠? 표정 만방지곡. 네,
1: 맞습니다.
0: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네. 첫 주에 풍류가 좁은 의미의 영산회상이란 곡을 가리킨다. 그리고 함께 연주한다. 합주한다는 의미로 확대된다고 우리가 얘기 나눴었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막연했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풍류, 먼지, 감이 이제 살짝 오는 느낌입니다.
0: 아주 너무너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그러니까요. 자, 이어서 오늘은 풍류 3탄. 풍류의 세계가 진짜 광활하다는 것을 3주차로 간다라는 요 지점에서 느껴집니다.
0: 네, 개념이 복잡해서 좀 많이 풀어내 보려고 했었어요.
1: 예.
0: 오늘은 이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의 본론 뭘까요?
1: 알려주세요. 모르죠,
0: 자,
1: 나 저는. 네.
0: 줄풍류 자체도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1: 아, 그래요? 와, 끝난 줄 알았는데.
0: 그쵸. 예.
1: 예.
0: 줄풍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 현악
0: 현악
1: 영산 회상.
0: 위주, 대풍류는 관악 위주였어요.
1: 예.
0: 근데 그 줄풍류 역시도 우리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연주되는 서울식 영산회상이 있고요, 현악 영산회상이.
1: 오.
0: 그리고 또 지방이 나눠져 있어요.
1: 서울식과 지방식으로 나눠진다.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풍류를 우리가 뭐 딱히 경제 풍류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지 않아요.
1: 아,
0: 네, 만
1: 그냥
0: 네.
1: 그 줄풍류나 현악 영산회상이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0: 의뢰.
1: 서울식 영산회상을 말하는 거네요.
0: 예.
1: 아.
0: 이게 서울에도 뭐 여러 버전이 있었을 수도 있죠.
1: 예.
0: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받아서 연주하는 거는 거의 국립국악원의 그 풍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거는 그렇게 뭐 국립국악원 줄풍류
1: 네.
0: 또는 그냥 뭐 서울 줄풍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 그러면 이제 지방식에는 뭐가 붙는다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제목에 뭐가 하나 이렇게 라벨이 하나 붙습니다.
1: 예. 어떤
0: 네.
1: 라벨인가요?
0: 향째라는 말입니다.
1: 향째.
0: 예, 지방째라는 얘기겠죠.
1: 오.
0: 그래서 지방에서 연주되는 줄풍류, 향째 줄풍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향째 줄풍류.
0: 네.
1: 네.
0: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가 국가 유산, 국가 무형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1985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1: 오.
0: 하나가 이리 향째 줄풍류, 익산이죠, 오늘날.
1: 예.
0: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구례 향째 줄풍류입니다.
1: 오.
0: 풍류방 기억하시나요?
1: 기억나죠? 문인들이 모여서 취미 활동으로 음악 연주하던 곳?
0: 네,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동아리방이라고 쉽게 설명해
0: 네.
1: 주셨던 그곳이죠?
0: 그만큼 우리 서울에서 그런 문인들이 제일 많았겠죠, 일단.
1: 예.
0: 네, 그렇지만 지방에도 분명히 문인들이 있었고 그런 음악을 즐기는 풍류 문화가
1: 오,
0: 당연히 있었던 거죠.
1: 지방에 계신 분들, 문인들이 더 여유롭게 이런 거 재미나게 즐기셨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1: 예.
0: 그래서 지방을 중심으로 뭐 장별 차이도 약간씩 있고요. 구성의 차이도 있고 또 음악의 맛이라고 할수 있는 뭐 식임새나 우리 뭐 농현 이런 것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 멋의 차이가

0: 바로 향째의 줄풍류를 듣는 재미가 되겠죠.
1: 그래서 오늘은 향째 줄풍류
0: 네.
1: 들어보고 얘기 나누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1: 아,
0: 네.
1: 풍류도 이렇게 지역마다 사투리 같은 개성이 있었던 셈이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위 9례 이두 개의 향째 줄풍류를 제외하고도요.
1: 예.
0: 특정 선생님을 중심으로 준 이렇게 전승되고 있는 풍류도 있습니다.
1: 오.
0: 예를 들면 뭐 김주파 풍류, 뭐 지영이 풍류, 신캐돈 풍류 뭐 이런 식인 거죠.
1: 예.
0: 그래서 명인 선생님들이 아마도 각각 이렇게 학습하시는 과정 속에서 배웠던 가락들을 제자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전수가 되는데요. 뭐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들으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그 명인 선생님의 선생님이
1: 아,
0: 이렇게 전수해 주신
1: 그랬을
0: 그런
1: 수
0: 가락일
1: 있겠네요.
0: 수도 있습니다.
1: 오호.
0: 예, 그래서 어찌됐건 특정 악기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렴된다? 아니면 그 선생님의 악기 전공 위주로 이렇게 악기가 연주가 되기 때문에 이 풍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버전의 풍류다 이렇게
1: 그러네요.
0: 이해하시면 예, 음악적인 그 우리 문화유산이 좀더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뭐 구례나 1위 향째 줄풍류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또 연주자 선생님들에 따라서 김주파 풍류, 지영이 풍류 이렇게도 나눠질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지금 진짜 멀리 왔는데요. 우리 첫 시간에서부터 출발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줄풍류가 존재한다 싶습니다. 대풍류 쪽은 어때요? 대풍류도 향째 풍류가 있나요?
0: 대풍류는 관악 영산회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1: 예.
0: 그리고 그 연주는 궁중을 중심으로 연주가 되었죠.
1: 아, 맞아요.
0: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관악 편성으로 연주되는 영산회상? 이건 좀 어색한 거죠.
1: 오, 그 왕의 권위에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1: 누가 될수 있겠네요?
0: 그래서 땡땡 뭐 향째 대풍류 이런 말은 없습니다.
1: 오호.
0: 예, 근데 이제 요것과 관련된 지방에서 연주하는 그런 향째의 뭔가 풍류가 또 있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건 또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 보죠.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향째 줄풍류로 되돌아와서 어떤 곡 들어보면 될지요?
0: 네. 구례 향째 줄풍류 중에 뒷풍류를 들어볼까 합니다.
1: 뒷풍류요?
0: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1: 끊임없네요,
0: 네.
1: 가지치기가.
0: 향째 줄풍류도 어찌 보면 이제 서울의 줄풍류와 마찬가지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상령산 대신에 뭐 볼령산,
1: 오.
0: 또뭐 중령산 대신에 잔령산 이와 같은 이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립국악원 줄풍류와의 차이점이 되고요.
1: 오호.
0: 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본바탕 뒤에 덧붙여지는 뒷풍류라는 게 있어요.
1: 아, 일종의 보너스 트랙?
0: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1: 오.
0: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예. 그래서 국거리 장단으로 된 하나의 트랙, 보너스 트랙이 있는데요.
1: 예.
0: 남부 그 우리 향째 줄풍류 같은 경우는 국거리 장단의 그 성주풀이라는 미뇨 있잖아요.
1: 네.
0: 그 미뇨 가락을 현악기 편성의 우리 그 풍류로서 연주를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좀더 대중적인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모두 함께 즐기자, 뭐 이런 느낌으로 연주되는 걸까요?
0: 아무래도 선비분들이 연주를 상령산, 중령산 쭉다 끝내고
1: 네.
0: 그 본바탕이라고 하는 연불, 타령, 군악으로 이제 마치게 됩니다.
1: 오, 예.
0: 그 아홉 곡다한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연주가 더 필요했거나 아니면 조금 더이 동네에서만 특화된 재밌는 곡들 이렇게 연주가 붙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그래서 들어보시면 상대적으로 꽤나 이렇게 흥겨운 가락으로 이어져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차이는 우리 무속이나 어떤 뭐 민간에서 연주하는 거 들어보면 아쟁이 등장하고 뭐막 특히 이제 남쪽 지역 같으면 막 구음이 너무너무 발달을 했거든요. 그런 아주 우리 남도 개면조라는 거 들어보셨죠?
1: 예, 개면조. 네.
0: 네네. 남도의 그 토리, 전라도 토리가 아주
1: 육자배기
0: 진하게
1: 토리.
0: 나오는데
1: 네.
0: 요 향째줄풍류에 뒷붙여진 뒷풍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진한

0: 아,
1: 남도토리는 아니에요.
0: 양반들이 연주한 거니까.
1: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0: 오.
1: 양반들 분들도
0: 네.
1: 거기 전라도의 그 문화 자체가 아따 그런 것이여잉
0: 쭉하게 갈 수도
1: 그거는
0: 있는데.
1: 같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보다도 좀 악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악 풍류에 좀더 가까운 이런 구성이 아닐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0: 그래서
1: 사실, 네.
0: 흥겹지만 뭔가 좀 맑고 뭐 정리된 느낌, 청아한 느낌으로
1: 네네.
0: 연주되는 거겠네요.
1: 네.
0: 오호.
1: 아마 우리 한 3주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서
0: 예.
1: 풍류가 특히 상령산, 중령산 이런 데는 듣기 썩 쉽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0: 상령산 우리 첫 시간에 들을 때
1: 네.
0: 20박이라 그래가지고
1: 네,
0: 그리고 한
1: 그렇죠.
0: 박과 그 다음 박자 사이에 그 호흡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정말
1: 네.
0: 당황했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 두,
0: 둘, 이제나 저제나 셋
1: 네.
0: 이렇게 되는
1: 그렇게 이제
0: 거였는데.
1: 세어가면서 듣기에는 사실 좀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0: 아, 그래요.
1: 그런데
0: 예.
1: 이 음악을 연주하시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0: 아, 듣는 음악이라기보다는 직접 연주하는 음악, 연주할 때 맛이 나는 음악인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오.
1: 배경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0: 예.
1: 우리 풍류방에서 뭐 취미로 하시는 그 문인들이 모여서 연주를 하게 되고 그 연주가 누구 들려준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수양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재밌고 즐기는 음악이었잖아요.
0: 누구 뭐 마당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몇분 듣겠죠. 들려주기 위한 음악은
1: 네.
0: 아니었던 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직접 연주하는 사람들이 손끝으로 연주하고 그 소리를 즐기는 음악.
1: 네.
0: 아.
1: 실제로 이 악기를 잡고 그러니까 뭐 거문고가 됐건 뭐 가야금이 됐건 다른 악기도 괜찮습니다.
0: 예.
1: 잡고 직접 참여를 하잖아요.
0: 예.
1: 20박도 처음엔 좀 빠른데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0: 우와.
1: 왜냐하면 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0: 예.
1: 당연히 남들이 연주하는 건 빠른 거죠. 근데 이제 막 천천히 이제 점점 적응이 되면
0: 네.
1: 즐기기 시작하는 거죠.
0: 이야,
1: 예,
0: 그게
1: 그래서
0: 진짜 제대로 된 음악의 맛인데.
1: 네, 이 음악 같은 경우 우리 그 줄풍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감상보다는 직접 참여하시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 간혹 가다 보면 차에 나차 타면 멀미하는데
1: 네.
0: 직접 내가 운전할 때는 멀미 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1: 찰떡 같은
0: 그런
1: 비유입니다.
0: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멀미를 안 한다는 것은 운전을 즐긴다는 뭐 의미이기도
1: 예.
0: 하니까요.
1: 또 제가 또 그런 상황을 배워갔네요.
0: 좋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 텐데요. 뒤풍류 들어봐야겠네요.
1: 예. 한번
0: 오,
1: 들어보시죠. 예,
0: 좋습니다.
1: 그
0: 구례 향째 줄풍류 보존회의 연주로 뒤풍류 듣습니다.

0: 디풍류 듣고 왔습니다. 구례 향재 줄풍류 보존회의 연주였습니다. 미리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뭔가 맑고 청하고 딸랑딸랑 느낌 나는데요.
1: 그러면서도 이렇게 좀 흥청흥청한 게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흥겨워요. 네.
1: 네네. 흥청흥청이 어떻게 보면 그 줄풍류를 연주하는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띄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0: 좋습니다.
1: 자, 뒤풍류 들어보셨는데요.
0: 네.
1: 앞부분을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0: 아, 아풍류요?
1: 앞풍류.
0: 아풍류.
1: 뭐 틀린 적은 아닌데
0: 전풍류?
1: 우리가 본풍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네, 물론
0: 아.
1: 이것도 학문적으로, 뭐 학술적으로 그렇게 딱 고정된 건 아니고요.
0: 예.
1: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뒤풍류고 앞에 거니까 앞풍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0: 그러면 본령산부터 시작해서 본령산, 잔영산 요런 그 과정들이 다 본풍류인 거예요?
1: 그렇죠. 풍류 한바탕.
0: 오.
1: 원래 풍류 한바탕이었잖아요.
0: 예.
1: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쭉 해갖고
0: 아.
1: 연불타령, 분화까지.
0: 앞뒤 개념이 아니라 본풍류가 있고 보너스 트랙이라고 제가 했으니까 뒤풍류는 덤이다.
1: 그 개념이 훨씬 적합합니다. 예.
0: 오호. 적합하지만 복잡하네요. 제 머릿속은.
1: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 남도 국거리 자체만을 뒤풍류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0: 아, 예.
1: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상령산부터 우리가 흔히 염타군 하자 이래요.
0: 염타군요?
1: 연불 타령 군악.
0: 아, 앞에 글자만 따온 거네요.
1: 네네네.
0: 염타군.
1: 이렇게까지 9곡을 보통 줄풍류 한바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덧붙여지는 걸 뒤풍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 남도 구례향재 줄풍류에서 들었던 뒤풍류 있었잖아요.
0: 예.
1: 이게 성주풀이 가락이에요.
0: 오, 예.
1: 네, 그 민요 성주풀이 가락 그 앞에도 또 뭐가 있어요?
0: 와, 진짜 현미경으로 지금 막 계속 더뭐 확대해서 확대하고 또 확대하고 하니까 뭐가 있는데 그게 진짜 다 형식이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어떻게 보면
0: 와,
1: 형식입니다.
0: 맙소사. 맙소사, 맙소사. 뒤풍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1: 네, 그걸 뒤풍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0: 예.
1: 또 이렇게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이런 명칭이 붙는 곡들이 있어요.
0: 예.
1: 요거를 뒤풍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0: 와.
1: 네, 그러니까 뒤풍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너스 트랙이라는 그 개념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영산회상의 한 바탕, 본바탕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건 그냥 뒤풍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있다.
1: 마음이 좀더 편해지시지 않을까요?
0: 또 국악표전음악 들어보면 계면가락도들이 가지고 만드는 음악 되게 많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막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해서 보니까 또 반가운 이름들이 또 있긴 하네요.
1: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익숙해져 계시는가 봐요. 이 제목들은
0: 그러니까요.
1: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0: 와,
1: 네.
0: 아무튼 이거 시험 보면 정말 큰일 날것 같은데요.
1: 그좀 그런
0: 봐도 봐도
1: 면이
0: 헷갈리는
1: 있죠.
0: 면이 있어가지고.
1: 일단은 상령산부터
0: 예.
1: 중령산, 세령산, 가락도들이, 상현도들이, 하현도들이, 그다음에
0: 염타군.
1: 연불타령 군역, 군악, 염타군까지 해서 이게 한바탕.
0: 한바탕이다.
1: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0: 본풍류다.
1: 되고요. 그다음에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세 곡이 더 붙으면
0: 네.
1: 우리 모듬이라고 그러죠. 예. 네. 온갖이라는 뜻으로 가진 회상이라고 풀 버전이라는 얘기를 해요.

0: 아, 봄바탕에 뒤에 뒷부분까지 붙여가지고 불릴 때는 가진 회상.
1: 네, 이게 영산회상의 풀 버전이다
0: 네.
1: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와.
1: 그리고 뭐 혹여라도 뭐 남도 국거리 같은 게 이제 향째의 줄풍류에서 붙으면 그건 정말 보너스 트랙, 꽤
0: 네.
1: 뒷풍류 개념 이렇게 이해해
0: 뒷풍류의
1: 주시면 돼요.
0: 뒷풍류.
1: 네네네.
0: 재밌습니다. 아, 중간부터 정리를 다시 또 제가 한번 해보면
1: 네.
0: 상령상부터 염타군까지 줄풍류 기본 세트가 있고 봄풍류고 거기에다가 계명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가 붙으면 풀 버전 그것을 가진 회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추가로 남도 지역 줄풍류에는 보너스 트랙까지 붙는다. 숨 차.
1: 정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0: 아이고 여기까지
1: 네.
0: 왔네요. 여기서 더 있거나 혹은 다만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1: 더는 있는데
0: 와, 없는 건
1: 어떡하죠?
0: 아니었어.
1: 그 계명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 이렇게 세 곡만
0: 네.
1: 또잘 연주해요. 세
0: 오.
1: 곡만 떼서.
0: 예.
1: 그래서 얘네들도 또 이름이 있습니다. 암영이.
0: 오.
1: 이름하여 천년만세.
0: 천년만세.
1: 네, 많이 들어보셨죠?
0: 들어봤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갔을걸요?
1: 네네네.
0: 네.
1: 요세 곡을 딱 이렇게 묶어서 천년만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0: 아하.
1: 또는 우리
0: 또는.
1: 또는이 나오면 더 복잡한가? 이렇게 별도로 만든 곡이다. 그래서 별곡이란 말도 씁니다.
0: 별곡.
1: 네,
0: 네.
1: 뭐 이제 별곡이라는 거는 그 조합이 여러 개가 가능하겠죠?
0: 예.
1: 그래서 그런 별곡은 뭐 여러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지만 천년만세 자체는 암영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세 곡만 떼어서 부를 때 천년만세라고 부릅니다.
0: 좋습니다. 자, 풍류에 대해서 만약에 쪽지 시험을 본다면 이거 컨닝 페이퍼 만들어 놓고도
1: 네.
0: 뭐가 뭔지 모르면 진짜 아무것도 못 적을 것 같네요.
1: 그쵸?
0: 좋습니다. 자, 끝곡 듣고 코너 마무리 해야겠네요.
1: 네,
0: 어떤 거
1: 당연히
0: 들을까요?
1: 천년만세 들어봐야겠죠. 네,
0: 아하.
1: 요것도 봄풍류가 다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0: 네.
1: 꽤나 경쾌하고 거뜬거뜬합니다. 그래서 뭐 들을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는 선율도 나오실걸요?
0: 오, 좋아요. 그러면.
1: 네, 갑자기 그 우리 저 우조가락도들이에 가면은
0: 예.
1: 땅땅땅땅땅땅디당 이런 거 나와요.
0: 오, 좋아요.
1: 어떤 가락이죠?
0: 모르겠습니다.
1: 우리 15 나오는 그 가락이에요.
0: 땅땅땅땅땅땅땅땅. 진 아,
1: 거기요.
0: 진짜네요.
1: 네.
0: 그게 우조가락 도드리군요.
1: 네, 거기 시작하는 데 들어오시면 아, 이 선율 하실 거예요.
0: 와, 진짜 어렵고도 재밌네요. 진짜 이 풍류라는 거 아래에서 막 땅을 파고 파고 파고 파고 파고 파왔더니 매 시간 듣는 시보를 만났어요.
1: 네.
0: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계명가락 도드리, 양청 도드리, 우조가락 도드리 이세 곡을 이어서 붙인 곡입니다. 천년만세 들으면서 오늘 국악이 귀가 막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귀뚜람 김유석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0: 자,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1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희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 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의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남도 음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남도의 숨결, 이태백의 길이 7월 12일 일요일 오후 4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곡법, 아쟁과 철가야금까지 두루 섭렵하며 남도 음악

0: 함께 길을 걸어온 이태백 명인의 음악 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무대인데요. 공연은 진도 씻김 굿을 바탕으로 한 초망으로 막을 열고요. 이어 이태백 명인의 스승이자 국가 무형유산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의 판소리와 이태백 명인의 북이 함께하는 적벽가, 그리고 동편제와 서편제의 멋을 아우른 이태백류 아쟁산조가 이어집니다. 또 음악적 동반자인 이용구 명인과 함께하는 철가야금과 퉁소 이중주 여정, 그리고 여러 명인들이 함께 펼치는 즉흥합주 신화위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엔 김일구 명창을 비롯해 거문고 허윤정, 대금과 퉁소의 이용구, 장구 김태영 등 오랜 시간 이태백 명인과 함께 호흡을 맞춰온 예술가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의 의미를 더합니다.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설릉 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말마다 남도의 멋과 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국악 무대가 이어집니다. 진도 국립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토요 상설 공연 국악이 좋다가 펼쳐지는데요. 기악과 판소리, 무용, 연희까지 다채로운 전통 예술을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1일엔 국립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 무용단의 정기 공연 결연이 열립니다. 북을 치며 추는 춤인 무고무를 시작으로요. 강선영류 태평무, 해원무, 지전춤, 장구춤, 진도 북춤까지 우리 전통춤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어서 18일에는요. 예결밴드가 한가운데, 흥겨운데를 선보입니다. 서도민요를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롭게 풀어낸 퓨전 국악 콘서트인데요. 몽군포 타령, 연평도 남봉가 등 예결밴드만의 개성이 담긴 13곡의 레퍼토리를 선보이고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색다른 무대로 관객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마지막 25일에는 창작연희단체 광대생각의 연희 판타지아가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어우러진 공연인데요. 흥겨운 놀이와 화려한 기에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보기에도 더없이 좋은 공연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통춤의 멋부터 퓨전 국악, 창작 연희까지 7월 한 달 동안 국립남도국악원에선 매주 서로 다른 매력의 국악 공연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연 일정과 관람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판소리의 참맛을 더욱 쉽고 깊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전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마련한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이 오는 10월까지 매달 일요일 오후 4시에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7월에 열리는 두 차례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민속학자 임승범의 해설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리의 배경과 유파의 특징, 눈대목의 의미까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판소리의 매력을 한층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7월 12일 일요일엔 소리꾼 임현빈이 김세종제 춘향가를 들려줍니다. 이난초 명창에게 사사한 깊이 있는 소리로 춘향가의 멋과 감동을 전할 예정인데요. 고수 김경태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이어 7월 26일 일요일엔 소리꾼 박수범이 박봉술제 적벽가를 선보입니다. 웅장한 스케일과 박진감 넘치는 대목이 돋보이는 적벽가를 들려주며 고수 김태영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해설이 있는 판소리 다섯 바탕은 7월 12일과 26일 오후 4시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우진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